0: 6월 29일 어느새 7월이 들어있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저 곡은요. 서영은 그대를 만나는 곳 100m 전 8823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언제부턴가 글쓰기는 나에게 밥 같은 것이다. 한강 작가의 이 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밥 같은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거의 생명과 같다 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 왠지 처량하게 말할 때도 있는데요. 물론 김은 작가도 지겨운 밥벌이 이런 표현도 했고요. 그만큼 우리는 밥에 매달리고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밥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생명력 있고 따뜻한 글자 바로 밥이니까요. 이번 한 주도 그 밥벌이를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껏 이어가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참 좋은가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빵톡에 들어오셔서 출첵도 해주시고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무료로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등산하면서 들어요. 3211님. 이제 등산하기 더워져서 어떤 운동을 할지 고민이 됩니다. 글쎄요. 어떤 운동을 할까요?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산에 가면요. 그래도 시원한데 어느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데서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가져가서 한다거나 아니면 실내에서 줄넘기를 한다거나 투명 줄넘기도 있고요. 생각하면 있을 것 같아요. 3212님. 운동은 밥과 같아요. 꼭 하셔야 돼요. 저도 꼭 할 겁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둘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정말 아는 게 병이 될 때가 있습니다. 행주에는 세균이 얼마나 있고 도마에는 또 얼마나 있고 심지어 우리가 늘 손에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세균이 더 많다는 이야기까지.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요. 아는 게 오히려 병이 되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생수병도 오래 두고 마시면 안 된다. 입대고 마신 다음 다시 마실 때는 날씨가 더워지면 세균이 더 많아진다.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라며 참 친절하게 알려주는 세상입니다. 물론 알고 조심하면 좋지만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 보면 괜히 마음이 더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너무 깨끗하게만 살아도 면역력이 약해져요. 듣고 있으면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완전히 무균 상태로 살 수는 없잖아요. 너무나 깨끗한 증류수는 오히려 그냥 마시는 물로는 안 좋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비슷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모르면 답답한 일도 참 많죠. 편의점 삼각김밥, 비닐 벗기는 순서를 몰라서 김이 홀라당 다 까져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순두부도 비닐 한가운데를 툭 잘라서 넣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끄트머리 작은 구멍으로 짜내는 줄 알고 한참을 씨름하기도 하고요. 한번 알고 나면 이렇게 쉬운 걸 싶죠. 모르는 것이 우리를 편하게 해줄 때도 있고 물론 아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겠죠. 중요한 건 무엇이든 너무 지나치지만 않다면요. 아는 게 병, 아는 게 힘, 모르는 게 약. 그러니 알아야 할 것은 배우고 몰라도 되는 것은 조금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사는 일도 조금은 쉬워질 것 같습니다.

린다 어론스타드, 에런 네빌, 더노머치 듣고 왔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아냐 아냐, 아는 게 병이야. 모르는 게 약이거든. 다 상황에 따라서 맞는 말이죠. 요즘은 또 환경과 위생 워낙 강조하는 세상이라 화장실 양변기 뚜껑보다도 스마트폰에 세균이 더 많다. 이런 얘기 익숙하게 듣고 계시죠. 아, 그런 걸 일일이 다 신경 쓰면요. 그 세균이 눈에 보이면 어떨까요? 어우, 정말 신경 쓰고 세균이 눈에 보이면 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세균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몸의 면역력으로 잘 버텨온 그런 역사가 또 말해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또 벌써 식중독 주의사항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 조금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건강과 위생 적당히 신경 씁시다요. 아, 오늘은 또 월요일 소확행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알고 넘어가면 좋은 생활 상식과 재미있는 정보의 잡학사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선물도 받아가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100원 이름 문자 샵 1054 빵뚜그로도 보내주세요. 아, 저희 사회복지 봉사하시는 분 안순호 바오로, 이경배 바오로 두 분의 축일 축하하고 싶어요. 정경수님, 아우, 오늘 강금성님, 베드로 바오로 축일 축하한다고 해서 맞아요. 오늘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도 아침에 기도할 때 저희들이 아는 분들 기억하면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 그럴 때 진짜 많더라고요. 아, 오늘 평화방송 사장 신부님도, 성기현 바오로 신부님도 축일이에요. 특별히 또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세례명 베드로 바오로 가지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8650님이 신청하셨네요. 김유나 고잉 홈.

Going Home 김윤아였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려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요.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잘 들으시고요. 샵1053 성함 남겨주세요. 플루티스트 장선우, 오보이스트 조경은 등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소누리테 목관 오중주의 제16회 정기 연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제냐고요?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아우, 토요일 날짜 좋습니다. 낮 2시고요. 장소는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 원하시는 분 글머리 공연하시고 성함까지 샵 1053으로 남겨주시면 당첨자 다섯 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 오늘은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 두 곡 들려드립니다. 4340님이 신청하신 신영원 터, 8177님이 신청하신 김트리오 연한 부두. 추억의 노래 두 곡 듣고요. 오늘의 소확행 퀴즈 만나볼게요.

월요병도 날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을 드리는 소확행 퀴즈. 우리가 이 즈음에 꼭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 정보들 함께 생각해보는 정보와 재미의 잡학사전 소확행 퀴즈로 만납니다. 정답도 좋고요. 정답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들 보내주세요. 기발한 이행시도 환영합니다. 당첨자분에게는요,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첫 번째 답 주시면 무조건 선물 드리니까요. 샵 1053 준비되셨죠? 다음에서 말하는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6월이면 나무에 주렁주렁 열리는 검붉은 열매.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맛있는 제철입니다. 손에 닿으면 보랏빛 물이 돌고 어릴 적에 입술까지 시커멓게 물들이며 따먹던 추억의 열매입니다. 바로 뽕나무에 열리는 이 열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뽕나무에 열리는 이 검붉은 열매의 이름 두 글자. 새콤달콤하고요. 건강식 재료로 영양이 풍부하고 슈퍼푸드라고 하죠. 진한 보랏빛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고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블랙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것을 상심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상은 뽕나무를 뜻하고요. 심은 뽕나무 열매, 이거 자는 열매 씨. 상심자 뽕나무 열매라는 뜻입니다. 정답, 이것은요. 순 우리말 두 글자인데 어려웁니까? 뽕나무 열매? 어릴 적에 혹시 이 열매 따드시려고 산과 들 뛰어다니면서 입술이 까마질 때까지 따드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추억도 정답과 함께 이행시에 담아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뽕나무에 열리는 검붉은 제철 열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정답과 함께 정답과 관련된 이야기 기발한 이행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다섯 분에게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헷갈리신가요? 딸기는 아니고요. 쉬울 것 같은데. 뽕나무 열매, 검붉은 열매 먹다 보면 입술이 시커매집니다. 헷갈리시는 분은 또 힌트송 잘 들으세요. 힌트송에 또 정답이 숨어 있어요. 잘 들으시고 이 두 글자 이행시 함께 보내주시면요. 시원한 커피 쿠폰 다섯 분에게 보내드립니다. G.O.D. 하늘색 풍선. 김동률 우리가 쏜 화살은 어디로 갔을까? G.O.D. 하늘색 풍선, 김동률, 우리가 쓴 화살은 어디로 갔을까? 두 곡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행시 기다립니다.

G.O.D. 하늘색 풍선 김동률 우리가 쏜 화살은 어디로 갔을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오늘의 수확행 퀴즈. 지금이 바로 제철인 뽕나무에 열리는 이 검붉은 열매. 먹고 나면 혀야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하는 이 열매는 바로 오디였습니다. 오디순 우리말 이름이죠. 한방에서는 상심자라고 하죠. 뽕나무에 열리는 귀한 열매. 세포 노화를 늦추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혈당도 낮춰주고 면역력 강화.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많이 보는 현대인들에게 눈 건강에도 좋고요.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 알코올을 해독해줘서 간 기능 강화에도 좋다고 하고요. 동의보감에는 오래 먹으면 흰머리가 검머리로 변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오래 먹으면 흰머리가 검머리로 된대요. 오디 많이 드시면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항노화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정답은 오디였습니다. 여러분의 이행시 일단 몇 분 거 만나보고 또 노래 듣고 또 만나보죠. 5273님 오 오늘 드디어 커피 먹을 수 있나요? 드디어 그럴 수 있죠. 9384님 오 오늘도 디게 더워요. 디게 더워요. 유유 건강 잘 챙기세요. 그게 이 디게 디디어 이게 굉장히 친근감 있고 좋아요. 5687님 오 오늘이 바로 디데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고요. 우와 5687님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네요. 오늘이 바로 디데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면 매일이 매일이 행복이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5034님 오 태양 듬뿍 받으며 디톡스가 가득한 신의 열매 드시고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와우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7444님 오 오랜만에 옛날 노래 들으니 되게 기분 좋아요. 추억의 노래가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냥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0204님 오 어디로 갔나 어디가 디딤돌 딛고 어디 딴다. 너무 좋아요. 야, 리듬이 왠지 뭔가 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6080님, 오, 오늘 6살 둘째 날이 오빠라고 저에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서 저는 오빠가 아니라 아빠, 뒤집어지게 둘이 껴안고 웃으면서 시작한 하루였습니다.

모두 웃으면서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사연 주셨고요. 4300님. 오! 오메! 이거 좋아요. 오메! 디! 딥다 많이 따먹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메 단풍 불었네. 좋아요. 초등학생 때 수업 끝나면 친구들과 도시락통 들고 오지 따라갔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라고 하셨고요. 4851님. 오!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 디! 디딤돌 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어우, 힘이 막 저절로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1488님. 오! 오호라 맛있고 예쁜 오디가 열렸네. 디 디지털 카메라에 담기보다는 내 폰으로 찍어서 저장 완료. 1488님 폰은 아날로그인가요? 0204님 오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 디 디스코 춤이 절로 나오네. 크크크. 4005님 오 오후에 디 디저트 먹으러 갈 거예요. 기분 전환하려고요. 5982님 오! 오! 그대의 큰 사랑이요. 디! DJ의 수녀님의 마음이어라. 아우, 이 짧은 시간에는 여러분의 이행시 정말 기발합니다. 기발해요. 5982님 마음에 들어요. 고맙습니다. 루시트 폴 오 사랑.

오사랑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렸어요. 루시드 폴이었어요. 전현주님의 선곡 센스 짱. 오늘은 참 소확행 퀴즈 오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뽕나무 열매 오디 우리 동심의 추억이기도 하잖아요. 한 움큼씩 따먹다 보면 입 주변이 시커매지고 아니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놀려대던 그런 어른들도 계셨지요. 동의보감에 오래 먹으면 흰머리가 검은머리 변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디 많이 드시면 노화 예방에도 정말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오디가 만병통치약이라는 거 특히 이때 6월에 드시는 게 제철 음식 제철에 드셔야 되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578님은 오 오늘을 디자인하세요. 멋진 하루가 될 거예요. 네, 오늘을 디자인 어떤 디자인으로 할까요? 2578님. 여러분의 오디에 대한 이행시 만나고 있습니다. 이원희님. 오, 오라버니 세월 따라갔는데 뒤를 돌아보고 이제서 다 내려놓고 오라네요. 뽕나무에 벌레가 뒤덮여서 너무 아까웠지만 배워냈어요. 라고 하셨어요. 5692님 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CPBC 라디오 은피수녀님이 진행하는 DJ의 입담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5692님 2093님 오 오늘도 먹고 싶어요. 그런데요 디저트로 그만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9697님 오 오늘도 더울 것 같아요. 디스코 팡팡 타면 시원하겠죠? 시원할까요? 더 더운 거 아니에요? 뭐 좋아하는 거 하면 또 시원할 수도 있죠. 4340님 오호라 뭔지 알겠어요. 지금 먹고 있거든요. 디저트로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0078님은 오 이것을 모르나요? 뒷방 맛있는 열매. 오늘 이 뒤에 대한 이 디게 딥다 디게 디 표준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인터넷 유행어로도 많이 쓰고 있는 은어도 있고요. 왠지 또 정겹네요. 딥다 뭐 이런 거 디게 이런 방언들 은어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괜히 왠지 친근감이 있고 좋네요. 5687님은 안동교구 도부순례진 길가에 늘어진 열매를 한 줌 먹으니 달고 맛있지만요. 입술이 시커매져서 서로 쳐다보면서 깔깔 웃던 그때 그 일이 그리워집니다.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입술이 시커매지면 서로 자기 입술 꺼매진 건 모르고 상대방 입술 보고 웃잖아요. 그게 또 우리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내주신 분을 포함해서 가끔 첫 번째 보내주신 분이 아슬아슬하게 두 분이 올 경우에는 두 분 다 보내드립니다. 다섯 분 혹은 여섯 분에게 내일 아침 9시 커피 쿠폰 배송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철 음식 너무 좋은데요. 요즘에는 오디가 좋고 핵감자도 좋습니다. 여름 과일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이번 한 주간도 제철 음식 드시면서 건강하게 또 일주 한 주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 9697님이 듣고 싶어하는 명카드 라이브 냉면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 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6: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여름이구나 느끼게 해주는 시그널이 있죠. 나뭇잎이 연두색에서 진한 녹색으로 바뀔 때, 창문을 열고 자도 시원하지 않을 때, 또 날씨 뉴스에 폭염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할 때, 여름을 알리는 신호가 참 다양한데요. 이처럼 모든 시작에는 저마다의 신호가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시작을 알리고, 취미와 운동은 새로운 장비를 드리는 걸로 시작을 알리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어떤 시그널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가에타노 도니세티의 리타, 이 오페라 가운데서 알레그로 이어서 나는 유쾌하다, 테너 드미트리 걸착, 에벨리노 비도가 지휘한 오르케스트라 심포니카 데 마드리드, 마드리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리타 가운데서 알레그로 이어손. 아, 나는 유쾌하다. 자, 테너 드미트리 카르차크 그리고 에벨리노 비도가 지휘한 오르케스트라 심포니카 데 마드리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리타 이 얘기가 참이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 아주 그냥 부인한테 꼭 잡혀 사는 사람이 아, 부인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 이런 그 잘못된 오보를 듣고 우와 신난다 부르는 어처구니없는 알레그로 이어손 나는 유쾌하다 나는 기쁘다 해방이다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웃기죠? 6월 29일 월요일 장희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류신아 씨 오셨고요. 아, 또 엄계선 씨 유쾌한 클래식 장희범이 가족님 우리들은 덥다 춥다 비 온다 불명이 많지만 불평이 많지만 식물들은 이렇게 자신의 일을 잘해내고 있네요. 어제 수확한 텃밭 상자에 봄을 자랑합니다. 아유, 아주 그냥 맛있게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김양희 씨, 능소화가 핀 아침,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유클버님들 안녕하세요. 윤은구 씨 오셨습니다. 나는 유쾌하다 명동백장님의 캐치프레이즈 곡 같습니다. 네, 올려주셨고요. 자, 또. 오늘 노을 공원에 또 가신다고 엄계선 씨도 아, 저 유경랑 씨 올려주셨고 자 이순남 씨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조금은 여유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좋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새마을금고 중앙에 아이팍 현대기 산업개발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조르지 비제이의 카르멘 쿠바나. 조르지 비제이 곡을 클라스 브라더스, 이 재즈, 독일 재즈 팀이죠. 그리고 쿠바 퍼커션 팀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연주를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여기 부산 오페라하우스 오픈 기념으로 정명훈 지휘 오페라 카르멘 야외 공연 무료 티켓이 서버 폭주해서 일시 예매 정지되었다네요. 오페라 인기가 와 이러면서 김정동 씨가 올려주셨습니다. 정말입니까? 대단하네요. 황순자 씨, 유클 오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윤웅구 씨, 와 부산 사람들 좋았겠어요. 저 같은 이는 100% 성공하지 못하겠지만요. 아직 공연이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안경근 씨, 장희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월요일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성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 맞으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 장희동 베드로 신부님, 신지철 바오로 신부님, 여러 베드로 바오로 형제님들의 영명 주기를 축하드리며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는 하루 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셨고요. 감사합니다. 1범님 안녕하세요. 유클리드 반갑습니다. 저는 연잎을 보며 여름을 생각한답니다. 자주 놀러가는 양수리일 때는 연꽃 동네예요. 진짜 연꽃이 많네요. 꽃이 피려면 아직 시간이 걸리지만 무성해진 연잎을 보면 드디어 여름이에요. 지난 토요일 다녀온 능내리의 연잎이랍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엄청나네요. 강금석 씨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루트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67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이유면 운명의 악장이고요. 토마스 세트마이어 그리고 로엘 노던 심포니아가 이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를 연주합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C단조 작품 67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역시 베토벤의 마지막 악장은 아주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월요일에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마스 세트마이어가 지휘한 로얄 노던 심포니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쿠바 퍼커션 역시 신나는 연주네요. 박정현 씨 올려주셨고요. 남산 야외 공원, 야외 식물원 완공 소식이네요. 하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가봐야겠네요. 홍영진 씨 화이팅 6월. 이틀이면 26년의 절반이 지납니다. 무지 빠르네요. 뜨거운 7월을 열라 환영합니다. 시원한 여름 유클과 함께요. 네, 그렇습니다. 유클과 함께라면 어디 가도 시원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오빠의 베드로 축일입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시나 씨도 축하드리고요.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미한 블렌딩, 로고에 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세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함께 들어볼 곡은 에리 볼프강 코른골트. 이 아주 예쁘고 정말 그 사랑스러운 작품들을 영화나 이런 미국에 가서 또 많이 남겼죠. 오스트리아이실 때도 훌륭한 작곡가였는데요. 자, 에리 볼프강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 G장조 작품 35 1악장 노빌레 듣겠습니다. 바이올린의 바이바스크리데 산투 마티아스 루발리가 지휘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곡이죠. 윤은구 씨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동감합니다. 에디 볼프강 코른골트 영화음악 또 아주 멋진 그 오페라 그리고 또 다양한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바이올린 곡들 많이 쓴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작품 35 1악장 모데라토 노빌레 천천히 우아하게 바이올린의 바이바 스크리데 산투 마티아스 루발리가 지휘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책 선물도 있습니다. 여기 이 책은요, 김선미 작가가 쓴 책인데요. 바로 그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초록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문학 에세이가 되겠습니다. 목수 책방에서 나온 책이고요.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초록은 30년차 신문기자이자 정원 칼럼니스트인 저자가 식물과 정원, 예술과 여행 속에서 자신을 보듬고 일으켜 세운 기록이다. 하루하루 치열한 삶 속에서도 일상의 사소한 반짝임을 알아보는 감각, 초록에 기대어 다시 숨쉬는 마음을 담았다. 지친 이들에게 다정한 위로를 건네주는 일상미학 에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에세이인데요. 식물이 있는 일상의 기록이라고나 할까요? 마음이 어두울 때 제 곁에 식물에서 살아갈 힘을 얻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그 곡들이 또 작품들이 써 있고요. 인생은 정원은 수영과 닮았다고 합니다. 시련도 배꼽에 힘주고 당겨볼 것. 그러고 보면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 속에서 또 다양한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를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김선미 씨의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요. 또 아주 요즘에 정원 여행 또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과 또 가시고 있더라고요. 자, 김선미 씨의 책 여러분께 아주 멋진 책 소개해드립니다. 다섯 분께 드립니다.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예술가의 항구 만나실 차례입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은 배우 주디 갈란드입니다.

주디 갤란드는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오드리 헵번과 함께 20세기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1922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난 주디 갤란드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혈통을 지닌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하지만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디 갤란드의 부모는 유랑극단 배우였고 덕분에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춤과 노래를 익혔는데요. 하지만 스타를 꿈꿨던 어머니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을 통해 이루고 싶어 했죠. 어린 갤란드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영화사 오디션을 보러 다녔고 어린 나이에도 매력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으며 일찍 할리우드에 입성합니다. 무엇보다 이 무렵 아버지가 수막염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갤란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무대와 영화 활동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수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Bart Howard의 Fly Me to the Moon, 보컬의 주디 갤란드의 노래입니다.

1930년대에는 할리우드의 황금시대였습니다. 유성영화 시대가 열리면서 영화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고 이 시기에 스튜디오 시스템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영화사는 감독과 배우, 스태프와 전속 계약을 맺었고 거대한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 편의 영화를 동시에 만들어냈는데요. 세트장 곳곳에서는 각기 다른 영화 촬영이 이어졌고 영화사는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듯 영화를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이 할리우드 황금기를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화 오즈의 마법사죠. 1900년에 출간된 소설 오즈의 마법사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함께 대표적인 판타지 문학으로 손꼽힙니다. 낯선 곳에 떨어진 소녀 도로시는 두려움 속에서도 침착하게 길을 찾아가고 그 여정을 통해 꿈과 희망, 용기와 우정의 의미를 전했는데요. 소설의 성공으로 오즈의 마법사는 브로드웨이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큰 사랑을 받았고 1939년에는 마침내 영화 오즈의 마법사 위자드 오브 오즈가 탄생하죠. 오색 찬란한 색감으로 가득한 이 영화는 환상적인 오즈의 세계를 눈앞에 펼쳐 보였고 주인공 도로시가 부른 Over the Rainbow는 영화보다 더 오래 사랑받는 명곡이 됩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도로시를 연주한 또 연기한 주디 가랜드는 이 작품으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고 아카데미 아역상까지 받는데요. 결과만 보면 그녀의 삶은 화려한 조명 아래 탄탄대로에 선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행의 씨앗은 바로 이 시부터 조금씩 자라고 있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 바로 하롤드 알렌의 Over the Rainbow, 보컬의 주디 갤랜드,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감상합니다.

주디 갈랜드 슬프게 너무 좋습니다. 윤은구 씨는 주디 갈랜드 목소리 좀 슬픈가요? 추억이 담겨 있죠. 해롤드 알렌의 Over the Rainbow, 보컬의 주디 갈랜드,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Over the Rainbow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주 5일 내내 주디 갈랜드 이분의 음성을 듣는 건가요? 참 편안한 음성이네요. 박정현 씨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엄계선 씨,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에 도착하신 주디 갈랜드님 음성은 매우 익숙합니다. 예술가의 항구 덕분에 또 한 분의 예술가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감사하고요. 자,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 6번 B플랫 장조 K번호 238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루돌프 부크빈더가 피아노를 치면서 지휘한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빈 교향악단 연주를 들으시면서 전 또 2부에 백지연의 행복한 오페라 스타트고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2: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3: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자,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었죠. 자, 월드컵 이 월드컵이 이렇게 막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것처럼 러시아의 노브고로드 상인들이 네. 막 전 세계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국가를 분석해봤어요.
1: 네.
0: 그래서 먼저 바이킹 상인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뭐 이쪽 사람들이잖아요. 뭐 네. 핀란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는 뭐 바이킹은 아니니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이 바이킹이니까 그 바이킹 쪽은 지금 이제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이 다 진출을 했습니다. 32강에. 그리고 이제 또 인도 상인의 노래가 있었죠.
1: 네.
0: 인도는 아예 예선에도 탈락을
1: 네.
0: 예선에도 못 올라왔다.
1: 네.
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드코가 러시아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생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
1: 아, 그렇군요.
0: 못 나오고
1: 네.
0: 그다음에 또 베네치아 상인들 이탈리아.
1: 이탈리아는
0: 정말 못해가지고
1: 네.
0: 마지막에 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하고 그 결선 맨 마지막 한 자리 뽑는데 거기서 졌어요.
1: 예.
0: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가?
1: 20년째.
0: 그 유명한 이탈리아가. 그래서 월드컵 우승도 차지했던 팀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네. 그래가지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올라왔는데
1: 네.
0: 이제 내일인가 그 미국하고 또 경기를 하게 돼요. 거기서 이기면 또 파란이 일어나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근데 오늘은 네. 캐나다하고 새벽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를 이겼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해서 캐나다가 이겼습니다.
1: 아침부터 이렇게
0: 1대0.
1: 발가락 끝에서 열이 확 이렇게 올라오네요.
0: 네.
1: 우와!
0: 그거는 뭐 어저께 밤에 네. 기자회견 보면서 와! 야, 저렇게 당당하게.
1: 와! 네. 네.
0: 그래서 하여튼 사람이 좀 이렇게
1: 네.
0: 그래서 하여튼 사람이 좀 이렇게
1: 네.
0: 역시 겸손해야 된다.
1: 빨리 오페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노브고로드에 모인 게
1: 네.
0: 월드컵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요 얘기. 전 세계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가운데 펼쳐지는 이야기다.
1: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어떡하지?
0: 네네네.
1: 네, 빨리 오페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하여튼 그래서 저는
1: 네.
0: 참 그 제가 저의 세컨 팀이 있어요 이번에. 카보베르데라고.
1: 네.
0: 근데 거기가 지금 아르헨티나하고 하게 됐고요. 맨시티.
1: 잠이 깼어.
0: 그래서 카보베르데는 바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1: 네.
0: 저는 카보베르데를 마음껏 응원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1: 더워.
0: 네네네. 네.
1: 그렇군요.
0: 네. 진행해 주시죠.
1: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0: 네.
1: 노브고르드에 이제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0: 네.
1: 막 부어라 마셔라 우리는 막 부자다 이러고 있어요.
0: 그래서 네.
1: 사람들이 야 누구 노래 좀 불러봐. 아 그랬는데 노래를 한 사람이 딱 부르고 나니까 그거 말고 우리 노브고르드에 대한 노래를 불러봐라. 사드코야 불러봐라. 그랬더니 사드코가 이제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근데 막 신나고 우리는 좋다 막 돈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너네가 번 돈으로만 지금 이렇게 안심하고 기뻐 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나는 선단을 꾸려가지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돌아오겠다. 너네들은 참 보잘것없는 놈들이 하고 살짝 교만하게 묻죠.
0: 너무 그 네. 페르긴트 같지 않습니까? 페르긴트 노르웨이의
1: 네.
0: 페르긴트는
1: 네.
0: 막 그러고 나서 그 또 나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계속 멸망을 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잘 풀리는 케이스예요.
1: 약간 러시아 분들은 이렇게 용감하게 나가야 성공을 한다 이런 정신을 조금
0: 루슬라가 느낌이다. 네. 루슬라처럼
1: 살짝 그런가 봐요.
0: 예예예. 예.
1: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너무 화가 나죠. 아니 이런 악기나 연주하는 놈이 도대체 뭐라고 구슬리나 들고 너는 가버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너네는 그러면. 됐어 이러고 이제 일멘호스로 갑니다. 일멘호스로 가서
0: 일멘호스가 네. 제 지도 찾아보니까 노브고로드의 가장 그 큰 호수예요. 상당히 크더라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여기는 그 이

0: 용왕 뭐 살만해요.
1: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살만하군요.
0: 네네.
1: 아 진짜 너무 커서 바다처럼 보이는 호수들이 꽤 있죠.
0: 아 그렇죠.
1: 네 그렇죠. 그래서 예.
0: 뭐 아조프해 뭐 이런 거 있죠. 예.
1: 그래서 일면 호수에서 이제 혼자 구슬이를 막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0: 네.
1: 노래는 또 잘하시잖아요 이분이. 우리 노래 잘하는 오빠가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1: 여기 또 용왕의 딸이 나타나서 이제 어머 정말 노래 소리에 반했어요. 볼호바님께서 이제 그 친구 처녀들을
0: 네.
1: 이제 물의 요정들을 데리고 나와서
0: 네.
1: 내가 당신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너에게 황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 그래서 이제 상인들하고 이 호수에는 황금 물고기가 있다. 내기를 해서
0: 네.
1: 결국 이기게 돼 가지고 선단을 꾸리게 되고 자, 내가 이제 바다로 나갈 터인데 여기 있는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여. 나에게 당신의 나라들과 이 그 세계에 대해서 알려 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 이제 나라에서 온 상인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죠. 유명한
0: 네.
1: 인도 상인의 노래와
0: 맞아요.
1: 베네치아 상인의 노래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0: 네.
1: 아니 바이킹 노래를 안 들을 수 없다.
0: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1: 그렇군요. 저는 인도 노래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바이킹의
0: 예.
1: 노래 이제 첫 곡
0: 이게 더 좋습니다. 저는.
1: 진짜요?
0: 네.
1: 네. 들어볼까요? 그러면
0: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이킹 손님이 이제 노래를 하는데요.
1: 네네.
0: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바이킹에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 그냥 없애버린다. 그래서 우리 그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는 손님들을 다 그냥 썰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 네.
0: 굉장히 격하게 여러분 우리를 우리한테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 이러면서
1: 덤비지 마라.
0: 네. 고래 곡인데요. 바이킹 게스트 베이스 러시아 출신의 일다르 압드라자코프 콘스탄틴 아르벨리엔 지휘한 카우나스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리투아니아거든요.
1: 네.
0: 카우나스 2013년 녹음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정말 멋있죠.
1: 예.
0: 바이킹 게스트. 이 바이킹의 노래. 자, 이 바이킹은 정말 파도도 세고 그래서 우리한테 오면은 좀 힘들 것이다. 꼼짝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아, 그럼 절로 가지 말아야겠네.
1: 그렇죠. 이분은 상인은 아닌 것 같아요.
0: 상인이면 아니, 이분도 상인인데
1: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무서워서.
0: 아, 도적질하는 사람인가? 베이스 일다르 압드라자코프. 원래 이제 올가 보로지나 하고 9살 차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네. 제가 백야 축제 때 이 저기 자난드라 노제다가 지휘하는
1: 네.
0: 마린스 극장 오케스트라하고 그 베르디 레퀴엠을 불렀거든요. 네. 그때 소프라노 바르바라 프리돌리인데 바르바라 프리돌리는요.
1: 네.
0: 그 소프라노 파트를 악보를 전혀 안 보고 다 외워서 불러요. 근데 정말 잘 불러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 약간 틱이 있는데 그래서 부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 멀쩡 소프라노하고 원래 베이스하고 둘이 부부였는데 이 바르바라 프리톨리하고 이 사람이 부부가 돼 있더라고요. 그
1: 베르디가 잘못했네요.
0: 베르디
1: 네.
0: 잘못입니다. 자,
1: 이런.
0: 자, 그래서 베이스 일다르 압드라자코프 카우나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콘스탄틴 아르벨리엔 지휘한 2014년 녹음을 함께 하셨고요.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캐스팅을 잘못한 거죠.
1: 어머나 그렇구나. 왜 자국민한테 해를 주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진짜.
0: 그렇습니다. 애들도 셋이나 있는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강동수 씨 오셨고요. 유영훈 씨 지난 금요일에 르꽁 서울 공연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끝내줬습니다. 인터미션이 없는 65분 공연인 대신에 앙코를 5곡이나 연달아 해주었답니다. 이게 이제 이 공연이 네. 그 고음악 공연이었거든요. 요즘 지출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 공연 후 CD 대신 티켓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설령 밥을 굶더라도 CD를 샀어야 하나 하는 후회 같은 미련이 오늘까지도 계속 맴도네요. 사는 것이 사인 받고 이렇게 진열해 놓은 데는 좋은데 하여튼
1: 굶으면
0: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굶는 거는 좀 그러니까. 네.
1: 자, 그래서 우리 무서운 상인의 노래를 듣고
0: 네.
1: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작곡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명은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네. 림스키 코르사코프예요. 우와, 길다. 한숨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근데 그게 네. 제가 이제 네. 러시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1: 네.
0: 네, 제가 사실 물어본 건 아니고 그분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1: 네.
0: 이 옛날에는 그 아주 유명한 가문이 결혼을 한 경우에
1: 네.
0: 두 개를 합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림스키 가문하고 코르사코프 가문이 합쳐진 나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1: 진짜?
0: 그랬다는 거예요.
1: 림스키 가문은 근데 이름을 처음부터 말씀을
0: 네.
1: 드리면
0: 네.
1: 자, 니콜라이는 이름이죠.
0: 네.
1: 아까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처럼
0: 네.
1: 안드레의 비치는 안드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0: 그렇죠.
1: 근데
0: 아버지.
1: 이 코르사코프 가족이 굉장히 이 그 프라이드가 있는
0: 네.
1: 굉장히 자랑스러운 가족이었는데 1677년에
0: 네.
1: 우리는 굉장히 뿌리가 있는 가문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한 가문이야. 그래서 림스키라는 것이 로마에라는 뜻이에요.
0: 로마에.
1: 그래서 1677년에 황제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신성 로마 제국부터 시작한 가족이니까 코르사코프 앞에다가 림스키도 붙이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림스키 코르사코프란 이름을 쓰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가족이 진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다고 그래요.
0: 그래요?
1: 약간 이게 우리는 좀 신화 같은 가족이야. 조금 보통의 귀족들보다는 콧대 높은 가문이다. 이런 거를 나타내고자
0: 그렇지.
1: 하는 그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0: 예, 그래서 지금
1: 네.
0: 그 지금도 로마를
1: 네.
0: 이제 림스키 이렇게 부르는데
1: 그래서
0: 그래서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 하면은 이제 러시아 그게 있었어요.
1: 네.
0: 제3의 로마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를 통해서 모스크바에
1: 네.
0: 제3의 로마를 건설하자. 그래 가지고 막 그 사원마다 황금으로 막 다 장식돼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게 이제 한창 막 그 운동이 뜨거워졌을 때 19세기 제3의 로마설이 있었죠.
1: 그렇군요. 그래서 뿌리를 찾아서 약간 대단한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0: 이 네, 대단한 19세기에는 네. 러시아 사람들이 다 누구나

0: 였고 네. 림스키 코르사코프에게도 너도 해군 장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12살 그 어린 나이에 해군 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게 했다고 그래요.
1: 야 바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겠네 그죠?
0: 그렇죠. 근데 12살에 그래서 사드코라는 인물이 음악가이기도 하면서 이제 바다에 나간 상인이기도 하면서 이런 게 결합이 돼 있잖아요.
1: 자기에 그래서 대한 모든 경험이 다 담겨 있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세라자드하고 이 두 작품.
0: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드코라는 그 설화가 마음에 남았었던 것도 자기하고 굉장히 맞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원래는 관현악곡을 한 30년 전쯤에 먼저 작곡, 오페라 30년 전쯤에 그렇죠. 먼저 작곡을 했는데 그 중간에도 계속 사드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잊지 못하다가 결국은 오페라로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해군학교에 갔는데요. 여기서도 음악 공부를 이제 그치지 않고 그 말라키레프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밀리 발라키레프 예.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이 선생님이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17살 때부터 굉장히 얘는 정말 큰 작곡가가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얘를 놓칠 수 없지. 그래서 17세 때부터 형님들하고 그 러시아 5인조에 끼워 넣어서 이제 이 군단을 만든 거죠, 소위. 그래서 젊은 작곡가들이 모여서 진짜 러시아 음악의 이제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가 굉장히 분명했는데 이 독일이나 이탈리아 음악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지 말고 러시아 자체 음악을 우리가 한번 발전을 시켜보자. 모방하지 말자.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정규 음악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뭐 의사였던 보로딘, 군인이었던 큐이, 공무원이었던 무소르그스키, 그리고 해군 장교였던 우리 오늘의 그 림스키 코르사코프까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비록 우리가 음악을 처음부터 전공하진 않았지만 러시아의 음악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굉장한 역할을 러시아 음악에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음악을 들으면 왠지 바그너 음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막 파도가 막 이렇게 몰아치는 거를 보면 이렇게 그 굉장히 바그너가 폭풍우를 너무 무섭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라는 오페라를 작곡을 할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1: 네.
0: 이 정말 유령들이 등장하는 죽음의 바다.
1: 네. 근데 리가에서 이제 도망칠 때
0: 그러니까요.
1: 폭풍우가 하필이면 또 이렇게 세가지고 아이고야 여기서 죽는 건가? 그 빚쟁이들한테 맞아서 죽나? 뭐 여기서 어떻게 났지? 이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그렇게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슬픈. 근데 역시나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바다랑은 굉장히 바다에 나가서 겪은 바다랑은 굉장히 다르다.
1: 원양 항해를 했으니까 부대를 이끌고
0: 3년
1: 얼마나 그 많은 그 바다의 여러 면모를 경험했겠어요.
0: 네.
1: 그죠. 풍랑도 만나고 막 어우. 그래서 막 그 멀미할 것 같아요.
0: 저는 막 30분만 타고 나가도 막 이렇게 하늘이 노래지던데.
1: 저 약간 멀미. 풍수를 탔는데
0: 네.
1: 풍수 좋은 방에 갔는데 아니 제가 멀미를
0: 하는 거예요. 멀미가.
1: 그래서 아니가 안 되겠는데.
0: 아 크루즈 이제 다시는 아니 근데 한번 나가면 못 돌아오잖아요 또.
1: 네, 두 번 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1: 멀미.
0: 자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3년 동안 배를 타면서 이제 멀미를 하면서 이제 작곡을 해서 아까 그 바이킹 노래 같은 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듣다 보면 밤 빠라밤 빠라밤 이게 낭만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전 들으면서. 여기 속이 불편하다 약간
1: 아 정말?
0: 네, 약간 그런 걸 느꼈거든요. 파도가 이렇게 그래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말에 의하면 내가 생각했던 낭만적인 바다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서도 교향곡을 작곡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으시면 아마 조금 약간 이렇게 이게 올라오는
1: 근데 저도 사실은 해군에 가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 해군을 동경했었어요.
0: 진짜요? 네.
1: 그래서
0: 이 저기가
1: 해양대교를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했어.
0: 아, 유니폼이 멋있어서 혹시
1: 그럴 수도 있죠.
0: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이 멋진 교향곡을 작곡한 우리 림스키코르사코프에게 반한 작곡가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은 차이콥스키였습니다.
1: 네.
0: 이 관현악 작품 중에 네. 카프리치오 에스파뇰이라는 작품에 너무나 크게 감명을 받고요.
1: 아.
0: 처음 들었을 때 네. 세상에 월계관을 사가지고

0: 월계관 급히라고 써 있어요. 급히 월계관을 사서
1: 어디서 사냐고?
0: 그러게요. 림스키 코르사코프에게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1: 송기정 선수한테 그 월계관 아니에요?
0: 살짝 그런 게 아닐까요? 와우. 그래서 편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스페인 카프리치오는 거대한 걸작이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가장 위대한 현대 음악가 거장이라고 여겨도 된다 라고 편지에 썼다고 그래요. 와우. 그 이후에도 18통의 이 서로 주고받은 서신이 있는 걸 보면 정말 차이콥스키가 림스키 코르사코프 음악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1: 그렇구나.
0: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네, 있죠. 네, 그래서 네. 위대한 작곡가에게 인정받은 젊은 작곡가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드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관현악곡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사드코를 작곡을 하고 유명한 이제 작곡가로 이제 평생을 살았는데 너무 네. 재밌었던 거는
1: 네, 네.
0: 이제 해군 장교였을 때 이제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작곡가가 있다니 그래서 교수님이 되셨어요.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교수님이 되시면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뭐 이제 화성법, 대입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관현악곡을 그냥 뭐랄까요 정통의 교육을 받지 않은 그 날것의 상태에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이 대입법을 어떻게 해야 좋은 소리가 나는가 이런 배우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면 안 좋은 소리가 난다. 뭐 이런 그렇죠, 이런 그렇죠. 법칙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동시에 가르치는 교수로 그래서 나는 정말 가장 열심인 선생이자 열심인 학생이었다.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르쳤다고 그러죠. 전 이걸 보면서 요새 AI 시대가 열렸는데 요새 교수님들이 자기가 막 배우는 동시에 학생들을 막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학생인가 교수인가 이런 기분으로 가르치신다는데 그런 비슷한 감정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래서 뭐 지금까지 굉장히 러시아 음악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 빨리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런 대표 선생님이 이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뭐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거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성실의 아이콘?
1: 오.
0: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런 멋진
1: 저는 만나보고 싶은 분이 저 라흐마니노프하고
0: 진짜요?
1: 차이콥스키인데
0: 차이콥스키는 조금 저는 좀 그랬어요.
1: 하여튼 뭐 좌우지간에
0: 너무, 네, 좌우지간에 그럼 나중에 우리 음악 나간 후에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네. 이 부자가 돼서 이제 바다로 나가신 우리 사드코 오라버니
1: 네.
0: 이제 바다로 이렇게 정말 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이 와이프가 류바바라는 와이프가 너무 이제 남편을 기다리고 정말 고향처럼 기다리거든요. 우리 남편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남편을 기다리고 너무 그립다. 근데 이제 바다로 나가면서 저는 이 장면에서 조금 화가 났는데
1: 네.
0: 자 나를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다려줘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정절을 지키면서 기다려줘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자기는 다른 공주님을 만나서 나가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주제에 부인한테는 정절을 지키면서 내가 언제 돌아오든지 기다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다시
1: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동구권 영화 중에 네. 헝가리인가? 아빠는 출장 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0: 오!
1: 제목만 봐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빠는 출장 중. 하여튼 뭐 네.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계속해 주시죠.
0: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분노가 솟아오르지 않으려면 이 해설을 잘 봐야 되는데
1: 네.
0: 해설에는 자 공주 볼호바 공주는 새로 나가야 되는 세상을 대변하는 여인이고 류바바 아내는 나를 기다려주는 고향과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고향
1: 페르귄트다. 페르귄트 스토리.
0: 그렇죠.
1: 솔베이, 솔바이하고 페르귄트.
0: 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나의 고향인 류바바여 너는 변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라고.
1: 페르귄트도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근데 북구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0: 아 그렇네요. 갑자기 아까처럼 이렇게 발끝에서부터 열이 확 올라오지만
1: 네.
0: 이렇게 그것은 이 양쪽을 대변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 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이제 오경 다섯 번째 장면이 열리고요.
1: 예.
0: 여기에는 12년간 세상에 12년간 항해하고 있는 사드코가 등장을 합니다. 31척의 배를 데리고 아 이제 바다를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뚝 끊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들은 바람이 없어지면 이게 저어서 갈 수 있는 배도 아니잖아요.
1: 예, 예.
0: 바람이 끊기면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신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 배에서 던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요나서에서 폭풍이 막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하느님의 이 활을 돋군 인물이 우리 배에 타고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요나가 뛰어내리고 이제 커다란 물고기 요나를 삼키는 장면처럼 자 우리가 누군가를 여기서 던져야 되는데
1: 네.
0: 제비를 뽑자. 그래서 나무 조각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나무가 물에 가라앉지 않는데 물에 가라앉는 이름을 던지자.
1: 맞아.
0: 근데 사드코 이름을 쓴 나무 조각이 바다 속으로 이제 가라앉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난해 그리고 뗏목을 타고 이제 사드코가 바다로 가고 여기서 이제 뗏목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자, 뗏목이 가라앉고 이분은 마치 자라를 타고 이제 용궁으로 가는
1: 갑자기 토끼처럼 판타지가 시작되는 거죠.
0: 그렇죠. 수궁 판소리 수궁가처럼 이제 뗏목을 타고 이제 수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반 장면처럼
1: 수륙양용이야. 이만 바다 속에서도 막 호흡이 돼.
0: 그렇죠. 동화 같은 얘기니까.
1: 근데 이게 비슷한 스토리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0: 뭐요?
1: 그 스젠카라진이라고 러시아의 그 농민 혁명이 일어났을 때 볼가강에서 스젠카라진이 이제 그 농민 혁명의 이제 다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여기에 그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같이 부인 애인으로 네. 같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부정탄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던져버려. 그런 스토리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바다 사람들한테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0: 왜 던지지? 그렇죠. 만두도 던지고 사람 머리 대신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내려갔더니 이제 물의 요정이 합창을 막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안녕 부유한 상인여 용왕이 이렇게 굉장히 빈정이 상했어요.
1: 네.
0: 야, 12년 동안 그렇게 안전하게 다녔으면 나한테 금덩이라도 던졌어야지. 아무것도 안 주고 12년이나 다니냐? 그래서 여기서 사드코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1: 용왕님이 은근히 그 저런 걸 바라시는 거
0: 있어요.
1: 것
0: 바라는 게 있어요.
1: 너무 너무 바라신다.
0: 인간적이죠, 뭐 12년인데.
1: 용왕인데 왜 이렇게 인간적이지?
0: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사드코가 용왕님 정말 멋지고 우리 위대하신 용왕님 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네. 자, 글루보카야 아키안 모레. 이게 이제 굉장히 아키안은 그 큰 바다거든요. 대서양 뭐 이런 거거든요.
0: 네네.
1: 아키안 모레 뭐 바다고. 큰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런 데를 아키안이라고 하고요. 글루보카야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너무너무 깊은 그 속에 고이에시 구피츠 바가티 고스치 안녕하신가 부유한 상인이여 함께 듣겠습니다. 용왕 역의 베이스 세르게이 그라소프스키 사드코 역의 테너 게오르기 넬레프 볼호바 역의 볼호바는 용왕의 딸이죠. 네. 소프라노 엘리자베타 슈움스카야 합창의 볼쇼이 극장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니콜라이 골로바노프가 지휘한 1949년 녹음으로 들으시겠습니다.

0: 아키안 모리에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지닌 대양 속에 그 예스지 구피츠 안녕하신가 바가티고스지 부유한 상인이여 이러면서 물의 요정의 합창과 용왕 역에 베이스 세르게이 크라소프스키 먼저 나왔죠. 그리고 테너 게오르기네 립사트코가 이제 나중에 불렀고요. 소프라노 엘리자베타 슘스카야. 슘이
1: 네.
0: 원래는 이제 그 소란스럽다는 뜻인데
1: 오.
0: 슘스카야. 하여튼 볼호바 이 딸이고요. 그 다음에 볼쇼 극장 코러스와 오케스트라 니콜라이 골로바노프가 지휘한 1949년 녹음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1: 소란스런 소프라노인가요? 그렇군요.
0: 네.
1: 자, 여기서 노래를 열심히 신나게 잘 불렀잖아요. 또 아까 그 사심 가득한 우리 용왕님이
0: 네.
1: 마음에 든다 너.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해라.
0: 그러니까 이 노래에
1: 네.
0: 여자만 반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반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너 노래 너무 잘한다. 내 딸하고 결혼해라.
1: 세상에. 조금 용왕이 되게 재밌는 분 같아요.
0: 감성이 뛰어난 거죠?
1: 약간 뭐랄까, 이렇게 조금 축처지면 굉장히 이렇게 쉽게 풀어지는 그런,
0: 그리고 이제
1: 네.
0: 노래를 그 좋아하고 가무에 능하지 않을까? 좀 흥이 있으시다.
1: 아, 신나게만
0: 용왕님.
1: 해주면 나는 좋다.
0: 용왕이니까.
1: 아, 그렇군요. 나는
0: 네.
1: 돈 많은 사위도 필요 없고 나만
0: 먹을
1: 신나게
0: 것도
1: 해주면
0: 많고 뭐 즐겁게만
1: 됐다. 아,
0: 해주면.
1: 즐거운 분이에요.
0: 네.
1: 네. 자, 그래서 난데없이 야, 너 진짜
0: 또 심술이 많잖아요. 또막 풍랑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1: 네, 맞아요.
0: 네.
1: 여기서 이제 야, 정말 놀라운 노래와 연주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앞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결혼식 장면이 펼쳐집니다.
0: 오.
1: 이 결혼식 장면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소란스러운? 네,
0: 소란스러운.
1: 소란스러운 이제 결혼식이 되는데요.
0: 네.
1: 이 장면을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그 다음 장면하고 연결이 돼서요. 신나는 결혼식 장면 우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바로 들을까요?
1: 네.
0: 아, 좀뭐 사연 소개를 할 때는 좀 이따 해야 되겠다.
1: 네네.
0: 자, 결혼식 장면. 아, 이스쿠센 온 피에스니 페치그라트. 놀라운 노래와 연주 실력이구나. 자, 베이스 세르게이 크라소프스키가 용왕을 부르고요. 소프라노 엘리자베타 슘스카야가 볼호바, 그 용왕의 딸인 인어공주, 테너 게오르기 넬레프 사트고, 이 노브고로드의 상인, 그리고 볼쇼이극장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니콜라이 골로바노프가 지휘한 1949년 녹음입니다.

0: 야, 사드코가
1: 네.
0: 폐활량이 참 대단하다. 요새 영국에서 결혼시켰는데 뭐 그냥 보통 사람인데도 이렇게 영국에 참
1: 그러게요. 뭔가 장치가 있겠죠.
0: 공간이 다 있나? 하여튼 너무 동화적이고 재밌습니다.
1: 네.
0: 마린보이가 아닌가 사드코가 결혼식 장면. 아, Искусен он песни Петиград. 놀라운 노래와 연주 실력이구나. 자, 이래서 볼코바하고 사드코하고 결혼하는 겁니까? 용왕 앞에서 베세르게이 그라소프스키. 용궁은 정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해초로 이렇게 뭘 말아가지고 이렇게 다 장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역이나 김 같은 걸로. 아,
1: 초고추장에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한국 사람한테 딱이죠. 소프라노 엘리자베타 슘스카야, 볼코바, 테너 게오르기 넬렙, 사드코, 니콜라이 골로바노프가 지휘한 볼쉐비크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1949년 녹음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실시간 채팅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남영란 씨 지난주 1부도 잘 들었어요. 오늘도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두 분 의상 너무 잘 어울려요. 하얀색과 분홍색. 아, 저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색이 어쩔 땐 색깔이 제일 나오기 힘들죠. 제가 그러잖아요.
1: 살짝 토마토색으로 보이는.
0: 토마토색이고.
1: 토마토색. 네.
0: 사실은 아닌데. 요 러시아 문양입니다. 그 러시아 문양. 그래서 사드코라서. 자, 묵직한 베이스 음성 너무 좋으네요. 아틀리시나 이렇게 올려주고. 베르디가 잘못했네요. 아까
1: 잘못했어요. 그 이야기. 맞아요.
0: 예, 네. 일단 앞에서 적고 얘기. 자, 오페라 코너로. 월요일 기다리게 된답니다. 사드코 이 오페라 한국에서도 공연했으면 좋겠네요. 기분 좋은 오페라 안내 감사합니다. Love do 올려주셨고. 이야, 이 사드코 오페라 공연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예. 합창단이 엄청 고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래도 공연하면 좋을 텐데요. 백재은 씨가 올려주셨고.
1: 네.
0: 러시아 오페라는 스케일이 크게 느껴져요. 러시아 통 명동백장님이 선생님. 갑자기 슈만사쇼리 생각 남영란 씨. 슈만사쇼리 아니죠. 수마사쇼리.
1: 수마?
0: 너 are you crazy? 이런 뜻입니다.
1: 아, 수마사쇼? 진짜요? 와우. 굉장한
0: 네네.
1: 이름이 되겠는데요.
0: 네네.
1: 아, 자, 그래서 이 결혼식에서 너무 다들 신나게 춤을 추잖아요.
0: 네네네.
1: 우리 공주님 결혼하신다. 노래 잘하는 오빠하고.
0: 네.
1: 춤을 추고 노래를 아까처럼 막 부르니까 폭풍우가 위에는 막 치는 거예요. 막 물이 막 들썩들썩 해가지고.
0: 그렇구나.
1: 그래가지고 갑자기 늙은 순례자가 딱 나타납니다. 야, 너네가 이렇게 신나가지고 너무 춤을 추니까 위에 다니는 배들이 다 침몰하잖아. 그러면서 사드코의 구슬을 쾅 하고 부십니다.
0: 네.
1: 화나면 이렇게 기타 들고 쾅 부시는 것처럼.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야, 내가 다 정리해줄게. 볼호바, 너는 부모를 떠나서 지상으로 간다. 지상으로 가서 노브고로드에 가서 강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드코, 넌 집에 가.
0: 그 순례자님이.
1: 네, 순례자님이.
0: 구슬리를 부셨는데, 제가 그 어저께 그 뉴스를 읽으니까,
1: 네.
0: 히딩크가 이제 그때 2002년에 네. 이탈리아를 이겼잖아요.
1: 네네.
0: 이탈리아 애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 안에 그 집, 뭐 이런 거 다 부셨대요. 막 그래서 의자가 날아다녔대요. 의자가.
1: 아니 그건
0: 좀. 히딩크 그걸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1: 그건 좀. 네.
0: 그렇게 막 억울해하면서 난리를 쳤다고.
1: 네. 그 형국이 되었습니다.
0: 네네네네.
1: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안녕 아빠 안녕 이러고 이제 무트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브고로드에 가서 도착을 해가지고
0: 네.
1: 보로바가 노래를 합니다. 나는 날이 밝으면 안개가 돼서 사라져요. 그래도 난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사드코 오라버니 하고 네.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다음 장면이에요.
0: 아, 네. 그렇구나. 자, 손 너 베레슈쿠 초딜. 꿈은 물가를 거닐고 우리 사드코 이러면서 부르는 거죠. 볼코바가 소프라노 엘리자베타 슘스카야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니콜라이 골로바노프 지휘로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1949년 녹음입니다.

0: Son no bereshku chodil. 꿈은 물가를 거닐고. 아주 좋은 아리아입니다. Soprano Elisaveta Shumskaya가 Volkhova, 용왕님의 따님, 이제 그 목소리 불러줬고요. 볼쇼이 티아트 오케스트라 니콜라이 골로바노프가 지휘한 1949년 녹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0: 네.
1: 아, 사드코야, 나는 안개로 변합니다. 이제 해가 뜨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뭘 변해요?
1: 안개로 변한다고요.
0: 안개.
1: 근데 아까 늙은 순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노브고로드에 가서 강이 되어라, 이렇게
0: 그렇죠.
1: 얘기했잖아요.
0: 큰 양이 되어라.
1: 네. 그래서, 아니, 웬 안개로 변하면 강이 어떻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다음 장면에 등장을 한대요. 일단 이
0: 예.
1: 노래가 끝나고 안개로 변해서 날아가고
0: 네.
1: 이제 류바바가 등장을 해서 막
0: 맞아,
1: 노래를
0: 맞아.
1: 불러요. 나는 슬퍼요. 난 버려졌어요. 하지만 사드코가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고향 같은 여인이죠. 사드코하고 굉장히 기쁜 참나. 기쁜 재회를 하게 됩니다. 방금 결혼식을 하고 온 사드코하고 전 여기서 갑자기 이랬다가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상징적인 여인이니까 자 그리고 기쁨의 이중창을 열심히 불러요 나 참.
0: 네네. 넘어질 뻔했네.
1: 그러니까요
0: 네.
1: 살짝 기분이 나쁘면서
0: 네.
1: 그렇지만 기분이 나빠할 순 없고 기쁨의 이중창을 정말 오랜만이야 난 네가 정말 보고 싶었어 만나서 반가워 고향에 돌아온 사드코는 방금 날아가 안개로 날아간 공주님을
0: 네.
1: 살뜰히 잊어버리고 이중창을
0: 근데
1: 굉장히
0: 사실 뭐냐면 이 늙은 순례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준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1: 정리된
0: 너는
1: 인생
0: 사드코를 위해 앞으로 헌신하는 그 길을 터주는. 왜
1: 맞아요
0: 노브고로드가 이제 그 내륙에 있으니까
1: 네
0: 이게 북해 발트해나 이쪽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 강이 너는
1: 이
0: 비워줘라.
1: 연결을 시켜준 거죠.
0: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기 희생하는 거죠.
1: 그러니까요. 그래서
0: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뭐두 사람이 뭐 어떤 아무것도 없었어요.
1: 어쨌든
0: 예.
1: 그래서 기쁨의 이중창을
0: 네네.
1: 부르고
0: 네.
1: 하나 안개가 됐던 우리 보로박 공주는 이슬이 되어서 맺혔다가
0: 네.
1: 이슬이 다 마법처럼 모여서 강으로 변합니다.
0: 아.
1: 그래서 이 강을 타고
0: 네.
1: 아까 사드코를 버리고 갔던
0: 네.
1: 이 선단이 이 강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지금까지
0: 맞아요.
1: 사드코 같은 대상은 없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행복한 피날레로 이제 이 오페라가 굉장히 현실감 없고 동화 같은 그러나 행복한 오페라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고 끝나게 되죠. 역시, 네.
0: 그래서 이제 이 사드코가 제가 이제 그 유학하던 무렵에 러시아에 가면
1: 네.
0: 그 슈퍼마켓
1: 맞아요.
0: 주인 그
1: 말씀하셨죠.
0: 이름이
1: 네네.
0: 사드코였다.
1: 와.
0: 이야, 미제 물건 뭐 무슨 뭐 유럽 미제 이런 물건 파는 데가
1: 아,
0: 이제
1: 외국
0: 외국 걸
1: 물건.
0: 수입해서 오거든요.
1: 네네네.
0: 자신들의 그 소비재가 별로 없었어요, 러시아는.
1: 그쵸.
0: 예,
1: 줄 서서 사고만.
0: 기계만 만들고 이랬었어가지고, 예,
1: 아,
0: 지금 모스크바에 가면
1: 귀엽네요.
0: 그게 엄청 비쌌습니다. 사드코라는 집이 돈을 많이
1: 그렇구나.
0: 벌었죠, 그런 사람들이.
1: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0: 네,
1: 네.
0: 좋습니다. 요거 듣나요?
1: 피날레 듣습니다, 우리.
0: 아, 자, 그러면. A zdravstvujte, moi želani muž, finale. 아, 드디어 기다렸던 남편을 만나네. 류바바가 이렇게 착해요. 그, 네, 의심도 하지 않고. 소프라노 Vera Davidova, 메초 소프라노 Nezhda. 이분도 이제 음유 시인인데, 엘리자베타 안토노바, 그리고 테너 게오르기 넬레프 사드코, 음유 시인이자 또이 거상이 되었죠. 니콜라이 골로바노프가 지휘한 볼쇼이 극장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1949년에 녹음한 버전으로 들으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당탕탕 이렇게 아주 훌륭한 대상이 되어서 노브고로드로 돌아온 사드코를 환영해 주시죠.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백재은 메소소프라노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엔 어떤 작품이 기다리고 있나요?
1: 덴타의 베아트리치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0: 아, 덴타의
1: 아,
0: 베아트리체.
1: 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피날레만 여기서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1: 살.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홍 감독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대표팀을 응원해 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합니다. 이번 보고회에선 한국형 AI 산업혁명 완수를 위한 기업들의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과 정부 지원 방안을 보고합니다. 7차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2개월여 만에 1,9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2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의 짐을 무단 수색한 피의자 한 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상한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베이스캠프인 멕시코 치바스베르데 바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대표팀을 응원해 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한국 축구였다며 모든 책임은 감독인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등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자신은 감독직을 내려놓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위한 마음까지 내려놓는 건 아니란 점도 전했습니다. 앞으로 축구대표팀이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탈락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구대표팀이 32강 진출에 실패한 뒤 SNS에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면서 문체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체육행정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국 축구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전반기 국회 문체위원이었던 조계원 의원은 한국 축구의 대수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한국 축구의 적은 축구협회라며 협회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축구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도 축구협회 책임론을 거론하며 문체위에서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 32강이 좌절됐다며 수렁에 빠져버린 한국 축구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챙기겠다며 대한민국 축구는 넘어졌지만 기필코 다시 일어나겠다고 썼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앞서 지난 2024년부터 협회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며 홍명보 감독 선임 파문 등과 관련해 감사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울러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문체부는 처분에 불복한 대한축구협회와 법정 공방을 벌였고 지난 4월에 서울행정법원이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 정몽규 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회복을 넘어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이란 슬로건 아래 한국형 AI 산업혁명 완수를 위한 기업들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과 정부의 지원 방안을 보고하고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행사엔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과 관계기관이, 정부 측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 또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를 위한 전력 용수 공급 방안, 거점 도시 조성 방안을 연달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그룹 차원의 지방 투자 계획 발표가 끝나면 전 참석자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7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2개월여 만에 1,9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95.9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과 비교했을 때 29.2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도 전날과 비교했을 때 리터당 28.9원 하락한 1,981.6원을 기록하며 1,900원대에 들어섰습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난 4월 7일과 4월 9일에 2,000원대로 각각 올라선 이후에 2개월여 만에 다시 1,9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 가격도 모두 리터당 1,900원대를 유지하는 등 국내 기름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름값 하락은 최근에 국제유가 하락에 더해 정부가 도입 100여일 만에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인하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각각 150원 인하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2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의 짐을 무단 수색한 피의자 한 명을 소환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8일 봉쇄된 경기장에서 훈련 장비를 챙겨 나온 유소년 선수들의 소지품을 강제로 뒤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에 A씨를 소환해 왜 짐 수색을 했는지, 특정 단체 등 배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는 여름철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55개 등산로를 전수조사하고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말부터 3주 동안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낙석을 비롯한 510건의 위험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200건에 대해서는 긴급 정비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오는 9월까지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낙석 위험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은 가급적 우회하고 통행할 때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병원들이 보유한 의료 정보를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에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병원마다 심사 절차가 달라 기업들이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공동심사로 여러 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시는 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의료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AI 의료기기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의료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 기란면 일대를 제2호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특구는 산불 피해 살림을 단순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업 생산과 가공 유통, 산촌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산림 경영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란면은 80%가 임야인 산악 지역으로 소나무 숲이 잘 보존돼 자연산 송이가 주민들의 소득 기반이었습니다. 이번 특구는 총 372헥타르 규모로 안동시 산림조합이 사업을 맡아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처음 추진한 대한민국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구미시는 대표 먹거리인 구미와 라면, 치킨, 김밥 등 K-푸드, 청년 문화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높이 평가받아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송정맞기를 중심으로 미식체험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청년 창업 지원 등을 추진해 글로벌 미식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구미를 시작으로 권역별 K-푸드 미식 관광 벨트를 조성해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사이버보안 심포지엄이 지난 25일 행정, 공공, 출자, 출연

0: 기관 등 보안 직무 관련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심포지움에서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사이버 위협과 대응 전략, 지역 중소기업의 보안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또 공공기관과 산업 현장의 최신 보안 기술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행사와 함께 열린 대구 경북 사이버 공격 방어 대회에는 학생과 공공기관, 기업 재직자들이 해킹과 방어 기술을 겨루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인 만화토끼의 핵심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운영자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웹툰 1,400여 편을 불법 게시하고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운영자는 경찰 추적을 피해 일본으로 도주했다가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범행을 이어갔지만 결국 경찰과 관계기관의 공조로 국내에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운영자가 다른 대형 웹사이트도 운영한 혐의가 있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공연예술연습공간의 하반기 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며 대관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9.7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중방성당 최규민 사도 요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네, 오늘도 신신우신 역에 잘 내리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영업 175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네,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오늘 라디오 빵집 1일 영업을 맡은 스페셜 DJ 김정현 요셉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라디오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신신호신 라디오 빵집 월요일 문을 또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순례를 떠난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대신해서 오늘 하루 영업을 맡은 빵집 진장 스페셜 DJ 예수의 김정현 요셉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2037님 김정현 요셉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첫 라디오 진행하시나 봐요. 응원해요. 으쌰으쌰. 네, 강은현님 예수 성심성월 끝자락 또 빵집 놀러 왔습니다. 신부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네, 어이구야. 난 심쿵님 이 너무 거짓말 아닌가? 너무 잘생기신 거 아니에요? 제일 잘생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이 쿠폰이라도 보내드려야겠네. 예. 그리고 어이구 루시아님 젊음의 센터 예수의 마지스의 미래 김정희 요셉 신부님 화이팅! 오늘은 요셉 신부님의 매력적인 사투리에 즐겨든다. 억수로 까리

0: 하네요. 좋습니다. 자, 홈런 가봅시다. 자, 오늘은 그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팝업스토어 이번 한 주는 진짜 빵빵한 K-카톨릭 셀럽5 요일별 5명의 신입 빵집 주인장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빵집 문을 열면서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라디오 빵집 두 번째 방문입니다. 아까 어디있지? 네, 춘이 바라기님께서 아 지난번에 게스트로 오셨는데 이번에는 또 신부님이 오셨네요 라고 기억하시네요. 예, 제가 두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는 게스트로 왔고 오늘은 진행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로서 오늘 각오 한마디 한다면 여기 뭐 많아요. 지금 장비도 많고 비싼 게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제 방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빵집 진장으로서 한번 신나게 빵을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데 두 배 더 반갑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출석 체크 하시는데 여기 문자 두 개 정도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읽어드릴까요? 아, 오늘 베드로와 바오로 세례명을 가지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신부님들과 형제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또 베드로와 바오로 축일이죠.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갑자기 경상도 분들이 들어오셨나? 1716님, 멋지고 잘생기신 요셉 신부님 다시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편안하게 서울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손님들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어서 오세요.

네, 신신우신에서는 매일 요일별 특별 빵을 굽고 있습니다. 월요일 2부에는 빵집 사람들, 오늘은 배우 한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가수나 배우들 중에 가톨릭 신자라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내적 친밀감이 생기지 않나요? 저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다가 저분도 신자시네? 하면 좀더 관심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부에는 나중에 우리 가톨릭 배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광대승천 제네시오의 여러 배우들 가운데 유지연, 마리스텔라 배우님을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빵집에 오신 손님 여러분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방 울꽃님, 게스트에서 진행자로 돌아오신 신부님 기다렸습니다. 진짜요? 오늘 하루 알바인가요? 오늘 알바인데 일단 내일은 다른 신부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모르세요. 여러분들 좀 반응을 잘 해주시고 하면 제가 뭐더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자, 이세희님, 네, 아까 읽어드렸죠? 베드로와 바오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엘리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밥 먹고 빨리 뛰어왔어요. 신부님, 3초 바큐신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에이. 노래를 부를 뻔했습니다, 순간. 네. 식사 뭐 하셨어요? 저는 아직 식사를 못 했는데, 방송 끝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중에 신자가 계시면 우리 집에서는 자매님, 형제님으로 부릅니다. 그렇죠. 예. 저희도 그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제가 읽어드려야겠네요, 꼭. CPBC 가톨릭 평화방송 성기현 바오로 사장 신부님, 방송 주간 보도 주간 조승현 베드로 신부님의 영명 축일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사장 신부님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행 스케치, 왠지 느낌이 좋아.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들의 보통의 일상을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만의 맞춤 선곡 배송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일상 한번 채팅방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애니님, 신부님 오늘은 더 잘생김을 붙이고 오셨네요. 너무 잘생기셔서 눈부셔서 잠시 눈을 감아야겠어요. 저 지금 약간 살을 더 붙이고 왔어요. 살이 더 쪄가지고 큰일입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체중 물지 마시고, 예, 잘 관리하시고. 추우니 바라기님, 지난번에 스페셜 게스트로 오셨을 때 신부님과 호흡이 너무 좋으셨는데 그때 수녀님이랑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행시를 준비하신 분이 있네요. 김정현 요셉 미남 신부님 환영합니다. 정 많으신 신부님, 현재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저의 기분 오늘 조금 월요일이라서 조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주말을 보내고 나서 월요일 되면 월요병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오늘 사무실 출근 안 하고 여기로 와서 조금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조금 더 기분이 좋으시면 좋겠고, 월요병을 잘 극복하셔서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 추님바라기님, 그 앞치마도 룡디 신부님에게서 뺏어오신 건가요? 네, 그래서 조금 작아요. 네, 조금 꽉 끼는데, 예, 신부님께 뺏어왔습니다. 텔레파시님, 아, 도시 아이들이 부릅니다. 아, 예, 예. 그 저희가 지금 잠시 그 수다를 떨고 좀 있으면 노래를 틀 텐데 제가 노래의 제목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네요. 텔레파시, 도시 아이들이 부릅니다.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글 하나에 긁혔어요. 이 곡도 모르시죠, 신부님? 알거든요. 방금 빙글빙글 써니 노래 듣고 왔고요. 그 전에는 도시 아이들 노래였습니다. 들으니까 아, 이 노래구나 알겠더라고요. 그 뭐 젊으신 신부님이라 이 노래를 모르시는군요. 크크크크크. 어머, 이런 노래도 있군요. 모른 척 70년대 사람. 강은현님이 진짜 오랜만에 듣는 노래네요. 백투더퓨처가 아니라 백투더패스트. 크크 재밌네요. 노래만 듣고 있는데도 기분 좋아지는 마법. 네, 이렇게 남기셨고, 아, 그리고 문자로 한 분이 그 저 희영이에요. 축하사연. 바로 오늘이 제 본명, 아, 제 본명은 최희영 베드로입니다. 꼭 축하받고 싶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평화방송 라디오 오플 빵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 축일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축일이라서 이렇게 또 지나가는 문자를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그 저는 노래를 좀 중간이 없는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저도 뭐 이렇게 노래를 많이 듣는데 아주 신나는 노래거나, 왜냐하면 제가 뭐 운동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그럴 때 듣는 아주 신나는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발라드, 뭐 요즘 한로로 씨도 유명하죠. 그리고 뭐 최유리나 이런 분들 노래도 좋아했고, 옛날에는 뭐 박효신, 뭐 김동률, 뭐 이런 사람들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 있는 노래, 이런 노래들 좋아했어요. 그 학창 시절에는 락 발라드를 좀 부르고 싶었는데, 왜 노래방 가면 멋있잖아요. 근데 고음이 안 올라가서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눈이 선하게 생기셨네요. 제 눈이 선한가요?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사기를 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눈을 항상 조심하십시오. 신부님 실수도 차분히 진행하시니 듣기 좋습니다. 제 실수했나요? 실수 안 했는데. 전에 신신우신 게스트로 나오실 때도 재밌게 들었는데 오늘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화이팅! 긴장 풀리시면 재미난 입당 기대됩니다. 이게 오늘 처음이라 약간 긴장은 됩니다. 그래서 긴장은 되지만 긴장이 좀 풀릴 때쯤 방송이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오면 더 기쁘게 즐겁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 요즘 뜨는 가수들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제가 이 트렌드는 꼭 따라가려고 합니다. 제가 또 청년들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소통하려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찾아보고 또 가르쳐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부님 이런 사람도 모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청년들 만나요? 하면서 알려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고. 공부만 하셨어요? 난심쿵. 저 이런 얘기가 너무 좋아요. 전 학창시절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저 되게 공부한 사람 같죠? 그죠? 학구열이 있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긴장을 풀면서 노래 한 곡 배송하겠습니다. 노래는 나성에 가면 장미여관님과 심은경님의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실수 안 했다고 했는데 바로 실수를 해버렸어. 나성에 가면 장미여관과 임은경 가수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장재인님, 찬미예수님, 와우, 출근길이 신나네요. 글 남기려고 차 세웠습니다. 요새 신부님이 알바생으로 오셨군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유, 글 차를 잘못 세우고 사고 나시면 안 되는데 안전운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김엘리님, 아이고 어떻게 신부님 전 내일 일 독사하는데요. 진짜 너무 떨려요. 안 떨고 독사하는 비법 있을까요? 신자들이 기도할 때는 1도 안 떨리는데요. 왜 제대에만 올라가면 제 심장 소리에 제가 기절할 것 같아요. 뭐떨 때가 좋은 겁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제 어렸을 때 복사 설때 제가 소복사였거든요. 대복사 형이 연락도 없이 안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손도 떨고 발도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신부님 쳐다보고 수녀님 쳐다보고 했는데 실수도 많이 했죠. 그리고 끝나고 수녀님 말이 저는 되게 위로가 됐어요. 아이고 요셉이 얼마나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떨었을까? 하느님 참 좋아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김지영님이 아니니 김엘리님도 되게 독설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떨림 또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내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겨자씨님. 저는 목금토 운전학원에서 도로 연수 받았어요. 면허 따고 27년 만에 다시 용기 냈어요. 운전 못하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 네, 안전하게 운전 잘 하시고, 운전 뭐 별거 없습니다. 조심하시면 돼요.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자동차 마크를 보시면, 동물 마크가 있어요. 황소 이런 거, 람보르기니 이런 거. 그 황소가 나를 박으면 어떻겠어요? 아프죠. 그러니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천사 마크 있거든요. 롤스로이스 이런 거. 그거 박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은 조심하시고, 뭐, 국산차 이런 거는 오면 그냥 들이받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운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조금만 하시면 나중에 뭐 자율 운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운전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저도 처음에는 몇번 부담스럽긴 했으나 하다 보면 떨리지 않아요. 그쵸. 하다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은경님, 제가 아까 뭐 다르게 얘기했나? 예. 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문자랑 오는 거 노래 나오고 할때다 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 사연이 왜 신문이 안 읽어주시라고 해도 제가 다 읽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기억하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기. 네. 네, 제가 없는, 어이구, 할머니께서도 이 방송을 들으신답니다. 그래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저희 1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벌써 1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1부 끝곡 듣고 2부로 넘어갈 텐데, 2부 제가 살짝 예고해 드렸죠, 그죠? 우리나라에 가톨릭, 배우들이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있는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누가 나올까요? 아마 썸네일 보셨을 텐데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저도 이제 혼자 얘기하다가 게스트가 나오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질문만 하고 저는 이제 또 약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도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1부 끝곡 넌 이즈 먼들 마마무의 노래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4: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됐습니다. 스페셜 DJ가 직접 고른 오늘의 빵집 BGM은 사랑하게 될 거야 한로로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이 곡을 고른 이유는 그 이 한로로 씨가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어떤 다짐이기도 하고 약속처럼 자기는 꼭 사랑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노래를 작사하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주위에도 그렇고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직장도 힘들고 집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꼭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힘내시면 좋겠고 네 오늘 벌써 2부 라디오 듣고 있으니 시간이 순삭이네요. 그렇죠. 뭔가 즐겁고 재밌는 걸 할 때 시간이 빨리 간대요. 부천에 사시는 분이 60대 할머니라고 방송 잘 듣겠습니다. 근데 요즘 60대는 할머니가 아니죠. 그죠? 60대는 언니입니다. 언니. 예. 60대 이예경 누님 방송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 문자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신우신만의 오붓한 만남 빵집 사람들 오늘은 서울대교구 공식 가톨릭 신자 배우 모임 좀 깁니다. 광대승천 제네시오의 유지연 마리스텔라 배우와 함께합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럼 광고 듣고 바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네, 오늘의 2부는 유지연 마리스텔라 배우님과 함께합니다. 유지연 마리스텔라 배우님은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시고 2001년에 연극 유리가면으로 데뷔하시고 연극과 영화, 드라마를 오가며 자신의 빛나는 필모그래피를 써나가고 있으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아, 여기 누가 적으셨는데 신부님 이제 2부 되면 더 긴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오시니까
1: 아까 편하다고 하니까
0: 혀가 꼬였습니다. 네. 오늘 어떤 마음으로 라디오 빵집을 찾아주셨는지.
1: 아무래도 네. 카톨릭 신자라면 너무나 이런 자리는 영광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역시 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진짜 한 시간 동안 즐겁게 얘기 나누고 갔으면 네. 좋겠어요.
0: 네. 저희 이 시간 만에 자기 소개 룰이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빵으로 자기 소개하기. 빵을 안 드실 것 같아요.
1: 저 빵순이에요.
0: 그래요?
1: 네. 저 빵을 너무 좋아해요.
0: 날씬한 분들이 자기 빵 좋아한다, 빵순이다 이거 다 거짓말인데 아니에요. 일단 들어보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1: 정말 빵을 좋아하고요. 네. 고민을 좀 했어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 네. 빵은 소금빵인데 과연 나를 소개하는 빵은 어떤 빵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하다가 저는 식빵?
0: 식빵?
1: 네. 왜냐하면 식빵 되게 담백하잖아요. 네. 어찌 보면 심심하기도 하고 맛이. 네. 근데 재료를 얹으면 맛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직업과 맞닿지 않나. 배우라는 직업은 사실 캐릭터를 입으면 좀 완전히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식빵 같은 배우가 되고 싶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 소개를 한다면 식빵 같은 사람? 식빵 같은 배우? 네. 네. 배우 유지연입니다. 유지연 마리스텔라입니다.
0: 발음을 잘 해야겠네요.
1: 네?
0: 식빵 같은 배우님.
1: 조심해야겠네요. 네.
0: 식빵. 식빵. 예, 여러분들 예. 연기 잘하는 유지연 마리스텔라 자매님이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0: 어머나 너무 예쁘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막 제가 더 크게 나오지 않나요? 화면에. 예, 너무 날씬하시고 그러셔서 배우님이셔서 예, 괜찮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광대 승천 제네시오라고 했는데 아마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광대 승천 제네시오는 네. 서울대교육부 문화홍보국 산하에 있는 그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배우와 스태프들의 모임입니다. 배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배우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스태프분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와 스태프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름은 광대승천. 네. 이렇게 딱 들으시면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광대가 직업적인 느낌의 광대, 우리가 전통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승천은 하느님의 나라로 이제 나아가자의 승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끼리 모이면 그렇게 웃어요. 그래서 정말 광대가 늘 승천이 된다 해서 광대 승천. 네. 그리고 제네시오는 연극인들의 성인이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0: 저는 또 이 광대 승천만 생각했는데 네. 다른 의미도 네, 있네요. 네.
1: 중의적인 이름입니다. 네.
0: 언제부터 모임에 함께 하시게 되신 거예요?
1: 저희 모임이 사실은 이렇게 2024년 1월부터 만들어졌어요. 공식적으로. 저는 2월에 합류를 했습니다. 1월에는 거의 한 4명? 4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제가 들어갔을 때가 이제 5명, 6명, 7명 이렇게 늘던 시기예요. 지금은 33명? 이렇게 많이 네. 늘었습니다. 네.
0: 그 제가 잘하면 거기 들어갈 뻔도 했는데 제가
1: 배우를
0: 20살 때 그 태극기는 휘날리며의 병사 57번인가?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제가 어떤 주인공보다는 이런 조연이나 이런 역할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1: 캐릭터적으로는 굉장히 네.
0: 밤새 촬영을 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친구들과 극장을 다 갔어요.
1: 네.
0: 영화를 보는데
1: 안 나오셨죠?
0: 한 1초 확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도 계속 했어야 되는데 배우란 직업이 이렇게 힘들구나.
1: 네.
0: 나는 그렇게 고생을 해도
1: 네.
0: 찰나의 순간에 이렇게 저만 알아봐요. 제 친구들 어디야 하면서
1: 맞아요.
0: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혹시 배우 하시면서 좀 그런 에피소드도 있으세요?
1: 그럼요. 사실은 배우라는 직업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계급이 존재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좀 치유할 곳이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뭐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씬이 다 날아간 적이 있죠. 사람들한테 나 이제 너무 좋은 역 맡았으니까 엄마 극장에서 보세요라고 했는데 엄마가 굉장히 실망하고 한 씬 나오는구나 이러고 나오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익숙해요.
0: 그래도 이렇게 같은 배우분들이 이제 어떤 뭐랄까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모이니까 서로 또 위로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좀 힘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1: 저는 굉장히 우리 멤버들에게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되게 힘든 시기에 이 모임에 오게 됐고 하느님한테 정말 감사드린다고 기도를 했었어요. 이렇게 나를 안아주는 따뜻한 천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지금도 제가 굉장히 저희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 저를 힘든 시기에 치유해줬던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좀 따뜻함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0: 너무 좋네요. 우리 수도원에도 좀 이렇게 서로 치유가 일어나서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진짜. 네, 여러분 벌써 너무 기대가 되시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배우님이 몇 곡을 품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추천곡들 가운데 하나 듣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곡을 먼저 들어볼까요?
1: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네.
0: 네. 혹시 선곡하시게 된 이유가
1: 있어요. 네. 제가 이거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게 됐는데 그게 동생에게 오빠가 이제 이렇게 뭔가 우울증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들었는데 그 오빠가 동생을 바라보는 표정이 마치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표정처럼 느껴졌어요. 약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느낌의 그 표정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 단체방에도 막 공유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들으면 어떨까 싶어서.
0: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 배우님과 이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짧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1: 아, 이 노래 굉장히 치유가 되는, 이 노래도 치유가 되는 노래죠.
0: 네.
1: 그죠? 그리고 저는 그 뭐랄까? 이두 남매의 그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야? 그죠? 그 노래 어쩜 이렇게 잘 만드는 거야?
0: 그쵸.
1: 정말. 네,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0: 네. 네, 저희 지금 또 유지연 마리스텔라 배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피아 님께서 보라로 넘어왔어요. 이쁜 배우님, 멋진 신부님 보고 싶어서. 아, 진짜 선남 선녀 그림 좋습니다. 네. 강은현님, 배우님이라 그런지 목소리 발성 톤이 귀에 착착 감기네요. 아, 그렇죠.
1: 감사합니다.
0: 혜정님께서, 아, 배우님 얼굴이 너무 작으셔서 부럽습니다. 저도 중1 때딱한번 연극부에서 연극해봤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제 아는 분이 오늘 운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김지명님께서 이렇게 아, 우연히 차에 타서 들었는데 정현신부님 막 운전 똑바로 해라. 네, 저희 이번에 이제 배우님의 어떤 뭐랄까요, 하느님과의 첫 만남 좀더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지금 배우 생활이 몇년 정도 차 되셨어요?
1: 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0: 네.
1: 여러분. 제가 저희 멤버 윤경호보다 누나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소개 때 2001년 데뷔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제가 이제 어느덧 25년 차
0: 네.
1: 배우입니다. 좀 부끄럽네요.
0: 괜찮습니다.
1: 네, 25년 차 배우고요. 네.
0: 그럼 어떤 작품들 해오셨는지.
1: 맞아. 모르실
0: 네.
1: 수 있으실 건데, 그래도 대표작을 조금 말씀을 해드리자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 영화 범죄도시 1, 1에서 제가 이제 그 조선족,
0: 예. 저 봤습니다.
1: 네,
0: 기억합니다. 예.
1: 장첸에게
0: 그 머리끄댕이 잡혀 나가요.
1: 맞습니다. 그리고 형준, 이명준, 도승우에게 계속 맞고,
0: 예.
1: 네, 그렇게 처절하게 맞았던. 근데 그 작품으로 그래도 제가 조금 그동안 연극만 축하다가 매체 일을 조금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워낙에 흥행이 되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네, 그 이후에는 뭐 드라마도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 그렇게 맡다가 모범택시 2라는 작품에서 에피소드, 저희가 이제 버닝썬 사건을 실제화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도 이제 실제 인물 린 사모라고 마약 밀매업자 하면서 정말 거기서는 제가 탁 때리고 막
0: 네.
1: 하는 그런 역을 또 한번 맡았었는데, 그것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역할 있고. 아, 뭐 흥행은 되지 않았지만 꽤 다양한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주시면서 궁금하시면 많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이렇게 배우 활동을 하시다가
1: 네.
0: 어떻게 그 성당을 알게 되시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1: 제가 사실 저희 이제 외갓집은 다 천주교셨고, 그래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마다 장

0: 매미사를 계속
1: 네.
0: 이렇게 지내다가 근데 또 저희 또 큰 집은 또 다 이제 기독교 네. 개신교 쪽이었어요. 네. 아, 약간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재작년부터 배우들한테는 대부분이 지금 많이 겪었을 텐데 보릿고개가 좀 왔었어요. 네. 작품이 굉장히 많이 네. 없어지고 네. 영화도 코로나 이후로 제작이 안 되고 하면서 배우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저 역시 그때 많이 좀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기에 딱 저희 이 멤버 중에 장희진 로사 배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우리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됐는데 언니 한번 올래요? 언니는 지금 종교가 없는데 언니 와도 돼요. 내가 그럼 거기 가서 세례 받아도 돼? 언니 와요. 그렇게 처음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제가 세례를 이제 교리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광대승천 제네쇼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된 거죠. 세례도 받게 되고 견진까지 받게 되고 네.
1: 장희진 배우님은 어떤 이유로
0: 아, 그때 처음으로 네. 2024년 1월에 저희가 이 모임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딱 네 명의 배우가 3명의 배우와 한 명의 이제 편집 감독님 김나영 아내스 편집 감독님 그다음에 조한철 배우님 그다음에 양주호 배우님 그다음에 장희진 배우님 이렇게 세 명 그러니까 네 명에서 이걸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아무래도 너무 적다. 네. 우리가 빨리 좀 이렇게 주변에 뭐 좀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는데 저랑 같이 공연을 했었어요. 그 네. 장희진 배우님.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제가 그 시기에 정말 종교가 너무 필요한 시기였던 거예요. 막 어디에 기대고 싶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하느님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을 사랑할 수밖에 없 않겠습니까? 네,
1: 정말 필요한 시기에
0: 네, 정말
1: 장희진 배우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불러주셨네요.
0: 네, 불러주셨어요. 네. 네.
1: 그러면 그 저 배우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0: 아.
1: 저도 뭐 다르지만 저는 예전에 뭐 야구를 하거나 이럴 때 성당 안 갔어요. 왜냐면
0: 그렇죠. 냉담자들이 좀 많죠. 네.
1: 열심히 운동하고 일요일날 쉴 때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또 성당 가야 되니까. 근데 배우님들도 뭐 촬영이 많거나 이럴 때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0: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모임이 결성이 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저희는 촬영 일정이 워낙에 불규칙하고 네. 또 주일마다 로케이션이 걸리면 촬영 일정이 걸리면 그냥 계속 주일 미사를 드릴 수 없게 네. 되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지내니까 이제 뭐 본당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에도 되게 죄송스럽고 그러다 보면 냉담을 자연스럽게 네.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 모임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언제든 와 시간이 되면 와라고 이해를 해주니까 이제 미안해도 오고 미안해도 네. 오고 네. 좀 쉬었다가도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모임을 만든 것 같고 아까 글을 보니까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연예인들끼리만 모여서 분당 활동은 하지 않냐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네.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분당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1: 네. 분당도 열심히 나간답니다.
0: 네네네. 네. 네. 저희는 원래 미사만 드리기 네. 때문에
1: 네.
0: 네. 마지막 이제 마지막 주일에만 다 같이 모이고 다른 주일에는 또 각자 본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배우들이. 네.
1: 너무 감동적인 얘기네요. 그 제가 기억이 나는 게
0: 네.
1: 제가 예전에 게스트로 왔을 때 여기 앉아계신 수녀님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걸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수녀님처럼 약간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야기 자체가 제가 뭔가 이렇게 포장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일이나 이런 거 좀 있으세요?
0: 얼마 전에
1: 네.
0: 이제 배우 동생들 저랑 굉장히 친한 배우 동생들 두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데모가 되었고 네. 근데 그 순간이 제가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1: 네.
0: 근데 그 친구들도 지금 배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근데 무언가를 기대고 싶고 그러다 보니 하느님을 찾게 된 거고 근데 저의 모습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언니 저도 성당 나가보고 싶어요 하고 오게 된 친구들이어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아. 너무 뿌듯하고 네 저희 이제 광대승천 제네쇼에서 세례를 저희끼리 이렇게 네. 했는데 그 세례식도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행복하고 값진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어떻게 사신지 대충 그려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뭐 내가 특별히 강요한 것도 아닌데 네. 예, 세례 받고 싶다는 거는 네. 한편으로 되게 감사한 일이네요. 진짜
0: 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예, 예.
1: 아, 저도 좀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 이야기 좋죠, 그죠? 제가 포장할 게 없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 또 배우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번째 곡 추천곡 듣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곡은 어떤 네. 곡일까요?
0: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아, 네, 이건 가사가 일단 너무 네. 좀 저 같다고 해야 되나? 네. 배우들은 늘 반짝이고 싶어하고 당연히 내가 스타야 별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또 일할 때 보면은 우린 별이 아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그럼에도 또 다른 부분에서 반짝이면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이 좀 슬프더라고요. 아, 네.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여서 네 추천드립니다.
1: 네. 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곡으로 황가람님의 나는 반딧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나는 반딧불 황가람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노래 들으시니까 노래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
1: 그래놓고 우리 너무 신나게 떠들어 네. 네. 너무 떠들어가지고 네.
0: 소피아님께서 눈물 나는 곡이라고 들을 때마다
1: 맞아요.
0: 네, 진솔함이야말로 가장 감동적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진솔함. 네. 또 연예인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서로 도움도 주고 큰 힘이 되시겠어요.
1: 네, 네. 너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0: 조은주님께서 배우님 교우셨군요. 너무 반가워요. 룰루랄라 하셨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김엘리님 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 마레스텔라 자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임은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지만 내밀어봅니다. 우리 직장에서 가톨릭 신자 작은 모임이 있어요. 예사모 예수님 사랑하는 모임. 직업상 인사이동이 있지만 새로 신입회원 인사이동 오면 응원해주고 1년에 한 번 성지순례 가거든요. 우리 예사모 회원님들 우리 더욱 분발합시다 라고 해주세요.
0: 예사모 힘내세요. 화이팅.
1: 와 너무 좋네요. 네. 저희도 성지순례 가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어디로 가세요 보통?
1: 가까운 데로. 왜냐면 스케줄이 안 맞아서 네. 그냥 무조건 늦게라도 네. 올 수 있는 곳으로 네. 네. 가려고 하고 지금 9월인가 가려고 네.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0: 아, 좋네요.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1: 마리스텔라 누나야, 이제 살아도 죽어도 천주쟁이가 되었으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쁨 뒤에 슬픔이 와도 슬픔 뒤에 기쁨이 와도 아름다운 마음이니 주님과의 끈만큼은 절대로 놓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네, 놓지 않겠습니다.
0: 누구신지?
1: 누구시죠? 저희 모임은 아닌데.
0: 아주 가까운 분 같은데.
1: 아닌데.
0: 아니에요?
1: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0: 그...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니 빵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그렇게 날씬하다고요? 네. 거짓말쟁이.
1: 저 진짜 빵순이에요. 네. 빵 너무 좋아합니다.
0: 네. 네. 그 제가 이 댓글도 보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진짜. 그리고 이런 글도 있었어요. 지금 휴가 가신 강신부님이 나중에 다시 보면 너무 부러워할 것 같다. 그렇죠. 이게 다 자기 복입니다. 뭐. 근데 신민 성지순례 좋은 데 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 저도 저는 그런 얘기 하긴 그렇지만 저도 배우를 꿈꿀 때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님도 궁금해요. 아 나는 그래도 나중에 이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런 배역 좀 희망하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1: 사실은 뭐 이제는 맡겨만 주면 뭐든 한다. 딱히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맡겨만 주면 나는 뭐든 한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의 연기를 보고 정말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꼭 맡고 싶습니다.
0: 그러면 반대로 어떤 작품이나 누군가의 연기를 보면서 좀 위로받거나 그랬던 적이 있으세요?
1: 많죠.
0: 혹시 좀 대표적으로 한두 분만 꼽아주신다면?
1: 저는 일단 그 Dear My Friend이라는 그 우리나라 드라마인데요. 네. 노희경 작가님의 드라마예요. 네.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남우희 선생님, 김혜 선생님, 뭐 윤여정 선생님 많이 나오는데 연기 열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연기가 그냥 눈빛만으로도 저를 굉장히 많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제가 노희경 작가님 작품도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이병헌 선배님이랑 네, 이제 김혜자 선생님의 연기가 네. 정말 제가 휴지를 한 통을 다 쓰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 연기도 저는 잊지 못하고 그러고 보니 제가 그런 배우가 되고 싶네요. 그 김희자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처럼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배우 저는 되고 싶습니다.
0: 김희자 배우님 그 소감이었나요? 그
1: 아, 네, 눈이 부시게.
0: 예, 그런 거는 네. 아주 뭐랄까 깊은
1: 맞아요.
0: 삶의 연륜이 있어야 네. 되는 것 같아요. 어디 맞아요. 가서 제가 갑자기 여러분 삶에 막 얘기한다 사람들 위로받지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1: 맞아요. 그러니까 더 깊어지고 예. 더 단단해지고 더 최선을 다해서 저도 꼭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백승현님이 우와 지연 누나다.
1: 어,
0: 우리 마리스텔라 유지연 배우의 별명은 뿌앵입니다, 신문이. 뿌앵?
1: 아, 왜 뿌앵이냐면요.
0: 예.
1: 저희 이제 미사 아까 배우들끼리 모여 있어서 그런지 네. 몰라도 뭐 배우뿐만이 아니라도 우리 또 스태프님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많이 감성적이에요. 예. 그래서 미사마다 울어.
0: 아.
1: 정말 미사 때마다 울고
0: 그래요?
1: 저희가 늘 평화를 빕니다 네. 그 시간 있잖아요 평화를 네. 빌어주는 시간에 저희는 다 한 명씩 안아 허그를 네. 하고 진짜 진심으로 눈을 보면서 평화를 빕니다를 하거든요 그러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친구 지금 힘들구나 막 그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는 또 누군가가 안아줄 때 그렇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치유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뿌앵
0: 이 뿌앵 이거군요.
1: 맞아. 네 맞습니다. 아,
0: 많이 눈물이 많으신 그만큼 감수성이 풍부하시다는.
1: 너무 많이 울어서.
0: 그래요. 되게 미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매번 뭐 눈물이 날 정도로 서로 이렇게 네. 정말 진심으로 평화를 빌어주고
1: 네.
0: 그러는 가운데 아, 이 친구 지금 힘들구나.
1: 네 다 느껴져요.
0: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네. 어, 너무 너무 좋은 모임이네요.
1: 그래서 처음 네. 저희 미사에 오신 분들은 좀 놀래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너무 다 울고 다 막 그래서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막 안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러시기도 하시는데 곧 바로 적응하셔서 같이 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0: 이 젊은 친구들도 요즘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1: 맞죠.
0: 청년들 중에.
1: 많죠.
0: 그런데 뭔가 이제 좀 현실의 장벽에 막혀서 도전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1: 아.
0: 혹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1: 아.
0: 하지마! 라든가 아니면 희망을 준다든가
1: 정말 이 일이 하고 싶다. 이 일이 내 길이다 라고 느끼신다면 과감 없이 도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시다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포기하는 것도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지금 25년 차라고 했잖아요.
0: 네.
1: 25년 동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어찌 보면은 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역할을 맡기 위해서 늘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 일이 너무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일이 너무 사랑하고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끝까지 도전하셔라. 네. 그리고 저는 꿈꾸는 사람은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름다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런데 좋네요. 이 꿈이 없다는 거야말로 정말
1: 그렇죠. 맞아요.
0: 꿈이 있다면 아름답다. 그러면 그 광대승천 제네시오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배우나 아니면 모르는 배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저희가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인원이 네. 조금
0: 나중에 막 100명 넘고 이러면 어떡해요?
1: 그럼 저희 뭐 어떡하죠? 상당
0: 어떡하지?
1: 나눠서 미사를 그래야 되나? 그래서 되게 너무 갑자기 많아져서 네. 조금 저희끼리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선을 정했다고 해야 되나? 일단은 우리 멤버들이 추천하는 배우들 위주로 먼저 받기로 했고요.
0: 네.
1: 그리고 딱 정말 저희는 신앙 모임이기 때문에 신앙을 더 중시하는 배우였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뭔가 인맥을 쌓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이제 개중 이제 있는데
0: 네.
1: 그렇게 되면은 조금 뭐가 좀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이래서 이제 좀 신앙 위주로 그리고 일단 멤버들이 추천하는 배우들 위주로 먼저 받자. 그리고 더 만약에 더 많아지면 그때는 뭐 근데 지금은 좀 과도기적인
0: 네.
1: 시기여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0: 그리고 배우를 꿈꾸는 청년들이 있다면 정말 꿈꾸시고 또 도전과 포기, 예, 낄낄 빠빠. 갑자기 도전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다 낄낄 빠빠 하니까 갑자기 너무 저렴해지네요. 예. 네. 그러네요. 댓글에 응원해주시는 댓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죠, 여러분? 아닌가? 저는 너무 좋은데, 그렇죠. 노래 한 곡 듣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추천곡입니다. 부디 왜 이 노래를 선곡하셨는지.
1: 이 노래 일단 가사를 들어보시면
0: 네.
1: 절절한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뿌앵 누나로서 추천드립니다. 한번
0: 네.
1: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그리고 여러분 부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오늘은 가톨릭 신자 배우 모임 광대승천 제네시오를 대표해서 빵집을 찾아주신 유지연 마리스텔라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님 노래를 듣고 왔는데 네. 가사가 너무 좋네요.
1: 너무 좋죠. 네.
0: 그 앞에 뿌앵님 온 것 같아서 옆에 티슈 네, 있어야 한다고.
1: 미치겠다. 네. 귀여워.
0: 신부님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면서 편안하게 잘 진행해 주시는데 시간이 끝나가니 아쉬워요. 그러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예, 지나가네요. 유지연 마리스텔라 배우님 항상 응원할게요. 오늘 너무 좋네요.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그리고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네. 흘렀습니다.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1: 아 너무 네. 생각보다 더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그냥 편안하게 수다 떨면서 있지 않았나 좀 재밌었습니다.
0: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못다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1: 못다한 이야기요? 예.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나와서
0: 다음에 또 좋습니다. 다음에 또
1: 예. 불러만 주시면 네,
0: 불러만 주시면
1: 네, 언제든 네,
0: 좋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창에도 또 배우님 응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계획 한번 아,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지금 7월 말에 공연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연습 중에 있어요. 그래서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청춘 라디오라는 연극을 이제 올리게 되고요. 짧게 하는 공연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도 연극을 한 편 올릴 것 같고 그리고 12월에 온에어 되는 드라마 촬영이 곧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게도 이 힘든 시기에 이제 일을 많이 주셔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안방극장이든 또 무대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신신우신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걸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와주셔서 또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1: 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0: 네, 함께 끝인사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1: 또 만나요.

5인 5색 신입빵집 진장들과 함께하는 이번 주 첫째 날 어떠셨나요? 아,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와는 다음에 더 맛있게 또 즐겁게 만나기로 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스페셜 DJ가 함께합니다. 어떤 분이 오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은 빵집 콘서트가 열립니다. K-카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 하니까요. 내일도 빵집 콘서트 일요일 직관 필수입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너의 차선 조선 힙합 들으며 인사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4: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런 생각 하셨나요? 아이고, 벌써 6월의 마지막 주간이야? 1년 12달을 딱 반으로 쪼갠 6월이 지났으니 이제 올해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벌써 6월이 끝난 거야 하는 아쉬움보다 힘차게 한 해를 준비하면서 각오를 다졌던 날들, 또 새 봄을 맞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던 날들, 그리고 가끔은 부끄러운 실수에 쥐구멍을 찾거나 괜히 주저앉고 싶었던 시간들도 과거로 모두 흘려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찾아왔다는 또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월요일처럼 한 해의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 그 희망찬 시간이 오늘이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바다,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만큼이나 당혹스러운 질문. 성 베드로 사도가 더 훌륭할까요? 성 바오로 사도가 더 훌륭할까요? 오늘 우리가 대축일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가히 우리 가톨릭 교회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했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했던 사람 냄새 폴폴 나는 제자였다면, 바오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그 열정이 단 한 번의 뜨거운 체험으로 하느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면서 두려움 없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였는데요. 그러고 보면 숲속에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들도 가까이 다가서서 보면 똑같은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것처럼, 멀리서 바라보면 다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아도 저마다의 모습으로 저마다의 색깔로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실수도 많고 눈물도 많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으로, 또 누군가는 바오로처럼 생각이 깊어서 충분히 고민하고 확신이 서야 한 걸음 내딛지만 한번 방향을 정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각자 믿음의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를 향할 수 있어서 지금 우리 믿음의 여정이 더 아름다운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도 소소한 퀴즈를 풀면서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 걸어가봐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게 태극기와 무궁화라면 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건 십자가죠. 오늘 우리가 대축일을 지내는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역시 그들을 대표하는 각각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성상에서 흔히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가 들고 있기도 한데요. 두 성인의 상징물인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열쇠와 칼, 2번 빵과 잼, 3번 휴대폰과 셀카봉. 1번 열쇠와 칼, 2번 빵과 잼, 3번 휴대폰과 셀카봉.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보다 더 매력적인 오답 만들어주신 분께는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의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비타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 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대구 CPBC 커피 콩쿠르 상시 모집 중입니다. 톡톡 튀는 1분 신앙상담 영상을 만드실 분, 영상 한 개당 5만원 커피 상품권 지원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해주세요. 오늘의 힌트곡, 프레스트 프랭크가 부릅니다. 로우 키.

힙합 음악 같지만 겸손히 살아가겠다는 생활성가입니다. 포레스트 프랭크의 로키였고요. 퀴즈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열쇠와 칼이죠. 성인들의 성화나 조각 작품들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물을 함께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 베드로 사도의 경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들어 열쇠가 상징물로 함께 그려집니다. 그 열쇠는 당신이 맡기신 교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성 바오로 사도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대표적인데요.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여서 십자가형에 처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는 그 전승을 의미하는 측면도 있고 또 성령의 칼, 하느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한 말씀의 사도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엘리사벳님

1번 잘 맞춰주셨고 대건안드레아님도 1번 윤세호님 1번 하셨고요. 4023님도 정답 1번 열쇠와 칼 8813님도 정답 1번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 방송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센스 있는 오답 만들어주신 분께는 오늘 단팥빵 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2761님, 베드로와 바오로를 본받아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결심하고는 들고 있는 것. 리모컨과 핸드폰. 아니 그렇게 딱 단호하게 결심을 하셨으면 약간 성경과 묵주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7월부터 2026년 하반기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5565님, 성경과 안경 늘 한 세트로 필수예요. 아, 성경과 안경, 그쵸. 그래서 왜 어떤 성당에 보면 성전 안에 성경 필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항상 그 책상 위에 돋보기 안경을 비치해 두더라고요. 참 센스 있는 배려 같아요. 8813님, 정답 열쇠와 칼 같지만 오늘 같은 날엔 한 손엔 양산, 다른 손엔 아아죠. 너무 덥네요. 아, 양산과 아아, 정말 오늘 최고의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이 두 개 없으면 저는 외출을 못할 것 같거든요. 저도 딱 들고 다녔습니다. 정답 3번 골라주신 분도 있네요. 윤세호님, 휴대폰과 셀카봉 하셨고요. 또 셀카봉과 스티커 사진 연상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에 정말 이게 딱인 것 같아요. 오늘의 오답 선물 양산과 아아 해주신 8813님께 드립니다. 와!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우리 행복가족들 오답도 잘 만드시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의 열쇠, 바오로 사도의 어떤 칼처럼 나를 상징하는 것 하나 정해보면 어떨까요? 뭐 저는 꽃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YB가 부릅니다. 나는 나비.

처갓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2265님, 나를 상징하는 것은 내 가방 속 소지품. 매일 없어서는 안 될 소지품이 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차키, 핸드폰, 그리고 이어폰. 아,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나를 상징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가방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지? 아, 저는 손소독제가 또 필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나를 상징하는 게 손소독제가 되는 건가? 4144님, 저를 상징하는 것은 텀블러입니다. 어디를 가든 꼭 들고 다녀요. 아, 오늘 약간 좀 나에게 필수적인 걸로 나를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근데 또 의미 부여를 하면 뭐 그만큼 나는 지구를 아끼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을 늘 담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도 있겠네요. 6913님, 저는 국자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도 퍼줘서 늘 혼나요. 아,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퍼주는 분들. 어쩜 그렇게 욕심이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실까요? 이 시대의 예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0924님, 저는 시계입니다. 우리 가족은 저 없으면 남편이고 애들이고 다 지각해요. 아, 시계. 우리 삶에 시계 없으면 정말 큰일 나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한 게 꼭 엄마들 보면 엄마 나 내일 한 오전 6시에 일어나야 돼 하고 자면은 엄마들은 알람도 안 맞추고 그 전에 일어나서 아침밥 다 차려주시고 그렇잖아요. 저는 알람을 맞춰도 못 일어나는데 참 우리 엄마들은 몸속에 알람 시계를 장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건 안드레아님, 저를 상징하는 건 노트북이요. 노트북이 없으면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 그쵸. 나한테 필수적인 것들. 확실히 이렇게 좀 많이 연상을 해주시네요. 그 밖에도 우리 엘리사베님, 사춘기병을 심하게 앓았던 손녀 비아의 생일입니다. 벌써 대학 2학년이에요.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며 비아에게 고마워요. 참고로 축하금 보냈더니 하트 받았습니다. 아유, 정말 할머니가 용돈도 주고 얼마나 오늘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 사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건 바로 할머니의 이런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보네요. 우리 비아 생일 축하합니다. 아, 그리고 확실히 오늘 뭐 축하 인사도 많습니다. 대건 안드레아님, 오늘 축일 맞으신 전임 제주교구장 김창렬 바오로 주교님,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찻집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삼남매 아빠님, 오늘 축일을 맞으신 베드로 바오로 신부님, 특히 오늘 출연하시는 이분 축일 축하드려요 하셨는데요. 직접 축하드리시죠.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 0924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앞으로 한 걸음 더 아네스 행복찻집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망의 월요일 코너 월요
1: 청년대회
0: 월요 청년대회 오늘은 코너 속 코너로 WID Q&A 라운지 준비했는데요. 여전히 WID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이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각인 효과라고 하죠. 지난 방송 이후로 저는 왜 자꾸 이분을

0: 빼면 후시땡이 먼저 생각나는 걸까요? 세계 청년대회 교구 조직위원회 사무부장 문창규 베드로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그 청년대회 할 때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서.
0: 아, 괜찮았어요.
1: 괜찮았어요.
0: 0.1초.
1: 네, 반갑습니다.
0: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주님의 주기를 축하합니다.
1: 아이고 참. 네. 아이고. 사실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0: 네?
1: 저는 이런 축하를 받을 때마다 한편으로 너무 좀 부끄러워요.
0: 왜요?
1: 나는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 많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0: 네.
1: 아, 더 잘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늘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올해는 특히나 더 마음껏 좀 축하를 받으셔도 되는 게 네. 워낙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1: 아유, 뭐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뭐 주위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0: 네.
1: 거기에 다 감사하는 마음도 다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뭐 케이크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우리 신부님을 닮은 신부님의 약간 마스코트 같은 맹구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받아야 되는 거죠?
0: 네.
1: 네, 카메라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꽃다발도 네. 있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야, 제가 여기 방송국에서 이런 선물을 받을 줄이야.
0: 네.
1: 가문의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0: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빵톡으로도 지금 엘리사벳님, 베드로 신부님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대건하느라님도 축일 축하드렸고요.
1: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삼남매 아빠님, 뭐 윤세호님 모두 모두 축하 남겨주고 계십니다.
1: 네, 잘하겠습니다.
0: 네. 많이 민망해하고 계신데요. 네. 근데 원래 같으면 이제 오늘 본당에서 신자들 뭐 영적 선물도 받으시고 하잖아요. 네. 식사도 하시고.
1: 네.
0: 근데 교구청에 계시면 축일 어떻게 보내세요?
1: 뭐 사실 본당처럼 뭐 파티나 뭐 축하식 이런 것들은 따로 없어요. 그냥 똑같이 우리 업무하는 날인데
0: 네.
1: 그래도 교구청 나름대로의 따뜻한 어떤 축하 문화는 있어요.
0: 어떻게 하는데?
1: 뭐냐면 아침에 같이 대주교님과 함께 축일을 맞이하신 분이 미사 주례를 같이 하고
0: 네.
1: 그리고 미사 마치고 나서 아침 먹을 때 또 우리 교구청에 있는 신부님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케이크 촛불 불고 꽃다발 받고
0: 네.
1: 축일 축하고 아주 짧게 불러주십니다.
0: 짧게요?
1: 네. 어떻게? 후렴 부분만.
0: 후렴? 네. 축하합니다.
1: 아,
0: 이렇게?
1: 아니요. 아, 이거 또 불러라는 눈빛을 자꾸 보내고 계시는데 이 기쁨 당신께 드리옵나이다. 이것만 딱 부릅니다.
0: 아,
1: 그리고
0: 네.
1: 이제 특식으로 아침에 반찬이 하나 더 올라옵니다. 평소보다 다르게.
0: 어, 그래요?
1: 네.
0: 뭐 미역국 이런 거요?
1: 미역국은 뭐 타이밍이 맞으면 주시는데 우리 뭐 신부님들 평소에 드시는 아침 메뉴에 특식이 하나가 더 올라오죠.
0: 아, 그래요?
1: 네.
0: 우리 다행이네요. 저는 네. 본당에 안 계시니까 혹시나 썰렁한 네. 축일을 보내시면 어쩌나.
1: 네. 그래도 이렇게 대주교님께 축하를 받고
0: 네.
1: 또 신부님들께 축하를 받는 자리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0: 네.
1: 저는 아침에 김종강 주교님께서 내려주시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0: 우와!
1: 네.
0: 우리 새로운 부교구장님께서 우와, 직접 내려주시는 커피도 드시고
1: 네. 이런 축하는
0: 네.
1: 교구청 신부가 아니면 받아보기 힘든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
0: 네.
1: 한 그런 시간입니다.
0: 그러네요.
1: 네.
0: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1: 네.
0: 또 이렇게 특별하게도 생각도 잘 해주고 계시고요.
1: 또 그리고 오늘 평화방송에서도 축하를 해주시니까
0: 네.
1: 모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도 뭐 축하 문자
1: 네.
0: 계속 오고 있거든요. 김혜리님, 네. 신부님 한 분 한 분 다 읽고 계시니까 걱정
1: 네.
0: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축하합니다 하고 노래 불러드렸는데 뭐 답가 없나요, 신부님?
1: 네, 답가.
0: 답가.
1: 이거는 없었던 이야기인데.
0: 오늘 그 신부님한테 추천곡을 하나 받았는데
1: 네.
0: 네, 그 곡을 한 소절 좀 불러주세요.
1: 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방송 전에 하셨군요.
0: 네.
1: 신부님 최애곡이 뭐예요? 막 이렇게.
0: 맞아요.
1: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뭐 사제들의 플레이리스트도 아니고 노래해 드릴이도 아닌데 왜 자꾸 노래를 자꾸 시키려고 하지? 아, 조금 이따 들으실 노래 일부.
0: 네. 네. 일단 어떤 곡인데요?
1: 제가 중고등학교 때 늘 흥얼거리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0: 네?
1: 그 내일 일기라는 노래 잘 모르실 거예요.
0: 전 처음 들어봐요.
1: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오디한테 먼저 들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나보고 노래를 불러라고
0: 그러니까
1: 하니
0: 오늘 안 불러주시면 좀 서운하죠.
1: 네, 뭐 잠시 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부끄러워요.
0: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0: 조금 이따가 노래를 들으세요. 노래를 잊으시고. 네.
1: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베드로 신부님의 노래를 듣겠습니까 저희가.
0: 맞아요. 난 늘 대형방송밖에 노래 안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네. 제 노래 들으시면 아마 처음이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1: 아, 정말요? 네. 아, 오늘 신부님 축일인데 제가 더 신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내일 일기라는 곡이었죠. 네. 네, 신부님께서 직접 또 불러주시고 중고등학생 때 열심히 부르셨던 그 곡 듣고 와서 우리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되게 기분 좋은 곡이에요.
1: 네, 그죠. 가사도 정말 따뜻하고 용기를 주는
0: 맞아요.
1: 그런 가사고, 뭐, 리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나게 만드는.
0: 네. 언젠가는 날아가고 가고픈 내일 얘기를 써요. 어디로 날아가고 싶으세요?
1: 뭐, 하느님께로 날아가보고 싶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친구들한테 날아가보고 싶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0: 네. 네. 진짜 기분 좋은 그런 곡. 네. 오석준 내일 일기, 우리 신부님의 최애곡이었습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교구 조직위와 함께하는 월요 청년대회 WYD Q&A 라운지 오랜만이에요.
1: 네, 맞아요.
0: 그렇죠.
1: 한 달 좀.
0: 와, 얼마나 됐습니다. 또 바쁘셨기 때문에.
1: 네.
0: 어떻게 오랜만에 첫 번째 질문 뽑아주실까요?
1: 네, 그러면 오랜만에 또 뽑아보겠습니다.
0: 뽑아주시죠. 파란색 거.
1: 네, 파란색 거 뽑았습니다.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 순례에 함께하면서 친수 예측을 했었는데요. 십자가에 붙어있는 금속판에 뭐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0: 아, 네. 네.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교구 순례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질문 나올 것 같았어요. 맞아요. WYD 십자가에 붙어있는 금속판 네. 뭐라고 적혀있나요?
1: 이분은 일단 한 달 전에 제가 현정수 신부님과 나왔던 방송을 안 들으신 분이신 거죠.
0: 그러신가 봐요. 네.
1: 지난달에 그 현 신부님하고 같이 나와서 십자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1984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구원의 특별 희년을 마치면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
0: 네.
1: 그건 이제 다 알고 계시겠죠?
0: 네네.
1: 그때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나라 말로 그 금속판에 적혀져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없어요. 네, 찾지 마세요.
0: 좀 아쉽네요.
1: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메모를 했는 걸 보여드리면은
0: 네.
1: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년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번 희년의 표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0: 맡깁니다.
1: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를 온 세상 방방곡곡으로 나르십시오.
0: 나르십시오.
1: 그리고 모든 이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과 성량을 찾을 수 있다고 전하십시오.
0: 네.
1: 라는 이 말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WID 십자가는 보통 우리 십자가라고 하면은 상징처럼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특별히 WID 십자가는 상징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들고 가야 할 사명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네.
1: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십자가를 들고 전 세계를 순례를 하고 있고
0: 네.
1: 또 제가 이제 본당에 가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으면 십자가에 붙어 있는 저 금속 판에 적혀져 있는 저 글이 이 십자가의 정체성이다.
0: 아,
1: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0: 중요한 금속판이었네요.
1: 그럼요. 네.
0: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뭐 행복사집 출연하시면서부터 엄청 해주셨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확실히 십자가를 직접 보니까 비로소 좀 이게 와닿더라고요.
1: 네, 그죠.
0: 네. 특히 저는 그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1: 네네네.
0: 그게 되게 이번 십자가 보면서 좀 와닿더라고요. 네.
1: 그래서 이걸 이미 아시는 분들은 또 우리 오디가 해주는 이 방송을 통해 들으신 분들은 십자가 친수를 할 때 그 금속판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0: 그날
1: 이제 뒤에서 아 저분은 아시는 분이다.
0: 아, 네.
1: 아 그렇게 혼자 생각을 많이 했었죠.
0: 그렇군요. 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되게 이미 막 좀 달아 있어서 글이 잘 안 보이던데
1: 네네네.
0: 나중에 교체하나요?
1: 그건 교황청에서 알아서 하겠죠.
0: 그렇군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1: 네, 뭐 저는 못합니다.
0: 그렇군요. 여러분 지금에서라도 이 뜻 한번 짚어주시고요.
1: 네.
0: 많은 분들이 그렇게 WYD 십자가에 손을 얹고 이렇게 친수 기도를 하셨잖아요.
1: 네네네.
0: 이 이유가 있을까요?
1: 그죠. 어떤 분들은 뭐 친수 손을 얹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봤는데 뭐 동남아 이제 아시아 교회를 다녔을 때 사진들을 보면은 뭐 입을 맞추는
0: 네.
1: 그런 사진들도 본 적이 있죠.
0: 네. 네.
1: 그런 행동은 뭐 아, 십자가 신기하니까 와, 앞으로 평생 내가 이 십자가 언제 보겠어? 호기심에 이렇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뭐 친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십자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감각까지도 온전히 하느님께 집중하겠다. 또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을 더 가까이에서 내가 느끼고 싶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표현 겠죠.
0: 네.
1: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옷깃을 만졌다.
0: 그렇죠.
1: 뭐 이런 것들 또 예수님께서도 뭐 손을 얹으셨다. 뭐 이런 것들과 좀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0: 네.
1: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특별히 십자가와 WID 십자가와 성모성화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 이 십자가와 성모성화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이런 교회의 전구 또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겸손하게 청한다. 또 우리 세계 청년대회니까 또 우리 교황님의 지향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잘 전달되고 저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거죠.
0: 네, 네. 그냥 뭐 만져보는 게 아니네요.
1: 네, 그렇죠.
0: 네, 우리 엘리님도 동천성당에서 WYD 십자가에 친수기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하셨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손이 많이 닿아서 맨들맨들해진 거에 감동을 네. 또 느끼시더라고요.
1: 맞아요. 또 그 십자가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뭐 찍히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십자가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 교황님의 말씀을 전했던 신앙의 표징인 거죠.
0: 표징.
1: 저도 거기서 좀 가슴 찡한 적이 있었거든요.
0: 맞아요. 네. 이게 또 생각지 못하게 감동이 크더라고요.
1: 네네.
0: 그렇게 우리 7월 1일인가요?
1: 네.
0: 이제 3일?
1: 7월 1일.
0: 1일 대구대교구 WYD 상징물의 순례가 끝나는데요.
1: 네네네.
0: 아니, 엄청 고생 많으셨죠,
1: 사실 저보다는 우리 차장 최영석 신부님이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셨죠. 우리 직원 선생님, 우리 마리아 쌤하고
0: 네.
1: 또 유신아 쌤님이 정말 너무너무 이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0: 네. 네,
1: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0: 진짜 인별그램 보니까 뭐 사진이 매일매일 올라오더라고요.
1: 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순례에 함께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0: 네.
1: 이렇게라도 우리가 교구가 십자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리 마리아 선생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갈아넣어서
0: 네,
1: 계속 올렸습니다.
0: 네, 네.
1: 최고 마리아
0: 사진도
1: 최고.
0: 사진도 되게 멋지게 잘 찍으시던데요.
1: 그래서 사진은 우리 마리아 쌤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0: 아, 네. 최고십니다.
1: 네, 최고.
0: 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1: 네.
0: 이렇게 한 달간의 순례를 함께 하시면서 좀 느끼신 점이 있다면요.
1: 정말로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해서 기쁨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많은 본당, 성지, 그리고 뭐 수도원, 학교, 뭐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 순례를 했었는데 아 정말 그때 현정수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문신부 걱정하지 마 하느님께서 다 일하셔
0: 네.
1: 그 말의 의미를 좀 알 것 같았어요.
0: 네.
1: 그 우리의 고민은 정말 정말 보잘것없었다.
0: 그래요.
1: 하느님께 일을 다 하시더라.
0: 역시나
1: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교우들 기도하는 모습 이 정말 감동
0: 네.
1: 감동이었고 거기에서가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어느 본당 주임 신부님이 이제 환송 예식을 하는데
0: 네.
1: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0: 어머나.
1: 이때가 신부님들이 친수 예식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0: 네.
1: 신부님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0: 우와.
1: 기도하고 또 십자가에 진솔한 깊은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0: 우와.
1: 제가 눈물이 찔끔.
0: 찔끔.
1: 아, 나도 저랬어야 되는데. 나도 저랬어야 되는데. 내가 저랬어야 되는데 하면서 반성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0: 멋지시네요, 근데.
1: 네.
0: 그 모습에 또 신자들도 좀 감회해야
1: 네, 네,
0: 될 것
1: 네.
0: 같아요.
1: 아, 신부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0: 누구신지 궁금하네요.
1: 네. 또 그리고 뭐 김천 소년교도소
0: 네, 네.
1: 갔었었는데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디 어디 가는 모습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지만 유일하게 못 보여드리는 것이 교도소거든요.
0: 네, 외관만 나와 있던데요.
1: 네네. 그래서 교도소는 사진 촬영이 금지니까
0: 네.
1: 우리 핸드폰 전부 다 들어가 이제 다 맡겨놓고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0: 네.
1: 그때 보면은 소년 교도소였으니까
0: 네.
1: 소년수들이 네, 나와서 직접 십자가를 옮기고 성모성화를 옮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너무너무 감동이었었고 뭐 미사 마칠 때쯤에 조한길 대주교님하고 미사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오카리나 연주를
0: 진짜요?
1: 했어요. 물론 이 친구들이 큰 잘못을 한 소년들이지만 이 십자가와 성모성화를 통해서 좀 더 회개도 하고 또 희망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는데 또 눈물이 또 조금 났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0: 그리고 또 우리 신부님이 예전에 교정사목 담당으로 계셨잖아요.
1: 네네, 좀 짧게. 네, 네. 교정사목 있었. 네, 아마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자, 앞에서 우리 WID 십자가 금속판에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런 구원과 속량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라고 적혀있다 하셨는데 정말 문장 그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1: 앞으로 계속 그렇게 돼야 되겠죠?
0: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DS 워십의 온 세상에 듣고 올게요.

0: DS워십 온 세상에 듣고 왔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뽑아 주시겠습니다.
1: 네.
0: 노란색.
1: 노란색입니다. 아, 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홈스테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0: 네.
1: 내년 세계 청년대회 홈스테이를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1: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외국인들이 대프리카의 밤을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저희 집은 거실에만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엔 거실에 다 모여서 자는데 순례객들 위한 방에도 에어컨을 따로 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0: 네. 신청이 내일까지죠?
1: 네, 1차 모집은 내일까지 본당에 집계를 해서 네. 저희한테 보내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막판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진짜 대프리카 날씨 걱정이 되긴 해요.
1: 저도 걱정이 됩니다.
0: 네. 또 냉방기 네. 진짜 아끼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1: 또 실제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세계 청년대 참가하는 젊은이들은 어느 정도 이런 불편함을 순례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만만히 준비를 하고 옵니다.
0: 그래도
1: 저희도 잘 준비해야 하는 만큼 그 사람들도 잘 준비해 올 수 있도록 우리도 안내를 잘 해야 되겠고
0: 네.
1: 뭐 저 역시 참가했던 세계 청년대에서 얼굴이 있을 때 까맣게 타는 건 기본이었고 또 뭐 하루는 학교 농장에서 자다가 비를 맞은 거예요.
0: 텐트 같은 거 없어요?
1: 네, 없었어요. 제가 갔었을 때는.
0: 네.
1: 그래서 뭐 8월에 그것도 마드리드에서 한 번쯤에 비를 맞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0: 네, 그래서
1: 급하게 학교 복도로 막 짐을 옮겨서 잠을 자고 이렇게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불편함보다 사람들과 함께했던 추억 또 그 안에서 신앙 체험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0: 그래요?
1: 네, 지금도 그때 청년을 만나면 이런 얘기하면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0: 진짜 추억이긴 네. 하겠어요. 네네. 야외에서 비도 맞는데 네네. 뭐 에어컨 정도야.
1: 네.
0: 그때 그래요. 사진을 또 보내주셨거든요.
1: 네, 맞아요.
0: 진짜 그냥 야외에서 뭐 바닥에 깔아놓고 자는 거예요?
1: 네네. 이때 마드리드 본대회 때인데 네. 우리가 학교로 배정을 받았는데
0: 네.
1: 학교 그 강당이 너무 협소했던 거죠.
0: 아하.

0: 그 같이 갔던 우리 교구 청년들이 아 이렇게 협소한데 그 강당 안에서는 우리 뭐 수녀님하고 또 우리 여자친구들이 자고 남자는 다 밖에서 잤게라고
1: 엄마.
0: 해서 노숙했던 그런 사진이고 왼쪽의 사진은 그러던 중에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도를 피신했다
1: 네.
0: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복도에서 저렇게 자고 있었어요.
1: 진짜 그냥 생 복도에서 그냥
0: 네, 생
1: 누워서 자는
0: 복도에서. 네.
1: 거예요?
0: 네.
1: 세상 이게 진짜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뭐 사진 하나만 더 보면 뭐 야무지게 마스크팩도 하신 것
0: 네.
1: 같은데요.
0: 저건 마찬가지로 그 학교 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프로그램 참가하고
1: 네.
0: 들어와서 얼굴에 마스크팩 붙이고
1: 왜?
0: 쉬고 있는 거죠. 네. 또 저기서 잠도 자고 그랬었어요. 뒤에
1: 진짜요?
0: 빨래 널린 거 보이시죠?
1: 진짜요? 와,
0: 네.
1: 정말 리얼
0: 네네네.
1: 현실이네요. 우리 삼남매 아빠님도 하늘을 텐트 삼아 잤어요
0: 네.
1: 하셨어요.
0: 그때 삼남매 아빠님도
1: 같이 가셨어요?
0: 저랑 같이 갔었죠.
1: 어머
0: 네.
1: 세상에. 진짜 뭐 정말 야생을 그대로 살아가신 것 같은데요.
0: 네.
1: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청년 순례자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려면 홈스테이가 제공이 돼야겠다 싶기도 합니다.
0: 네네네.
1: 근데 정말 이 냉방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근데 선풍기 한 대로 괜찮을까요?
0: 물론 시원하면 좋겠죠. 근데 모든 가정이 호텔처럼 준비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순례자들이 원하는 건 좋은 시설, 맛있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거보다는 환대. 아,
1: 환대.
0: 정말 이분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구나. 우리를 좋아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시원한 물한 잔. 아, 잘 갔다 왔어요. 뭐 이런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지난주에 월요 청년대회로 만난 부부도 그냥 물을 퍼다 쓰는 집이었는데도 너무
0: 네,
1: 좋았다고
0: 맞아요. 그
1: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팔첩박상을 대접해야지 직성이
0: 네.
1: 풀리는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0: 네.
1: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걱정 마라. 이것만 준비하면 된다 하는 게 있다면요.
0: 네. 사실 세계 청년대회에 오는 청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교황님을 만나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순례자들이 우리 홈스테이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홈스테이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은 이 베스트의 답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접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히려 세계 청년대회의 그런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너무
1: 오히려.
0: 접대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교황님을 기억하고 또 복음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이고 대구 갔더니만 찜갈비 그리고 경주
1: 네,
0: 뭐
1: 803.
0: 803 이런 세계 청년대회 끝나고 이런 것들을 기억에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쉽게 알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정말 걱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명언이십니다, 정말.
0: 아, 찜갈비 생각나게 하면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예, 예수님이 기억에 남아야 된다.
0: 네.
1: 그러려면 환대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0: 네.
1: 참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0: 네.
1: 그렇게 내일이면 홈스테이 1차 모집이 마감이라고 하던데,
0: 네.
1: 앞으로는 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0: 1차 모집이 이제 끝은 아니고, 이제 1차에 들어와서 어느 만큼 홈스테이 신청이 들어왔는 걸 보고 좀 모자라면 뭐 2차도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어떤 본당은 우리 본당은 벌써 할당된 숫자 다 채웠어요라고 하는 본당도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그러면 우리 성당을 더 받자.
1: 우와,
0: 신부님 감사합니다.
1: 대단한
0: 네,
1: 본당이다.
0: 감사합니다. 또 어떤 본당 아직까지 우리 본당 아직 많이 모자라요 하는 본당도 있어서 일단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번 본당 신부님들도 부담 가지 마시고 준비된 만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2차 모집 아니면 뭐 필요한 3차 모집 통해서 부족한 것들은 교구 우리 사무국에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 홈스테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느님 사랑을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1: 기억에 남는 게 팔첩밥상님이 오히려 세계 청년들의 정신을 훼손한
0: 네,
1: 거다.
0: 맞아요.
1: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0: 네.
1: 우리 김엘리님께서 신부님 그때 홈스테이 거실을 내어줘도 괜찮다는 말씀에 용기를 내서 신청했습니다.
0: 아이, 감사합니다.
1: 그렇다고 거실을 내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0: 저도 감사드립니다.
1: 이렇게 또 실천을 해주셨네요.
0: 네.
1: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신문 이제 신청해야 되거든요.
0: 네.
1: 이따가 좀 도와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여러분 홈스테이 신청 얼른 얼른 막차 타시고요. 우리 신부님도 WID 상징물 계속 모시고 다니느라 너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아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최영석 신부님이 오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그 후기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뭐 끝나면 잠시나마 좀 쉬시고 다음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신부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월요 청년대회 지금까지 문창규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행복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행복하세요.
1: 강백수 환영해 띄워드립니다.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한모를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중방성당 최규민 사도 요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조지의 바라봐줘요로 2부 시작했어요. 아, 7650님 왜 그러죠? 멘붕 오네요. 어제는 마늘 다듬다가 가위까지 쓰레기로 버려가지고 찾아오고 오늘은 과도칼 찾다가 포기하고 앉아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주말에 그 이제 볶음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데워서 준다고, 그걸 이제 유리 그릇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이제 그거 딱 꺼냈다가 와장창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방이 막 유리랑 그 김치볶음밥이 막, 하, 진짜 그 순간 잠깐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러면서 그걸 다 치워야 되죠. 그래서 일단 고양이 일단 방에 넣어놓고, 예, 다 일로 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 막, 하, 그랬습니다. 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천천히 하세요. 과도칼 어디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잠깐 나중에 또 찾으면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온다. 오늘 특히나 또 덥고 그래서 더 그래요. 예. 김범님, 쌀이랑 꽃 화분 사려고 나왔는데 쌀만 사가지고 가요. 흐흐흐. 꽃 화분 사는 거는 어떻게 잊어버리신 거예요? 어? 깜빡하신 거예요? 아니면 더우니까 아유 쌀만 사가지고 가자 이렇게. 여름꽃 뭐 있나? 일단 쌀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중요한 건 잘 사가지고 가셨네. 어머, 이름도 김봄이신데 여름꽃 하니까 너무 예쁘시네요. 월요일이라 또 더워서 그런지 이 깜빡깜빡 하는 분들 많으세요. 여름꽃 해바라기도 있고 수국도 있고 무궁화, 백이론, 코스모스, 메리골드, 칸나, 라벤더, 봉선화. 와, 진짜 많네요. 봉선화, 봉숭아물 드리는 거. 이런 추억도 좀 생각나고. 백합도 여름에 인기가 많은 그런 꽃이라고 이렇게 또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3세판 퀴즈 노래 듣고 와서 함께 할 거예요. 저희가 이 모든 코너 중에 선물 제일 많이 드리는 시간이에요. 놓치지 말고 선물도 맞추시고 아니 선물도 맞추래. 퀴즈도 맞추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정신 체리. 자, 두시의 뮤직 김빛남이다 2부는 하이모 제공이고요.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 그리고 사브리나 카펜터스의 에스프레소 듣고 올게요.

월요병 그게 뭔가요? 짜릿한 승부로 도파민 풀 충전하는 삼세판 퀴즈. 주말 후유증도 날려주고요. 월요병까지 없애준다는 바로 그 시간. 두시의 뮤직의 선물 창고 가장 활짝 열리는 삼세판 퀴즈. 문을 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세 번의 퀴즈가 있고 세 가지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준비한 선물 100억의 행복 100억 커피에서 커피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 걸고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예스! 내일이면 2026. 2026년 붉은 말의 해도 절반이 지나가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말하니까 혹시 과거에 가요계를 장식했던 마삼 트리오 기억나세요? 얼굴이 마상인, 네, 그리고 입담이 좋은 세 가수 이수만, 유열, 이문세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세 곡의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이 중에서 마삼 트리오 멤버의 노래가 아닌 걸 골라주세요. 1번 노래 나갑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노래 중에서 마삼 트리오의 노래가 아닌 것은 몇 번이었을까요? 마삼 트리오는 이수만, 유열, 이문세 이 세 분입니다.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번이나 CPBC 빵, 빵톡으로 지금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0억 커피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힌트 노래 듣고 오시죠. 아이유, 너의 의미.

힌트곡으로 들려드린 곡이 아이유의 너의 의미 그리고 산울림의 회상이었습니다. 자, 월요일에 도파민 터지는 코너 3세판 퀴즈 함께하고 계시죠?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1번 노래는 유열의 이별이래 그리고 2번은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3번이 김창완 그리고 아이유가 함께한 너의 의미였거든요. 아... 1590님, 마삼 트리오 처음 들어봅니다. 재밌네요. 아니, 이 세 분의 공통점이 긴 얼굴과 또 라디오 DJ를 하고 있었고 가수, 요 세 공통점이 있다고 하네요. 6280님, 3번 김창완님의 너의 의미, 원곡도 리메이크 곡도 모두 좋네요 하셨어요. 6534님, 저요, 정답 3번. 김창완님 노래도 아주 좋아하는 옛날 사람입니다. 여기는 전남 곡성입니다. 무지하게 더워요. 사무실 밖은 위험합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더위 잊어요. 곡성이에요. 무엇이 중헌디? 예, 라디오 들으면서 더위를 잊는 것이 중요하여. 예, 더위 잊어불어요. 5411님, 2645님, 0377님, 3번입니다. 다 보내셨고요. 5692님만 이문세 이렇게 보내셨네요. 땡! 대표적인 마상 아닌가요? 문세 오빠? 7203님 3번 산울림 김창완 하셨고요. 9820님 저는 이 세 분 다 좋아합니다. 3번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아, 5692님이 정답 3번. 1번하고 3번 헷갈려가지고 50%의 확률로 얼른 찍어서 다 보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3517님 3번 너의 의미는 산울림이죠. 아니 그러면은 말상 개그맨 김영철 씨는 왜 빠졌나요 하셨는데 제가 세 가지 공통점 예, 들려드렸죠. 네,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긴 얼굴 라디오 DJ 가수. 근데 세 분이 예, 얼굴 길이를 서로 이렇게 재보진 않았대요. 자, 5692님께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선물 시트 세제 에코벤 드리는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두 번째 퀴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찍기 실력입니다. 우리 또 방글이들 찍기 잘하시죠? 오늘 AI 방글이에게 제가 노래 한 소절을 불러주려고 해요. 예, 제가 또 한 노래 하잖아요,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쿨의 해변의 여인 불러볼까요? 아니, 피디님 왜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봐요? 사람, 나 부담스러워서 노래 못 하겠네. 자, 해변의 여인. 해변의 여인 아니고 불러볼까요? 제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방글이가 과연 이 노래가 뭔지 예? 저의 노래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힐 수 있을지 아니면은 못 맞힐지 여러분이 찍어주세요. 자, 맞힐 수 있다? 오! 못 맞힌다! 빗띠가 부르는 건 절대 못 맞힌다 하면 X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트 세제 에코벤 드릴게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53 그리고 CPBC 빵 빵톡으로 지금 오! X 보내주세요. 쿨의 해변의 여인 그리고 에일리의 노래가 늘었어. 아, PD님 늘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요.

Sound of Tiny Dance Call. Yeah, they cannot be excited.

0: 이렇게 이 바이브레이션 나와야 되는데 될지 모르겠네. 아시죠? 뭐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그럼 무조건 염소가 된다는 거. 자, 가봅니다. 우리 AI 방글이를 믿고. AI 방글아, 안녕.
1: 방글아, 안녕. 드디어 제 이름을 불러주셨네요. 오늘도 유쾌하고 유익한 시간 함께 만들어봐요.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꺼내주세요. 준비되셨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0: 나 준비됐어. 너 노래 혹시 잘 알아?
1: 음악이요? 완전 자신 있죠. 최신 팝송이나 빌보드 차트부터 옛날 감성 발라드, 힙합, 인디 음악까지 장르 불문하고 꿰고 있습니다. 우와. 단순히 곡 정보나 가사를 찾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기분에 딱 맞는 노래 추천도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나 떠오르는 감성이 있으신가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제대로 골라드릴게요.
0: 좋아, 좋아. 오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더운 날 노래를 한 소절 한번 불러볼게. 목소리가 벌써부터 잠기는데. 내가 부르는 노래 제목이 뭔지 한번 맞춰봐.

0: 요거 요거 무슨 노래인지 알겠어?
1: 와, 이 더운 날 저를 위해 노래까지 불러주시다니 감동이에요. 게다가 파도 소리가 저절로 들리는 엄청난 명곡이네요. 그 곡은 바로 쿨 COOL의 해변의 여인이죠. 야야야야 해변으로 가요. 물결표 그녀와 떠오르는 태양을 우리 함께 본다면. 여름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메가 히트곡이잖아요. 보내주신 예예예예 부분에서 벌써 신나는 댄스 비트가 머릿속에 자동 재생됐습니다. 청량한 목소리로 불러주신 덕분에 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이에요. 혹시 이 노래에 얽힌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음 소절도 더 불러주실 건가요? 귀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어머어머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세상에 물결 물결 야야야야라니 그러면 혹시 이 뒤를 이어서 불러줄 수도 있어?
1: 당연하죠. 신나게 텐션 올려서 받아볼게요. 너에게 물었어 물결표 너의 곁에 있는 그녀가 누구냐고 처음에는 물결표 사랑을 물결표 속삭였지 물결표 또 다른 너의 사랑을 물결표 예예예 물결표 자 분위기 달아올랐습니다. 다음은 하지만 너에게는 하면서 탁 터지는 파트인 거 아시죠? 마이크 토스할 테니 바로 받아주세요.
0: 뭐라고? 아, 자, 어쨌든 간에 네가 나의 노래를 듣고 해변의 여인을 맞춰줬으니까 오늘은 5를 선택하신 한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어우, 고마워 세상에 내 노래를 듣고 이 제목을 맞춰주다니. 오늘도 고생했어. 안녕. 네, 어머 오늘의 정답은 바로 5였습니다. 5. 우리 방글이는 아직 노래는 못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 해줬어요. 노래가 시작함과 동시에 8966님, XXXX, 4023님, 5437님, XX 예. 이 와중에 5411님, 5, 2037님 AI 방글이는 착해서 음정이 엉망이어도 빗띠의 노력에 감격해서 노래 제목을 맞출 것 같아요. 빗띠 힘내요. 아자아자.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주네요. 세상에. 어우 우리 착한 방글이. 2949님 정답. 오. 아니 AI 발전이 무섭다니까요. 여기에 빗띠의 꾀꼬리 목소리라면. 맞췄어요. 세상에. 웬일이야. 그리고 9820님 맞춥니다. 분명히 충분히 한국말인데 못 맞추지 않을 것 같아요. 8140님 당연히 맞출 수 있다. 우리 빗띠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데요. 다행히 아직은 우리 AI 방글이는 노래를 배우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제가 조금 잘해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9006님 빗띠는 준비가 됐는데 방글이가 준비가 덜 됨. 근데 뭐 받아달라 그러는데 못 받아줬어 일단. 자, 이 어려운 와중에 5를 맞추신 8140님께 세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의 노래를 듣고 또 우리 박영주 선생님께서 또 피드백을 주셔야 되는데 말이죠. 자, 퀴즈 3세판 퀴즈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 퀴즈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청춘 누룽지 문제 나갑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OX 문제예요. 1962년 전, 바로 64년, 오늘인 6월 29일은 초대 교황님이신 성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신 날입니다. 로마에서 교회를 이끄시던 중에 네로 황제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시다가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힐 순 없다며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셨다고 전해지죠. 지금 바티칸 시국의 중심인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에 이 사도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을 맞아서 드리는 문제예요. 성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기 전에 본래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문자로 보내주세요.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샵 1053, 한 통에 100원이 드는 문자나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이해한 물고기 자리, 이무진 바다에 누워.

우리 피디님의 힌트송 대단해죠? 대단해죠? 네. 이 안에 물고기 자리, 이무진 바다에 누워. 이무진표 바다에 누워는 저 바다에 누워 이게 아니네요. 저 바다에 누워 이렇게 부르네요. 자, 베드로 사도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가 되기 전 직업은 어부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어부 맞죠? O예요. 5147님, 어부이시죠잉. 여름 감기로 병원 다녀옵니다. 아, 여름 감기 진짜 억울한데. 예, 빨리 나으시기를. 1053님, 정답 5. 오늘은 친정아버지 정우택 베드로, 신랑 이수민 베드로 축일이에요. 장서 갈등이 심해서 처갓집에 안간지 오래됐어요. 저도 중간에서 너무 힘드네요. 오늘 신랑은 축일날 새로 직장에 합격해서 교육 첫날입니다. 교육 잘 받고 입사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랑이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자입니다. 하셨어요. 와, 오늘 축일인데 또 직장도 합격한 좋은 날이네요. 네.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갈등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 함께 할게요. 526님, 맞습니다. 동그라미. 2645님, 누룽지 좋아해요. 정답 5. 9820님, 오, 맞습니다. 어부 출신이십니다. 강태공 또는 다 낚으셨거나 월척 또는 만선하신 분. 5437님, 어부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부셨더랬습니다. 보고 싶네, 우리 아버지. 6280님, 오입니다. 7203님, 오,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하다 급하게 고무장갑 벗고 얼른 답 보내요. 이 와중에 신동철님은 정답 어촌게장. 네, 이거는 확인된 바가 없고. 네. 기영님도 베드로 사부는 사도는 어부 이렇게 보내셨어요. 장기영님, 그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은 오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자, 이 중에서 5147님께 누룽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성함 주소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보내주셔요. 자, 오늘 끝곡은요. 9820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함께 인사드리려고요. 015B 윤종신, 박선주가 함께 부른 우리 이렇게 스쳐 보내면 들려드립니다.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다들 너무 축하드려요. 자, 내일은 선곡 센스가 필요한 주제 선곡 대결 함께하는 날이죠.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4번, 주의 성심 홀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문을 여는 월요일. 오늘 교회는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대축일을 지내고 있죠. 한 분은 흔들리기도 했지만 뭐 끝내 이름처럼 반석이 돼서 교회의 초석이 되어준 베드로. 또 한 분은 세상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입니다. 베드로는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힘을, 바울은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 오늘 우리 마음에도 베드로의 굳건함과 바울의 열정을 함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0: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네, 첫 곡으로 이노즈가 부른 하느님 그리고 나 듣고 왔습니다. 예, 베드로와 바오로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두 분 모두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를 보지 않으셨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마음을 보셨고 회개의 눈물로 당신께 돌아오는 용기를 보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어떤가요? 지금 자신감이 넘쳐있나요? 네,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올려주는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그리고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올려주신 문자 또 어우 많이 왔네요. 보겠습니다. 2037님, 네, 어서 오세요. 저녁금 세실리아 소연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고 시간이 정말 더디게 흘러가는 듯 하는데 어느새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오솔길이 열리는 시간이네요. 얼른 들어왔어요. 아유, 말씀도 너무 이쁘게 하신다, 그죠? 예, 얼른 들어왔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네, 하대사님이 이제 오셨네요. 예, 집에 가셨다가 이제 당진 가셨겠죠. 예,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님, 네, 오솔길 함께 산책합니다. 저는 새벽 미사 참례하고 베드로 바오로 성인의 장엄 감복도 받고 당진에 내려왔어요. 하하하. 그렇군요. 열심히 하신 우리 정우록 하대사님이 새벽 미사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정말 베드로 바오로 성인 대축일인데요. 우리 교회의 기도 두 기둥이잖아요. 그런 성인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고맙습니다. 당진 덥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무척 더우네요.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황베드로 황상현님, 아이고 오늘 축일이네요. 축하드리게 많이 받으셨어요? 축하? 저도 축하드립니다.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어느 때보다도 베드로 성인의 모습이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자신의 주보 성인이니까 더 많이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아, 오늘은 또 여기저기서 축하해 주신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요? 예, 오늘 조금 더 거룩한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를 마음에 품고 예, 묵상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티나님, 네, 어서 오세요. 베드로 바오로 축일 맞이하신 형제님들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신자들 중에는 뭐 바오로, 베드로, 옛날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많았고요. 그 조금 지나서는 또 바오로도 많아졌고요. 저희는 뭐 바오로 딸 수녀원이니까 바오로 사도하고는 아주 친하죠. 그런데 원래는 30일이 바오로 사도의 축일이었는데 꽤 오래 전, 한 20여 년 전인가요? 뭐, 한, 그때부터 바오로 사도와 베드로 사도 축일을 하나로 합쳤어요. 아주 너무 가까이에 있는 축일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서 고유 축일이 저희는 30일이라 내일 바오로 사도 축일로 지냅니다. 고유 축일로. 바오로 가족들은 전부 30일로 지내는데요. 오늘 저희 은경축 맞으신 수녀님들 축하 미사도 했어요. 11시에. 그리고 내일은 이제 또 부제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가 부릅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가 불렀습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또 어떠실까요? 수녀님, 사무엘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너무 더운 토요일 주일 오늘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일도 하고 미사 참례도 하면서 기쁘게 보내고 이렇게 잠시 인사드려요. 저의 신앙도 역시 실패가 있었고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길인지 찾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렇죠. 우리 오솔길 가족의 매일 산책을 하면서 그 마음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그 고민했던 거 또 다른 곳에 가서 조금 머물러 봤던 거 이런 거 다 나눠주셔서 정말 잘 알고 있고 정말 고마운 우리 사무엘 형제님. 네, 그래요. 흔들리면 뿌리가 더 단단해진다고 하잖아요. 바로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바울의 사도도 그렇습니다. 은총 충만한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카엘 신동철 형제님, 네, 수녀님 반갑습니다. 베드로 성인은 주님을 닭이 울기까지 세 번 모른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셨잖아요. 피가 쏠려서 더욱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아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저도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지 생각해 봅니다. 수녀님, 어느덧 견진까지 받았지만요. 저의 신앙은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이제 영적 분별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굉장히 미카엘 형제님 겸손하시네요. 아직 멀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뭐 다 그러시죠. 나는 문제없어. 그럴 뿐 몇이나 되실까요? 예, 주님 앞에서는 모두 다 부족하고 약함을 바라보게 되죠. 네, 이렇게 솔직한 자기 심정을 또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대사님, 뭐에 또 오셨어요? 예, 지난 토요일에 저희 본당 출신 정현수 스테파노 부제님이 독일 뮌헨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축하해 주세요. 와, 그렇군요. 33일 기도를 수품자를 위해서 또 본당 창동성당, 창사동성당에서 시제들이 마음 모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신 포스터 비슷한 거 또 그림 찍어서 올려 보여주셨네요. 와, 33일 동안이나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뮌헨에서 거기서 이제 유학을 하시면서 계시다가 서품 받으시나 보네요. 오늘은 김태경 피디님하고 지금 함께 있는데요. 피디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신신우신 하시는 신부님도 이 새 서품 받으시는 신부님 잘 아시는 뭐 동기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독일 가셨대요.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기도의 오솔길을 종종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성 바오로 수도의 황보협 안셀모 수사님이 내일 30일 오후 3시 부제품을 받습니다. 사제의 열망 속에서 충실히 준비하시고 바오로의 아들로서 살아가시려는 수사님의 앞날을 위해서 오솔길 가족님들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715님,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 성바오로 수도회 예, 황보협 안셀모 수사님 부제품이 내일이에요. 내일 30일 3시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에 사제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쏟으신 노력과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셨을까요? 내일 부제품을 통해서 주님의 사제직 반열에 오르시는 중요한 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고 싶어요. 이 수사님이 저희 수녀원 바로 옆에 계시는 수도회 수사님이세요. 근데 저희 수녀원을 조금 빌려서 내일 부제품을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준비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구요비 주교님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석일 가족님들도 마음 모아서 정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황보협 안셀모 수사님을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6월 30일 부제품을 받는 황보협 안셀모 수사님을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제의 길로 불러주신 주님의 목소리에 기쁘게 응답하며 오늘까지 충실히 걸어오도록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제품을 통해 교회를 더욱 깊이 섬기게 될 안셀모 수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용기, 겸손과 사랑을 가득 내려주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씀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기쁠 때나 고통이 닥쳐도 첫 마음을 잊지 않고 항구히 충실한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수사님을 성장시켜 주신 성바오로 수도의 공동체와 가족들께도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더해 주시고 앞으로 걸어갈 사제의 여정을 늘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예, 황보협 안셀모 수사님 부제품 축하하는 마음으로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추준호와 모란의 노래로 듣습니다. 예, 샛별에게.

네,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은총 내려주시죠. 음성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또 티나님께서 모든 수사님들, 수녀님들 사제를 위해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함께합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티나님의 그 열심한 기도 덕분에 정말 수사님들도 그렇고 오늘 또 은경축 맞이했거든요. 11시 미사일 저희 수녀원에서 우리 수녀님들 8분인데 두 분은 외국에 계셔서 함께하지는 못했고요. 아마 그 계신 곳에서 지내시겠죠.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참 마음이 뿌듯했어요. 저희 광구장 수녀님이신 김화순 트리포니아 수녀님도 오늘 은경축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축하를 많이 받으셨죠. 예, 아무튼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사무엘 형제님, 네, 부제품 받으시는 안셀모 수사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소명의 길을 따르심으로 착한 목자로서 기쁘게 부르심에 응답하며 걸어가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아 정말 소명의 길을 따른다는 말이 왜 그런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뭐 한 대 가슴을 탁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 내가 잘 따르고 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아유 죄송합니다 바오로 사도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예. 7855님, 네, 황보협 안셀모 수사님의 부제품 받으심을 축하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여기 계룡도 너무 덥답니다. 수녀님과 오솔길 가족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와, 충청도 계룡은 대전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근데 거기도 무덥군요. 오늘 그래서 뭐 경보 뭐 뜨는 거 있잖아요. 일기예보 너무 더워서 어르신들 나오지 말라고 그런 것이 떴더라고요. 핸드폰에 두 번이나 떠서 나는 나도 나가야 하는데 근데 괜찮았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군요. 예, 2037님 황보엽 안셀모 수사님이 이제 부제품을 받으면서 주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하길 빌면서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정말 부제서품 네 축하드려요 하셨어요. 이게 말이 참 부제품 뭐 사제품이지 10년도 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긴 세월 정말 다져오면서 갈등도 있으면서도 그래도 주님 붙잡고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이 기적 같은 삶이죠. 사실 참 형제들에게는 더 힘들 거예요. 여성들보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본인이 그거를 잘 이겨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그만큼 손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고 이끌어 오셨겠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류회욱 신부님의 다마스쿠스 길에서 바친 바오로 사도의 기도. 주님, 당신의 빛은 큰 은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은 율법만을 신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이며 헛된 것인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당신은 제 안에 가득 찬 아집과 오만을 비우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빛으로 오신 그 순간 저는 세상에 다시 태어나 온전히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 하느님의 참 지혜로 저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목에서 당신이 제게 드러내신 빛은 어떠한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계시로 하느님 나라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도 한순간 환시 속에서 본 하느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는 한낱 아지랑이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스승이신 주님, 당신을 선교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닌 하느님의 일입니다. 저는 오로지 당신의 이끄심에 따라 앞으로의 긴 여정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엄하지만 인자한 아버지같이 저를 이끌어주십니다. 다시는 자만심으로 일을 망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머물며 당신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뭐 아무 문자든지 막 보내셔도 됩니다. 예, 뭐 난 글 못 쓰는데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분이 오셨네요. 7429님.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저리저리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재석 신부님이 부르신 사제의 기도. 저도 듣는 순간에 같은 뭐 수도자, 뭐 성직자 길을 가지만 왜 그런지 뭉클했네요. 정말. 아, 혹시 사제가 불러서 더 그랬나요? 아, 또 같은 비슷한 분 오셨네. 꿈동이님, 네, 이주원님께서 노래를 듣다 보니 울컥하네요. 수녀님과 수사님, 신부님들이 걸어가시는 길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점점점. 네, 그럴 때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되죠. 뭐 그 힘으로 또 신부님들, 또 수사님들, 또 수녀님들도 열심히 살아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487님, 오늘 신부님들을 위한 기도가 많아서 저도 류성현 베드로 신부님의 영명축의를 위해 화살기도 보내요. 한국의 생명운동을 위해, 생명윤리를 위해 굳건하게 서 계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명축의를 축하 메시지 기도 보탭니다. 축복 가득한 영명축의를 되세요 하셨네요. 와, 정말 이렇게 또 한국 생명운동 하시는 분이시군요.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 축하받을 만하기도 하고요. 9세계 뒤에서 네, 기도로 열심히 그 일을 하시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부님, 네, 유성현 베드로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네, 예, 해장 디오니시아님이 오셨습니다. 네, 성박 베드로 내성전에 있는 베드로 상이에요.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천국의 열쇠를 꽉 쥐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좋아서 찍어왔어요. 그리고 입을 꽉 다물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바오로 사도의 모습이 가슴에 확 꽂혀서 역시 예, 찍었는데 아이고, 이 바오로 사도 칼 옆에 차고 예, 모든 신자들 어떻게 해보리라 하고 말 타고 가다가 예수님의 빛을 바꾸는 말에서 떨어져 버려서 또 눈이 멀었잖아요. 3일 동안.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눈이 이제 또 다시 뜨게 된 다음부터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겉으로만 다르게가 아니라 마음 내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예, 참 하느님이 하신 일은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이 사진, 예, 동상이죠. 동상의 사진 보니까 참 새롭습니다. 예, 베드로 사도 열쇠 꾸러미 딱 쥐고 계시는데 예, 정말 표현도 참 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동상을 잘 만들까요? 저분들 그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미켈란젤로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이 만든 거라 아, 가면 진짜 이 팔뚝에 힘줄이 뿔뚝뿔뚝 그냥 진짜 나와 있는 그대로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동상에. 자, 대단한 솜씨들입니다. 이게 예. 좋은 사진도 많이 봤고요.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아,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축일 축하라고 꼭 이거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대교구장님이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오늘 축일 축하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솔길

오솔길 단상. 하늘나라에서 열린 동창회. 어느 날 이런 상상을 했답니다. 하늘나라에서 베드로와 바오로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베드로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형제, 나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지. 그러자 바오로도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정도면 양반이네. 나는 아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으러 다녔잖아. 잠시 둘이 마주보더니 함께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런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으니 정말 예수님은 사람 고르는 눈이 이상하셔. 그때 어디선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잘못 고른 것이 아니라 은총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란다. 네, 물론 상상 속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유머 안에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흠 없는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변화될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도 용기를 좀 내볼 만하죠. 나는 부족해서 안 돼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느님께 맡기면 무엇이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네, 여러분들도 용기 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가 남긴 가장 큰 희망은 과거 때문에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디까지 변화시켰는지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각자에게도 희망의 큰 축일입니다. 예, 오늘 끝곡으로 포가 부르는 성전이 되리라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성바오로 딸소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우리 교회는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축일을 지냅니다. 이들의 축일은 초대 교회 때부터 지내왔는데 축일을 이렇게 함께 지낸 이유는 이 두 사도가 우리 교회의 초석을 닦은 이들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는 교회를 떠받치는 이들이면서도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바오로는 열심한 바리사이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극히 평범했고 하느님을 향한 신앙은 있었지만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리사이였고 하느님과 율법의 가르침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제자였고 스승님의 승천 이후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었지만 바오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시 속에서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다른 두 사도였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했고 이 교회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맡겨진 사명을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시고는 이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모범 답안을 내놓습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건네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 그분을 신앙하는 나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본받을 점 많은 훌륭한 인물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분의 삶에 호감은 가겠지만 그 삶이 나에게 그리 의미 있게 다가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 내가 배울 만한 점은 배우고 현세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위로 정도를 그분께 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느님 나라를 향한 길을 걷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내 삶의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여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 작은 행동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께 현세의 삶은 물론이고 내세의 삶에 대한 나의 희망과 청원까지 모두 맡겨드리게 될 것이고 내가 임하는 인생 여정 역시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닌 하늘나라까지 나아가는 여정임을 더 깊이 의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각자에게 건네시는 예수님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는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러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의 끝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향한 두 사도의 사랑과 열정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1: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규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도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0: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잠깐만요. 여러분 시간 확인하셨나요? 지금은 5시, 5시입니다. 이 5시를 기억해 두시면요. 돈 되는 정보가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여름철 전력 피크 시간대에 전력을 아낀 가구에 대해서 1kW당 5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정책을 시행합니다. 전력 피크 시간대가 언제냐면요. 바로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 5시엔 설레는 라디오가 시작하는 이 시간이라는 거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덜 쓸수록 500원씩 적립, 한 달 최대 만 원까지 적립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피크시간 캐시백은 지능형 전력계량기가 설치된 에너지 캐시백 가입 가구 대상이라고 하네요. 온라인 가입을 알아봐야 할까봐요. 5시부터 8시까지는 에너지를 더욱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도 말이죠. 에너지를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팡팡 속게 해주는 시간.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월요일 첫 곡, 트와이스 치얼업 듣고 왔습니다. 5시부터 6시 에너지 캐시백도 쌓고요. 설레라에서 그냥 에너지도 쌓아가세요. 하느님과 함께라면, 또 설디와 함께라면, 우리가 함께라면 너는 나의 에너지, 에너지가 솟죠.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월요일 분도 활짝 열어봅니다. 저희 오늘 월요일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너튜브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영민님, 그리고 미카엘님, 짱구뭉치님, 윤세호님까지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뭔가 하루 종일 좀 종종거렸거나 너무 긴장했거나 밀린 업무 처리하느라 진짜 정신없었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설레라 함께 하시면서 긴장도 풀고 에너지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코너 오늘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기적인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담아서 드라마도 만들고 또 찰떡같이 어울리는 AI 음악도 넣어서 짧은 라디오 뮤직 드라마 만들어 드릴 건데요. 뮤지컬 배우 박상웅 씨와 함께 합니다. 오늘 기대하셔도 좋은 게 상웅 씨의 어떤 여고생 연기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오늘 상웅 씨랑 이따 나눠볼 문자 주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나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랑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이런 점이 똑같더라, 식성이라거나 좋아하는 가수라거나 노래라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들, 오 이게 공통점이네, 이게 똑같네 하는 것들이 있으셨으면 문자 샵 0931번으로 먼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들으면 힘이 나는 비타민 같은 짧은 에세이, 비타민 5C도 있으니까요. 1시간 꽉 채워서 함께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모두 샵 0931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 오늘은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CPBC 빵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함모를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 2000번 IS 동서.
0: 5558님께서 안녕하세요, 6월의 끝자락 설레이는 방송 기다렸다 들렀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우리 한 시간 동안 함께 재미지게 놀아보고요. 그리고 세훈님께서 실시간 채팅으로 설디님 긴팔 입으면 덥지 않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여름일수록, 한여름으로 갈수록 얇은 긴팔을 입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리실까요?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종이 니트 그런 느낌 있죠? 종이 니트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꽤 시원합니다. 원사가 시원한 거라 덥지 않습니다. 저처럼 여름에 떠죽어도 긴팔 입으시는 분들 없으신가요? 얼죽아처럼 떠죽긴이라고 해야 될까? 떠죽긴이신 분들 없으신가요? 저는 그 뜨거움이 맨살에 데이는 게 더 힘들어서 긴팔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짱구뭉치님이 신청해주신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올게요.

뜸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대구와 관련된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내는 대뜸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입니다. 아, 덥습니다. 더워요. 우리 짱구뭉치님도 더워요 해주셨는데 진짜 덥죠? 이 더위를 식혀줄 축제가요. 7월 4일, 5일 주말에 열립니다. 대구 남구 2026 앞산 축제가 열리는데요. 대표 프로그램은 앞산의 이것 놀이터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진행이 되는데 쏟아지는 대형 물줄기 속에서 온 가족이 땡땡놀이, 이것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총은 총인데요. 어떤 총이냐면 즐거운 총. 맞으면 시원한 그런 총입니다. 무슨 총놀이일까요? 1번 물총, 2번 눈총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총일까요? 눈총일까요? 무슨 총놀이일까요? 하나는 맞으면 시원하고 하나는 맞으면 좀 따갑고 그런 거잖아요. 물총, 눈총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자분께는 추첨 통해서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힌트송은 오늘의 정답이 한 글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것의 종류 중에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없는 게 좋다 하는 걸로 선곡을 해왔거든요. KCM의 태양의 눈물 듣고 올게요.

KCM 태양의 눈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어릴 때는 이것 놀이 진짜 많이 했는데 요즘도 하세요, 여러분? 집에 아이가 있지 않은 이상 그냥 갑자기 이것 놀이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한테 우리 근데 혹시 시간 되면 이것 놀이 하러 갈래?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귀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우리 동심을 잃은 거 아닐까요? 후회일은 좀덜 걱정하고 지금은 신나게 놀수 있어도 때때로 그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렇게 어렸을 적에 하던 놀이들을 어른이 되어서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게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더라고요. 그 술래잡기 종류 중에 하나인데 경찰과 도둑 아세요? 경찰과 도둑 저 어렸을 때도 많이 했는데 크고 나서는 사실 경찰과 도둑을 진짜 누군가랑 할 일이 없잖아요. 이 오늘의 정답인 이건 놀이만큼이나. 그래서 그 채소 거래 사이트 있죠. 채소 거래 어플 거기에서 이거 같이 하실 분뭐 7월 8일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디서 모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유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운동회를 또할 일이 없잖아요. 학생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운동회가 하고 싶은 어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언제 저희 체육대회 엽니다. 운동회 엽니다. 이렇게 해서 줄다리기도 넣고 박터지기도 넣고 그리고 달리기도 넣고 막 단체 피고 이런 것도 넣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재밌게 즐기는 그런 문화가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어른이 돼서 치여 살면서 동심을 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런 월요일일수록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아유,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유, 빨리 금요일이 되면 좋겠다. 금요일은 이제 거의 우리가 주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좋겠. 눈 뜨면 금요일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말이 되면 신나는 놀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에서 주말에 이것 축제가 열립니다. 과연 무슨 축제가 열릴까요? 1번 물총, 2번 눈총 중에 정답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시원하고 하나는 진짜 맞으면 따가워요. 근데 이제 남구에서 주말에 열리는 이것 축제는 맞으면 시원합니다. 영민님께서 은총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 이거는 좀 괜찮은 오답이다. 아니긴 한데, 은총 아닌가요? 이거는 맞으면 우리가 굉장히 은혜로워지는 그런 거죠. 하지만 오늘의 정답은 맞으면 시원한 그것입니다. 1번 물총, 2번 눈총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이용료 100원이 있습니다. 힌트송 듣고 올 건데요. 아까 이어서 똑같이 이 글자가 하나가 들어가는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QWER의 눈물 참기 듣고 올게요.

QWER 눈물 참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물총이었습니다. 오는 7월 4일에서 5일 대구 남구 2026 앞산 축제가 열리는데요. 대구 남구 구민체육광장 1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 앞산 물총 놀이터이고요. 대형 물폭탄 장애물 챌린지, 워터 사격, 물총 오리레이싱, 물량동이 워터 서바이벌 등이 진행됩니다. 아우, 이 서바이벌 막 오리 레이싱 물총 워터 사격 막 이런 거 프로그램 제목만 들으면은 진짜 막 엄청 살벌할 것 같은데 총에 폭탄에 사격에 막 이런데요. 근데 이제 막상 참여해 보시면 또 시원하게 즐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인도 이런 축제 정도의 강도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릴 건데요. 오늘 직장이래.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정답 좀 살펴볼까요? 1166님께서 대뜸 퀴즈 물총 보내주셨고요. 7406님께서 오늘도 설레고 싶어서 신나고 재미있는 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들으러 왔습니다. 매일은 듣지 못하지만 유튜브로 방송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너별로 참여 잘할게요 하시면서 정답은 물총입니다. 어릴 때 물총돌이 많이 했죠. 물총 싸움도 하고 쏘면 누가 물이 더 멀리 가나도 시합하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나게 만들어주는 설레는 라디오 자주 참여하겠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어릴 때 진짜 물총 싸움 많이 했죠. 저희 이렇게 추억에 젖을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재미난 이야기 많이 하니까 가끔 또 놀러 오세요. 0948님께서 정답 1번 물총요. 여긴 날씨가 뜨겁네요. 33도예요. 진짜 뜨겁네요. 오늘 대구가 오늘 32도거든요. 시원한 물총 갖고 놀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날에 그냥 물총으로 막 물총 싸움하면서 시원하게 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른 되고 나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7월 3일엔 강원도에는 해수욕장 개장한다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개장하는 해수욕장들이 꽤 있더라고요. 해운대랑 송정해수욕장 부산에도 개장을 한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1166님이 고무물총 생각납니다. 어릴 적이라고 해주셨는데 고무물총이 뭐죠? 물총인데 그 만지면은 말랑말랑한 그건가? 고무물총이 뭘까요? 9485님이 찬미예수님 1번 물총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5558님도 물총놀이 4023님도 물총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604님이 퇴근길에 대뜸 라디오 틀고 대뜸 정답 보내요. 정답 물총 해주셨는데요. 대뜸 보내주신 그 정답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기프티콘은 문자를 받으시면 기한 내에 꼭 사용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잊지 말고 사용 등록해주시고요.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0: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1: 기적인가요?
0: 기적을 믿어보세요. 기적 같은 순간 드라마로 전해주는 시간 뮤지컬.

0: 배우 박상홍 씨 자리하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박상홍입니다.
0: 반갑습니다, 상홍 씨.
1: 네.
0: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1: 한 주간 내일 그 유스티노 신학교의 그 강당에서 그 WBC 맞나요?
0: WYD
1: 그 내년에 막 연극하는 그 전에 조금 짧게 이렇게 엠마오 이렇게 내용으로 조금 준비하고 있어서.
0: 상홍 씨?
1: 네네. 그래서
0: 그렇군요.
1: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오늘도 그러면 다녀오신 거예요?
1: 끝나고 이제 리허설 한다고 해가지고 끝나고 7시에 신학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우리 영민님도 그리고 이미대레사님도 짱구뭉치님도 모두 상홍 씨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가 이렇게 청취자 분들이랑 만난 거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만난 게
1: 네.
0: 진짜 특별한 인연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떻게 이 사람이랑 만났지 하게 되는 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1: 네, 또 요즘에는 막 워낙 SNS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0: 네.
1: 한 달에 건너면 다 알 수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세상이 참 좁고 어쩌면 또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안다는 게 정말
1: 네.
0: 진짜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항상 진짜 조심하면서 네. 살고 상식선에서 살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고 이래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1: 맞습니다.
0: 막 어쩔 때 보면은 우리 같은 고향 출신이네요. 누구 알아요? 했는데 알 때도 있고
1: 맞아요.
0: 그죠?
1: 네.
0: 막 서울에서 만났는데 대구 분이세요? 그럼 혹시 누구 알아요? 성당 다니세요? 그럼 혹시 누구 알아요? 막 이러다 보면 아는 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1: 맞아, 맞습니다.
0: 특히 이렇게 타지가 있을 때는 반갑잖아요, 또.
1: 네, 또 근데 한 번씩 또 뭐 예를 들어서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이제 또 인연이 되어서 약간 조금 약간 민망하거나 그런 경우도 조금 있고 너무 어릴 때 친구를 알고 있어서
0: 네.
1: 뭔가 저의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흑역사라던가 그런 거를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흑역사를 아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조금
1: 네.
0: 항상 살면서 마음 한켠이 불안하긴 하네요.
1: 맞습니다.
0: 자, 오늘 기적인가요? 문자 주제가 바로 이거잖아요.
1: 네. 그래서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이 사람과는 알고 보니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일이 같다던가 아니면 태어난 동네 아니면 학원이 같다 아니면 학교가 같았다 뭐 이런 등등 다 좋거든요.
0: 맞아요.
1: 샵 0931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의 지인과의 공통점 뭐 성격도 좋고요. 상홍 씨가 말한 모든 것들에다가 뭐 성격이 비슷하더라 아니면 뭐 이게 같았다 하는 것들 문자번호 샵 0931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사연 주신 2883님도 특별한 공통점으로 만나셨다고 하거든요. 자, 드라마 속으로
1: 들어가 볼까요?

0: 두근두근 고등학생이 되는 날 버스 안에서부터 두근거리는 심장을 느끼면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아! 아야!
1: 야! 야 괜찮아? 미안 애들이 떠밀려 내려서 진짜 미안해
0: 괜찮아 내 무릎
1: 야 너 피나 피나 어떡해? 어떡하지? 내가 부축해줄까? 이거 가방도 나 주라
0: 그것이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니야. 학교 첫날인데 엎어져버리고 이 무릎은 다 까지고.
1: 미안해. 가방은 내가 들어줄게. 근데 나도 학교 첫날이야.
0: 그래? 그러면 나는 1학년. 난 1학년 2반이야.
1: 어? 나든데 우리 같은 반이네.
0: 그러게? 나도 1학년 2반인데? 같은 반, 같은 교실. 그렇게 혜정이와 나는 한반 친구가 되었습니다. 늘 우당탕 정신없는 나에게 혜정이는 언니 같은 친구였죠.
1: 야, 오늘 학교 축제잖아. 너 드럼 치는 거 드디어 보겠네?
0: 취미로 하던 게 밴드까지 하게 되어가지고.
1: 오늘 잘해라, 너.
0: 당연하지. 내 악보. 내 악보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여기 뒀었는데. 지금 악보가 없네.
1: 어? 악보가 없다고? 오늘 그 드럼 악보가 없다고? 야, 잠깐만. 같이 찾아보자.
0: 그래. 그날의 나의 공연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한 부밖에 없던 드럼 악보를 잃어버렸거든요. 외우고 있지 못했던 탓에 드럼 연주는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교생이 보는 무대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부끄러워. 진짜 내 악보 어디 갔냐고. 누가 나를 미워해서 치운 거 아니야?
1: 누가 널 미워해? 어떻게 미워해? 너 미워하는 애 한 명도 없어. 일단 야, 자 손 쓰고 이거 눈물 좀 닦아.
0: 고마워.

0: 그렇게 시간이 흘러 7월.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뭔가 괜히 신나는 여고생의 생일날. 나 오늘 생일이다?
1: 어? 진짜? 나도인데.
0: 어?
1: 나도.
0: 너도 생일이야?
1: 어.
0: 나도 생일인데?
1: 나도 생일인데 너도 우와 이거 진짜 무슨 일이야?
0: 아 그러니까 정말 무슨 일이래. 우리 무슨 일이래. 1976년 7월 14일. 그 해의 같은 날에 우린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린 지금도 매년 같이 생일을 보냅니다. 친구는 10년 전부터 외국에서 살고 있기에 영상통화로 작은 초코빵을 올려놓고 생일초를 켜고 서로에게 노래를 불러주겠죠.

어느새 35번째 함께하는 생일. 이렇게 한 해 한 해 생일을 함께 보내는 인연이야말로 기적 아닐까요?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난 우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0: 상홍 씨의 여고생 연기. 근데 네? 잠시 잠깐 남고생으로 왔다가 다시 여고생으로 가는 그런 네. 연기를 만나봤습니다.
1: 네.
0: 같은 생일인 친구를 만나서 35년째 같은 날 생일을 와. 축하하며 사랑한다는 기적.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1: 예전에 막 생일 같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햄버거 집 가서 같이 이렇게 하고 막 네, 막 이랬던 기억은 있었는데
0: 아 똑같은 생일인 친구
1: 네네.
0: 있으세요?
1: 저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 기억하면 이제 어머니들끼리 좀 친한 애들 다 같이 데리고 가서
0: 맞아요.
1: 좀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내시고 이렇게 해서
0: 그랬던
1: 다행이다
0: 이러면서 저는 이랬던. 있어요.
1: 아 진짜요?
0: 사회에서 만난 이제 아는 언니가 저랑 생일이 일자까지 월이랑 일자가 똑같더라고요. 저도 처음 만나봐서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1: 생일이나 뭐 동명이인
0: 이름
1: 네 이름을 만나기는 조금 그래도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0: 네.
1: 근데 그래도 너무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성격이 비슷하거나 네.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라던가 그런 분은 되게 좀 많이 만난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이랑 또 이렇게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우리 네. 그 빈첸시오님께서도 공통점이 있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 같다고
1: 네.
0: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 취향이 같다거나
1: 네. 또 요즘 연인들 보면 좀 닮은 경우도 또 많더라고요. 이렇게 인상이 뭔가 이목구비가 안 닮아도
0: 네.
1: 뭔가 웃는 게 좀 닮는다던가 아니면 좀 행동이 좀 닮는다던가 뭐 좀 그런 것처럼 공통점 있는 분들끼리 좀 이렇게 당기나 봐요.
0: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하관 인연설 이런 거 좀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하관이 닮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만나서 지내다 보면은 이제 취향이 같다거나 취미가 같다거나 그런 공통점 때문에 또 오래가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 이미대레사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1: 전 사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공통점이 같은 빠른 80년 1월 생이고 또 전 2002년 10월에 결혼했었고 그 친구는 2002년 12월에 결혼했었어요. 또 하루 차이로 전 2002년 1월 21일에 아들을 낳았고 친구는 다음 날인 2002년 1월 22일에 아들을 낳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엄청난 인연인데요?
1: 근데 한국 시간으로는 이렇게 하루 차이가 나지만 사실 외국 시간으로 만약에 쳤다면 이제 같은 날일 수도
0: 있는 거죠.
1: 있지 않을까요?
0: 그러네요. 같은 해에 태어나고 같은 해에 결혼하고 같은 해 같은 월에 아들을
1: 네.
0: 똑같이 출산을 하시고 그리고 같은 회사 입사 동기로 알게 돼서 멀리 살긴 하는데 현재까지 안부 전화와 카톡을 가끔 한다고 진짜 인연이다 이거는
1: 네.
0: 그죠? 저도 이미대레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아는 동생 두 명이 있는데 같은 대학교에서 같은 활동을 그 해에 시작을 해서 지금 입사 연도도 똑같고 그리고 비슷한 해에 첫째를 낳았는데 첫째가 딸이고 또 비슷한 해에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가 아들인 그런 친구가 있거든. 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엄청 잘 지내고 있는
1: 네.
0: 그 두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1: 되게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뭐 아들 얘기도 하면서 아 요즘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0: 네.
1: 뭐 이런 얘기도 한다던가
0: 딸이랑 아들이 네. 이런 게 다르다 막 이게 우리가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시절이 계속해서 겹치는 거니까
1: 네.
0: 이 인연이 쭉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문자로도 또 보내주셨거든요.
1: 네. 5558님께서 저는 직장에서 사귄 언니 성격이 강한 언니 알고 보니까 인정도 마음이 넓은 언니였어요. 부담이 안 가고 편해지네요. 지금도 서로 교감이 되어 사귄 지 25년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25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0: 네.
1: 며칠 전에 이제 20년 지기 친구
0: 네.
1: 가장 긴 친구를 만나서 PC방을 갔는데
0: 네.
1: 야, 우리 20년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친구가 와, 나 진짜 대단한 것 같다고. 너랑 20년 동안 친구 해준 게 너무 자기가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꿀밤을 한번 때려주고 싶었는데.
0: 아유, 20년 동안 이렇게 이런 사이도 있고
1: 네.
0: 우리 오오팔님 같은
1: 네.
0: 사이도 있고 그런 거예요.
1: 맞습니다.
0: 7406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1: 네. 제가 매일 만보 이상 걷는데요. 경은정이라는 제 친구도 걷기 운동을 정말 좋아합니다. 걷기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서 걷기 운동을 해서 살을 빼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 올해에는 꼭 살이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7406님, 친구분 은정님이랑 걷기 운동을 함께 하고 있으시대요.
1: 네. 여기 저희 청취자분들도 네. 이렇게 같이 한번 걷기 운동을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렇게 문자나 채팅 주시면 이렇게 7406님이랑 같이 이렇게 마음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7406님 근데 어디서 걷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1: 함께 마음을 함께 한다. 동지가 생겼다. 이런 공통점을 찾아 드릴 수 있는
0: 맞아요. 네. 우리 7406님과 친구분이 은정님까지 해서 네. 저희가 마음으로 함께 걷는 거죠.
1: 맞습니다.
0: 마음으로는 우리가 걷기 크루인 네. 거지.
1: 설레라 크루.
0: 설레라 크루 괜찮다. 우리가 함께 하면 더 힘내서 할 수 있고 네. 한 번 할 것도 두 번 하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7406님 응원하고요. 현철님도 또 보내주셨어요.
1: 네. 현철님께서 저와 공통점이 있는 교회 친구이자 형제님은 윤철민 형제님 같아요. 이 형제님이랑 저랑 둘 다 강아지를 좋아하고 햄스터도 키운 기억이 있는데 그 형제님은 한 마리는 도망가고 이건 저랑 같아요. 나머지 다른 한 마리는 죽어서 심적으로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셨구나. 네. 마음이 또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0: 두 분 다 이제 동물을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강아지를 또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다.
1: 네.
0: 이렇게 좋아하는 게 같으면은 사실 빨리 친해지고 오래 관계가 유지되고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상홍 씨는 오늘 이 이야기 하면서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었나요?
1: 요즘에 저희 강아지가
0: 네. 강아지랑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1: 아니 되게 신기한 게 아침에 산책을 가면 네.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마킹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대변도 보고 하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강아지가 대변을 보면 갑자기 저도 배가 아픈 거예요.
0: 약간 동기화가 되는 느낌.
1: 네, 약간 동기화가 되는
0: 거. 이게 무슨 말이야?
1: 아니 근데 진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동기화가 돼서 아 요즘 참. 너
0: 나와 요즘, 같구나
1: 나와 같구나 이러면서 항상 요즘 또 소파에 앉으면 제 옆에 앉아 있고 네.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0: 아 그때 우리 강아지 이름 있었잖아요.
1: 네 버디인데요.
0: 버디 이름이 이렇게, 버디라서 또
1: 네 또 네. 눈을 깜박깜박 거리며 저도 갑자기 졸리고 그런 요즘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 저랑 아주 공통점을 가진
0: 버디 버디야 사랑해 한마디 주세요.
1: 버디야 사랑해 집에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네.
0: 우리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누군가와의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나간다는 게 그게 기적이 아닐까요? 그런
1: 맞습니다.
0: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홍 씨 오늘 어떠셨나요?
1: 네, 여기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거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0: 네.
1: 또 노래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이랬구나 우리가 그냥 25년치기네 약간 이럴 수 있지만 이렇게 사연으로 또 받아보고
0: 소중하게
1: 네 노래로 이렇게 들어보면 또 감회가 다를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샵 0931로 100원의 이용료가 있지만
0: 잘한다.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잘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0: 압류,
1: 또
0: 압류.
1: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상홍 씨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노래와 좋은 연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때 다른 휴대전화나 PC에서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요, 휴대전화의 현재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생이나 저학년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의 휴대전화가 있는 위치를 보면서 마음이 놓이곤 하죠. 아, 이쯤에 오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어디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을 때 우린 안심을 합니다. 이달 대구 대교구를 순례하고 있는 WYD 십자가의 위치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쯤에 있구나. 마음이 안심된달까요? 어제는 범어성당에서, 오늘은 동촌성당으로, 그리고 7월 1일 수요일엔 환송미사를 하고 떠나보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십자가를 보며 안심되는 마음, 저만 드는 걸까요?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언제나 그곳에 있다고 믿으면 우린 늘 안심할 수 있겠죠? 오늘의 비타민 말, 오늘도 안심하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하루 월요일 마음을 막 졸였다가 바쁘게 움직였다가 그러셨나요? 마음이 들렸다가 내려놨다가. 이 시간에는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좀 안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내일은 우리 평온하게 6월 잘 마무리해보면 좋겠고요. 끝곡으로 써니힐과 데이브레이크가 함께 부른 들었다 놨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5번, 사랑의 성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1: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32강 탈락 후폭풍이 거셉니다.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오늘 새벽 멕시코 현지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32강 진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졌다지만 주머니에 손을 넣고 퇴장하며 태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식 서포터스 클럽 붉은 악마는 마지막까지 축구 팬을 유린했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홍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를 성토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홍 감독을 겨냥한 살해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일 오전 대표팀 입국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경찰은 기동대 100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화살은 축구협회로 가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고발이 8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붉은 악마는 축협에 대해 한국 축구를 좀먹는 적폐들이라고 독설을 날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교훈은 무능한 리더가 잘못된 방향과 전술로 조직을 이끌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패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버팅기며 징계를 남발하겠다는 리더에 부글부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사퇴라도 한 홍 감독이 낫다는 자주 섞인 한탄도 나옵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조직을 쇄신하는 것이 실패가 주는 긍정적 효과일 겁니다. 세상 만사 모든 조직이 명심해야 될 원칙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엔젤스 여러분. 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지난주 시사천국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감사한 마음은 듬뿍 담아 오늘도 방송 중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시원한 빙수 쿠폰을 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김준일의 시사천국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들어와서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엔젤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천국 같은 세상 올 수 있을까?
1: 김준일의 시사 천국. 우리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32강 탈락이 불러온 후폭풍부터 정치권의 전당대회발 노선 투쟁과 당내 징계 파동, 그리고 2천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 발표를 둘러싼 관치 공방까지 삼김천국에서 예리하게 짚어봅니다. 최고의 김씨들, 김한 한겨레 21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그리고 저 김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뭐 자조 섞인 얘기로 그깟 공놀이가 뭐라고 이렇게 온 나라가 대적됐어.
2: 아, 제가 뭐 근데 원래 네. 뭐 실패한 국가대표팀을 비난하는 건 그 이후에 또 다른 의미에서의 국민 스포츠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두 가세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엄청 욕했거든요 어저께까지. 오늘 이거 이렇게까지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1: 아, 나라도 좀 욕을 드려야 되겠다.
2: 아니야, 욕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예. 이제 말하자면 공적 의제나 이제 공적 책임을 지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보태는 건 좀 무게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팬들이야 뭐 주세까지 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민간과 관의 영역을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좀 과열된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가 나서 정치인들이 반응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만 이렇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2: 그렇죠.
1: 스코틀랜드도 32강 진출 못해서 감독이 바로 자진 사퇴했고요. 우루과이는 심지어 귀국 전세기를 취소했습니다. 아. 그래서 선수들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너희들 알아서 귀국해.
2: 저는 이렇게 그 됐어요. SNS 이미지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축구 국가대표팀의 남은 이제 경우의 수는 1터미널이냐 2터미널이냐 밖에 안 남았다는 게. 네.
1: 그리고 우리를 잡고 올라간 남아공을 이긴 캐나다가 16강에 갔는데 그 감독이 제시 마치였거든요. 근데 이 제시 마치 감독이 홍명보 전에 면접을 본 사람이었어요.
2: 진짜 후보군에 있었던 감독이었죠. 예, 예.
1: 그래서 근데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되고 그래서 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이제 뭐 화가 난 건 알겠어요.
2: 네.
1: 저도 약간 화가 났으니까. 그런데 네. 정치인들은 진짜 뭐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지금.
3: 그렇죠. 사실 그 정치인들은 국민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자 집단이잖아요. 근데 왜 정치권이 지금 여기에 개입했냐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 여론이 대폭발하고 있고 또 정치권은 힘을 갖고 있어요. 정치권은 국정감사나 상임위 등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정치권이 여기에 지금 월드컵 이 국민적 분노에 올라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한 기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유력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올라타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한마디씩 얻는 게 과연 적절하냐를 두고서는 갑론을 박이 있죠.
1: 그렇군요. 네. 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체육단체장 직선제 도입 등 고강도 행정 지도를 하겠다라고 시사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한명도 원내대표도 축구계 카르텔을 대책을 논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2: 근데 축구협회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직선제를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회장 직선제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전임 정몽준 회장 시절부터
1: 예.
2: 오랫동안 이제 현대가의 지배 속에서 이제 운영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정몽준 회장 시절부터 이제 현대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협회 일을 본다든지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애초에는 축구협회가 이제 국민적 열기나 인기에 비해서 수익이 없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지금 이제 뭐 스폰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이 체결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가 지배 문제가 이제 끝나지 않고 있고 여기서 이제 회장에 말하자면 사실상 이제 족벌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뭐 경기위원회라든지 이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이제 행정 절차의 민주성이나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고 회장의 입김이 너무 세다. 이게 네. 지금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한국 축구 대표팀 혹은 이제 대한축구협회의 역사와도 같은 것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향후 과제입니다.
3: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축구협회 그대로 좋은가 괜찮나 네. 특정 대학이 네. 지금 축구협회의 문제를 일으킨 핵심 인원들이라고
1: 예.
3: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김한 기자 말씀처럼 축구를 못했다고 수사까지 이야기하고 정치권이 올라타서 마치 힘으로 팔목 비틀듯이 윽박지르는 게 과연 맞느냐 그건 그렇지 않죠.
1: 예.
3: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대가에서 한국축구협회를 지금까지 견제와 균형이 안 되게 특정 세력이 계속 독식하게 그래서 고대 마피아 축구협회 마피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좋은 반면교사가 바로 옆에 있어요. 현대가에서 한국양구협회 지원하잖아요.
1: 양궁협회.
3: 양궁협회 지원하는데 양궁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잘하잖아요.
1: 예.
3: 그리고 특권, 특혜 이런 시비 전혀 안 나오잖아요.
1: 전
3: 여기서 우리나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스포츠계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문화산업 그 지능을 이야기하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라. 그 한마디가 꼭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축구협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 대한 분노가 지금 축구협회로 쫙 이전했는데 또 네. 어디로 이 분노가 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유시민 작가. 지난주 금요일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나와서 전국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논란과 파장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자신감 과잉 뭐 이런 표현도 좀 쓰기도 했고 그리고 국정 노선에 대해서도 왜 우리 입주자 동의를 받지 않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냐 증축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재건축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부를 공격하는 친문들을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리고 잭나이프?
2: 네. 청와대에서 특허 붙은 잭나이프.
1: 잭나이프를 들고 와서 자기가 은퇴한 건달 뭐 조폭인데
2: 전국구.
1: 전국구인데 네. 전국구 건달인데 자기를 찌르려고 오는 소위 말해서 담그려고 오는 네. 어린 건달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지금 요 상황은 좀 파장이 어떤가요, 지금?
2: 지금 뭐 어딜 가도 너 용역이냐 촉법이냐 물어보고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고 네. 이게 뭐 지금 이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이 재건축론에 빗대서 이 상황들을 설명하는 뭐 열띤 이제 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시민 작가의 그 재능 그거는 좀 악마의 재능 같은 거다.
1: 아니 ABC론도 그렇고 이것도 네. 그렇고 그냥 한 마디에 네. 나라가 뒤집혔어요.
2: 네, 뭐 그런 상황인 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감히 뭐 누구의 용역도 받지 않았고 이미 촉법도 아니지만 말씀을 들어보자면 좀 진단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진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냐면 유시민 의원의 전제, 유시민 작가의 전제는 본인을 비롯해서 특정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전제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원주민이 존재한다고. 근데 과연 그러한가 이 부분에서 일단 이게 정확한 진단인가가 의심이 들고 그건 이제 누가 동의할 수 있는 건가 예를 들면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원주민 투표라도 받는데 예를 들면 예. 서명이라도 받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비유 자체에 적절성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방송 뭐 저도 봤습니다만 내내 이제 코어 지지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율 하락이 정말 코어 지지층의 이탈인가 이것도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사실 고개를 크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전제가 되는 어떤 조건과 진단 모두가 약간은 좀 빗나가 있다 핀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1: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났어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3: 네. 네. 제가 유시민 작가 이 발언 나오고 나서 지금 진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하고 있잖아요. 특히 네.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진짜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많이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친명계, 친청계 그리고 개파색이 옅은 회색지대에 계신 의원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는 동의하더라고요. 지금 뺏셈 정치할 때 아니다. 지금 이러다가는 당이 전당대회 후에 후유증이 너무 심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질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백도시를 예. 넘어서 지지층과 당과 스피커들이 싸우는 이 사분오열 상황이 정치적 내전 상태인 게 맞다. 멸칭 대 멸칭.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정청래 전 대표가 되든 김민석 총리가 되든 송영길 의원이 되든 이게 전대회 후에 후유증이 너무 심각할 것 같다. 근데 지지층이 쪼개지면 궁극적으로 일을 못한다. 국정동력이 너무 지금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한 의원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 기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했잖아.
1: 예.
3: 우리 개헌할 동력이 있을까? 지지층끼리도 이렇게 다투는데 국민의힘 설득은커녕 우리 내부끼리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개헌의 골든타임은 지나갔어. 우리 스스로 선거연합을 해체하고 있어. 이렇게 이거 되게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1: 예.
3: 이제 국정 그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1: 4년이나 남았죠.
3: 예, 사실은 예, 4년이나 남았지만 예. 그 일을 할 만큼의 국정 동력을 우리 스스로 해체하고 있어. 우리 스스로 박성민 컨설턴트가 이야기한 거라고 하는데 의자에 묶어놓고 다리 하나씩 자르고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금의 논쟁은 허수아비 논쟁이라는 그쵸. 거예요. 지금 민주당 모두가 어떤 최근에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모두가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1: 예.
3: 맞나요?
1: 자신의 네.
2: 무가치함과 싸우고 예. 있다.
1: 지금 모자무사.
3: 예. 그래서 민주당은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자꾸 멸칭 대 멸칭으로 묻지 말고 민주당의 길을 묻는 논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전당대회에 김대중 노무현의 길은 없고 어떻게 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특권과 반칙을 없앨 것인가에 대한 노선, 정책, 비전 투쟁은 없고 너는 누구 편이야? 지금은 그 김준일 평론가랑 김한기 기자도 맨날 방송 나가면 그런 거잖아요. 아, 쟤는 우리 편 아닌 것 같은데. 너는 누구 편이지? 계속 우리한테 들어오는 질문도 그건데 당 전체가, 정치권 전체가, 언론 전체가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근데 저는 네, 말씀해 주십시오.
2: 저는 이제 6월 3일부터 왜 이렇게 모두가 모두의 살수인 것처럼 구냐라는 얘기를 여러 방송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럴 얘기인가 싶어요. 예를 들면 모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중도나 확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든 뭐라고 피용주의라고 표현을 하든, 그리고 당은 예를 들면 민주진보연합의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당권을

0: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수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고 이 자리에서 나오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지자들한테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좀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구할 게 있으면 이해를 구하고 좀 상황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 정리가 될까요? 근데 전당대회가 앞에 있어서 뭐 그...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도 못 갔다. 뭐 아무래도 친노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친정동연계였다는 걸 지적한 것 같고, 정청래 의원은 100% 허위 사실이다. 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2: 그러니까 진짜 정치적 내전 상태인데 저는 방금 앵커가 말씀 주셨던 그 상황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생각해요. 전당대회 출마한 유력 의원이 너 그 당시에 이래서 장례식장까지 못 갔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반박하는데 그래서 민심은 지금 여권한테 데드크로스라는 지지율을 선사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락시키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의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뒤지는 결과를 왜 회초리를 때리고 있냐라고 하면 제발 우리가 6.3 지방선거에서 내린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라고 하는데 권력 다툼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는 그냥 그 나타난 민주당 사기 정부가 아니에요. 예. 초유의 계엄과 탄핵 이후에 전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시민 블록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정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들이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요. 이게 나라냐? 라고 그 추운 겨울날 촛불 시위하던 유권자 지지층이 물었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 1년 이후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뭐가 바뀌었지? 내 삶이 뭐가 달라졌지? 라고 딱 고개를 돌려봤는데 겁나게 싸우고 있어. 근데 내 삶과 하나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화가 나죠.
1: 대통령도 그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근데 저는 민주당을 보면은 이분들은 아주 뿌리 깊은 양반 가문이구나. 족보를 엄청 다니는 거야.
2: 그러니까요.
1: 내가
2: 무슨 노론과 서론 때처럼
1: 안동김 씨 몇 대손에 뭐 누구의 자손이고
0: 적통이다.
1: 적통이고 아니고 아직도 노무현 장례식에 갔네 안 갔네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2: 그렇죠.
1: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2: 예속 논쟁 보는 것 같죠.
0: 이게 6월 2일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일 잘하는 것 같았어요. 별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6월 지금 3일을 경유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한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게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6월 3일날 선거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그럼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작 양쪽에서 가장 이제 말하자면 큰 스피커로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 자체는 안 하고 하고 있으니까 얘기한 대로 국민들이 보기엔 지금 뭐 하는 거냐 저거 왜 저러는 거냐 이렇게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6월 4주차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42, 더불어민주당은 41.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접전을 벌이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46.8, 민주당 37.5. 그리고 18에서 29세 20대는 국민의힘 53.6, 민주당 23.3. 국민의힘이 이제 우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뭐 좀 경고를 받았다라는 것도 맞고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게 다 장동혁 대표의 영도력 때문이다. 네. 뭐 이런 해석들이 당내에도 좀 있나 보네요.
2: 거의 없고요.
1: 아, 네.
2: 일단 그 거의 없어서 이번 정치가 지금 징계 정치로 넘어갔어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떤 엄포를 하고 있냐면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 가령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도왔던 의원들을 징계하겠다거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판했던 당대표를 쥐고 흔들었던 그런 의원들을 마치 징계할 것처럼 그 드라이브를 거세게 걸고 있죠.
1: 오늘 막 문자 메시지도 뭐 누구 징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최소 경고라도 줘야 됩니다. 막 이런 문자까지 또 국회에서 공개가 됐더라고요.
2: 네.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거 너무 세게 가는 거 아니냐. 이거 과연 될까라고 했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명 연장을 위해 가지고 징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취재를 해봤더니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수명 단축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지난 가처분 신청 결과 생각해봐라. 배현진 의원이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됐냐. 가령 장동혁 대표가 징계한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법원에서 가처분 이제 심리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 칼집은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건데 그걸 꺼내면 과연 어떻게 되겠냐. 결과가 이미 두 번이나 나와 있는데.
0: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예. 장동혁 대표가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동혁 대표가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리더십 없는 식물 대표로 있으면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과 동력을 만들어내기가 사실 조건상 쉽지 않아요.

0: 지금 뭐 말한 대로 지지율도 역전을 했고 장동 대표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선거 소청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법적인 관계 과정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런 징계술이나 이런 거를 자꾸 안창동 대표가 뭘 해버리면 이거를 에너지로 해서 결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장동 대표의 딜레마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본인에 대한 퇴진 요구를 이런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시선을 뺏으려고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여의도에서 말하는 이슈가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 안 되겠다.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서 뭐를 자꾸 저렇게 하면 나서야겠다. 이런 여론이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1: 근데 맨날 비슷해요. 맞아요. 돌림 노래 보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네. 최고위원회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장 대표한테 사퇴를 촉구하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대표 모욕이다. 본인부터 사퇴하라. 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2: 네, 지난번만 그랬나요?
1: 조광한 최고위원이 네.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뭐 이렇게 했고.
2: 네. 그때 뭐 X 발언까지 나왔었잖아요. 조광한 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보면은 계속해서 한 지붕 두 가죽처럼 공개 최고위든 비공개 최고위든 사퇴하세요라고 하면은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제 뭐라고 어르신 같은 이제 말씀을 하고 또 더 반발하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에 되게 강경한 메시지를 썼더라고요.
1: 김재섭 의원을 콕 집어가지고 징계하겠다. 정확하게는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이 세 명은 네. 징계하겠다고 아예 장동혁 대표가 펜앤드 마이크 유튜브인가 거기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2: 네, 그래서 지금
0: 그 세 명이 다 초선인데 이게 사실 당대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급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를 언더찌는 중진과 싸운다 이런 거는 외부에서 볼 때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그게 아니라 뭐 누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세 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어제 극단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는 유튜버에 나가서 실명 저격을 한다? 당대표가 당내에서 일 열심히 한 초선 의원들을 왜 실명 저격합니까?
1: 알겠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25일부터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뭐 어쨌든 여기는 계속 돌림노래 같으니까 언제까지 돌리는지 한번 언제까지 이 고장난 레코드가 돌아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0: 이러다
1: 하고요.
0: 임기 채워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장동혁 대표 저도 들은 바로는 장동혁 대표는 당연하게 내년 8월까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대요. 내려올 생각이 추호도 없다. 네. 뭐 오늘 의총 열리고 있는데 의총에서도 또 뭐 똑같은 얘기 나오겠죠. 네. 서로 소리 지르다가 끝나겠죠.
2: 그래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한 게 각 언론사에서 아마 한겨레 11도 똑같을 텐데 장동혁 후배, 발제를 후배들이 하면 지금 이 정도로 끝나요. 꼭 써야 되니? 데스크는 이렇게 붙고 예. 말지는 그래도 의총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데스크나 이제 국장은 똑같은데 너무 기시감이 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1: 예,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 좀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아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2천조 원
0: 네.
1: 정부 발표를 옛날부터 다 믿진 않거든요. 제가 솔직히 이 수치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어느 정부라도 좀 뻥튀기가 있는데
0: 그거를 네. 못 믿을까 봐 회장님들 데려온 거 아니에요?
1: 아, 그러니까 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네. 어쨌든 듣도 보도 못한 액수들이 오늘 나오긴 했어요. 뭐
0: 산업연구를 네. 하시는 분들 중에는 1973년도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육성계획의 버금가는 계획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때 한번 이제 산업구조를 완전히 바꿔보겠다라고 시도를 한 거고 그게 결국엔 한국 사회가 오늘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초석이 되었다면 이 훗날 이게 이제 성공한다면 이 프로젝트가 한국 사회의 산업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선택을 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그랜드한 일이다 보니까 이거가 이제 너무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튼 거 아니냐 입지에 대한 문제 뭐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다 뭐 지적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발표하는데 이게 뭐 전격적인 결단 그러니까 대통령과 두 명의 그룹 총수의 전격적인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조금 더 사회적 숙의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어차피 이거를 뭐 한 달 더 논의한다고 어떻게 뭐 못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먼저 이게 입지가 먼저 부각이 되는 그림으로 나오고 그 입지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시작된 이게 이 말하자면 그랜드함을 오히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약간 잡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1: 알겠습니다.
0: 뭐 이런 생각 듭니다.
1: 내용을 간단하게 네. 그래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2: 네,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삼성과 SK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2천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건데, 요거를 이제 미적분을 해보면은 투자 규모가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반도체에 1,500조 원, 그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500조 원 등이 투자가 되는 역대급 규모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메시지를 냈냐 하면, 전력 용수가 풍부한 서남해안 최적지고 청와대 직할 담당관을 두고 직접 챙길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끝나고 이제 강호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착공 다 끝낼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일단 정부 측 입장에서 보면, 아까 김한 기자 이야기를 받아서 하면 저는 되게 큰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봤을 때 우리나라가 45년 이후에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온 호남을 축으로 하는 메가 산업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의 메가 산업 프로젝트는 다 경부 축을
3: 그렇죠.
2: 예. 그 라인으로
1: 됐는데, 경부선.
2: 네. 네. 그리고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정희 시대 이후에 처음 나온 정말 어마어마한 2천조 원이라는 건 진짜로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한 700조 800조 되잖아요.
1: 예.
2: 3배 규모예요. 그걸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대형 산업 정책이고, 또 전 이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보통 민주당 정부, 진보 정부는 복지와 분배에 신경을 써요. 그런데 성장과 국가 차원의 인프라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DJ 때 어느 정도의 인프라, 정보 인프라 까는 게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로, 그리고 수요가 아닌 공급적 측면을 고려해서 이 정도 메가 사이즈를 낸 거가 있나라고 해서 제가 청와대 이제 핵심 관계자들한테 취재해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오랫동안 준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저도 예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이 5극 3특, 예. 이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진심이다.
2: 네.
1: 진짜 맨날 그 얘기만 한다, 만나서. 예. 그런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0: 대단한 전환이에요. 대단한 발상이고, 굉장히 뭐 훗날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장면을 꼽으라면 결국 이 장면이 꼽힐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우리가 2천조 이러니까 사실 잘 안 오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금액이니까. 평택 삼성공장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100조가 안 돼요.
1: 예.
0: 그리고 용인에 지금 만든다는 그건 이제 클러스터인데 더 큰 규모인데 그게 한 300조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친 거에 5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엄청난 규모라는 거, 규모는 이제 그런 거고, 이게 말하자면 패러다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미국과 예. 중국 중심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패러다임에 우리가 후발주자지만 들어가서 국가주도로 이 지점을 공략해서 이걸 우리의 메인, 이제 말하자면 사이트가 되는 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이러저러한 여러 정치 이슈들이 같이 있지만 엄청난 사실 계획이죠.
1: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업 8비트 이게 아닙니까? 예?
2: 저는 그렇게 충분히 야당에서는 공격하고 관치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걱정하고 우려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청와대 관계자들 바짝 취재한 거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많이 나갔다 왔잖아요.
1: 예.
2: 1년 동안 미국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그쪽에서 인공지능 차세대 산업에 관련해서 얼마나 국가 주도적으로 가령 아메리칸 퍼스트 하고 중국도 자기네 이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되게 느낀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취재한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축으로는 항공, 우주, 방산, 반도체를 한꺼번에 넣어서 하고, 그게 26일 날 있었던 신안보 미래 포럼이고, 또 한 축으로는 아까 5극 3특에다가 선안권에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2천조 원의 이 규모 를 아주 오랫동안 이거 관치고 무슨 정부가 기업 8비틀어서 하는 거 아니다라고 자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 설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지난 이틀간 거기 시사저널 기사도 있었는데 그 X에다가 폭풍 트윗을 날렸잖아요.
1: 맞아요.
2: 이거 아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이랑 중국이 저렇게까지 국가 주도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보호 정책을 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돼? 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대요.
1: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런 낭만의 시대는 끝났다.
2: 네.
1: 아, 기업이 알아서 뭔가 하고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어디
0: 예를 들어서
1: 그러니까.
0: 한동훈도 그런 비유를 했지만 뭐 미르재단 정도의 출연금이다. 예를 들면 뭐 한 몇십억 내는 거다. 아니면 뭐 삼성 같은 데는 한 100억 낸다. 이러면 그건 8비틀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뭐 굳이 왜 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삼성이나 SK도 회사의 명운을 사실 거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입장에서는 해외 공장을 짓는 게 낫죠. 삼성은 그동안 어쨌든 해외 공장을 많이 지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국내에 남긴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그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서포터, 그러니까 지원을 뭘 해줄지를 이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 맞아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이제 8비틀기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좀 말하자면 1차원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한마디로 하면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갔다.
1: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뭐 자율적으로 하고 그런 신자유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네, 이게 맞아요. 시진핑이야 트럼프야 네. 할 정도로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지금 도래해서 모든 정부가 지금 자국 기업 보호하고 육성하고 네. 이런 시대에 이게 뭐 이제 관치네 아니네 얘기를 따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네. 예, 별로 좀 유의미한 논쟁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야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좀 계속 논쟁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2: 그렇죠. 예. 야당에서는 당장 뭐 지금 가령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청 갈등의 총알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발표했다. 그 김한 기자가 얘기한 그건가? 왜 이렇게 빨리 발표했냐 이건가요?
0: 아니 뭐 저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예. 뭐 이렇게 되면 차라리 뭐 양양조 최고위원을 도와주려고 했다 뭐 이런 거는 얘기가 되겠는데 예. 아니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호남에 공을 들이고 본인은 친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거가 김민석을 위해서 이거를 몰아줬다. 이거는 지나친 단견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1: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도 소수 의견이지만 이정현 전 대표도 호남으로서는 당군일의 최대 기회다. 양양자 최고위원도 호남 청년에게도 최고의 산업 기회 줘야 되는데 호남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2: 아니죠. 예, 충청도 전국, 가고요.
1: 아니, 전국 아니, 그게 아니라 전국에서 기업 만들어지면 다 옵니다.
2: 맞아요.
1: 뭐 이거를 그 네. 어느 특정 지역으로 볼 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시사전화 기자, 김한 한겨레 11 기자, 김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델리 스파이스입니다. 태양을 맞으러.

0: 집값, 전세값, 월세까지 한꺼번에 뛰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기이한 풍경. 정부는 시장을 잡겠다며 겹겹이 규제를 묶어놨지만 30대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반강제 매수로 내몰리고 있고 민심은 세금 공포에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오늘 팩트 천국에서 파헤쳐보겠습니다.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예. 요즘은 여기 세종 법무법인 세종으로 가셨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은?
1: 그러면 그 뭐 전문위원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르긴 하는데요. 예. 저는 이제 통상산업정책센터라는 팀에 결합을 해가지고 뭐 외국인 투자를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기업분들에서 R&D라든가 예. 소부장이라든가 첨단산업이 있으면 약간 컨설팅 펌 성격이 좀 가깝다 그럴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기술 관련돼서 정부 정책이랑 연결하는 걸 도와준다든가.
0: 아, 그러시군요.
1: 그래서 약간 그 같이 일하는 분 중에 산업부에서 있었고 통상 분쟁을 오랫동안 다뤘던 분이 있는데 예. 그 우리가 산업 정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산업 정책을 단순하게 도식화시키면 규제 더하기 보조금이거든요. 예. 그런 걸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 그 최병천 위원님이 뭐 이런저런 방송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가장 많은 매체에 지금 현재 칼럼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요즘 많이 줄였습니다.
0: 아, 줄이셨어요. 예, 예. 요즘은 요즘 워낙 이제 바쁘셔서
1: 뭐 경제 정책 이런 거에 국한해서 지금은 이제 4주에 2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예,
1: 더 쓸 여력은 아직 있으니까 예.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 주셔도 됩니다.
0: 예, 약간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글들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부동산 얘기. 최근에도 지금 몇 개 쓰신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도대체 지금 한국 부동산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고요. 지금 어쨌든 가격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고 뭐 월세가도 전세가 오르면 월세도 오르는 게 당연한 건가? 어쨌든 다 올라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1: 이게 다 오르는 거가 현상적으로 예전에도 몇 번 있었어요. 예.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는 좀 약간 더 옛날이지만 노태우 정부 때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1년에서 2년으로 된 적이 있거든요.
0: 맞아요. 예.
1: 그 실은 1년에서 2년 될 때 미리 이제 집주인들이 땡겨가지고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2년에서 4년 될 때 집주인분들이 이제 땡겨가지고 인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매매가 상승 국면에 뭔가 임차인의 권리를 이제 그 기간을 갱신하는 거 그걸 할 때 이제 같이 뛴 적은 있어요.
0: 예.
1: 그런데 그런 법 개정 없이 동시다발로 뛴 건 이번이 거의 처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0: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 실은 이제
0: 반도직입적으로
1: 두 가지 이유가 별도로 봐야 되는데요.
0: 예.
1: 매매가는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요인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0: 예.
1: 매매가는 지금 이제 진보 정부가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으로 큰 고초를 겪었잖아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좀 비판적 평가를 많이 받게 돼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번에도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코로나 문제를 볼 필요가 있어요.
0: 코로나.
1: 실은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코로나 때 풀린 유동성으로 봐야 되는데
0: 아, 2020년에 풀린 돈이 아직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1: 그렇죠. 이제 사람들은 그걸 잘 연결시키지 못할 수 있는데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터졌고
0: 예.
1: 그리고 3월 중순경에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선언을 했었거든요.
0: 예.
1: 그 당시에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코로나는 세계 대공황급의 경제 위기였잖아요. 우리 이제 거리 제한이라든가 대면도 못하게 해가지고
0: 그렇죠.
1: 어마어마한 실제로 이제 실업자도 많이 생겼었죠. 당시에 미국이 썼던 정책이 세 가지가 있어요.
0: 예.
1: 첫 번째 금리 인하, 두 번째 양적 완화, 세 번째 확장 재정.
0: 예.
1: 근데 이제 금리 인하는 논외로 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채권 매입한 거랑 확장 재정을 해서 미국이 쓴 돈이 10조 달러.
0: 그리고 10조 달러요.
1: 예. 10조 달러를 대충 당시 환율 1,300원으로 환산하면
0: 예.
1: 한국 돈으로 1경 3천조 원을 썼어요.
0: 1경 3천조 원이요?
1: 그렇죠. 예. 일종의 예. 세계 대공황급의 경제 위기를 1경 3천조 원을 풀어서 막은 거고 유럽연합은
0: 예.
1: 4조 유로를 썼는데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대충 7천조 원 정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두 나라만 쓴 돈이
0: 2경을
1: 쓴 거예요.
0: 2경.
1: 2경을 써서
0: 예.
1: 그 덕분에 원래 옛날 1920년대 세계 대공황 때는 4명 중에 1명 또는 2명 중에 1명이 실업자가 될 정도였거든요.
0: 예.
1: 실은 코로나 위기도 그런 정도의 위기였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경의 돈을 풀어서 그거를 방어해낸 거죠. 아. 상대적으로.
0: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은 좀 덜하게 만들었군요. 그러니까.
1: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거죠.
0: 예.
1: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20년과 21년이 코로나였어요.
0: 그렇죠.
1: 22년 1분기부터 코로나가 마침 좀 많이 완화돼가지고 우리 거리 제한이 풀린 시점도 21년 4분기에서 22년 1분기 사이였거든요.
0: 예.
1: 근데 재밌게도 22년 1분기에 2월 24일 날 러우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에서 5.5%까지 11번 인상을 해요.
0: 예.
1: 그래서 실은 우리는 얼핏 기억에 러우 전쟁 때문에 물가가 폭등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러우 전쟁도 일부 요인이었죠. 에너지 대국과 곡물 대국이었으니까.
0: 예.
1: 더 크게는 이경의 돈이 경제 위기 때는 어떤 긍정적 기능을 하다가 경제 위기가 일단락되니까 이경의 돈이 물가 상승으로 반영된 거죠.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0: 예.
1: 이경의 돈을 풀면 시차를 두고 당연히 물가가 인상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혹시 화면을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0: 표를 준비한 게 있으면은
1: 네, 예. 그 하나를 좀 띄워주시면 네, 요 표인데요.
0: 예.
1: 실은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만 계속 쳐다보세요.
0: 예.
1: 그러면 야 부동산이 이게 뭐 40몇 프로 같은 게 말이 돼? 몇 년 사이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 볼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0: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라디오만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네네, 설명을
1: 제가 말로
0: 해주세요.
1: 설명을 드릴게요.
0: 예, 예, 예.
1: 이제 2020년이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작년까지 2020년 대비 2025년
0: 예.
1: 요
0: 5년 사이
1: 5년 사이죠. 여기에 그 짜파게티가 얼마가 뛰었냐면
0: 상승률
1: 그렇죠. 예. 상승률
0: 예.
1: 상승률이 짜파게티가 31%가 뛰었고
0: 예.
1: 그다음에 서울의 아파트
0: 예.
1: 서울 기준 평균 아파트가 45%가 뛰었고
0: 예.
1: 여의도의 유명한 냉면 중에 이제 정인면옥 냉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0: 예.
1: 거기 이제 미쉐린이어가지고 좀 이제 냉면 가격이 좀 되는 곳이긴 한데 거기가 50%가 뛰었고
0: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이 됐네요.
1: 예. 네 그리고 예.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브라보콘.
0: 브라보콘.
1: 예. 그 브라보콘이 67%가 뛰었고
0: 1,500원에서 2,500원.
1: 예. 와,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정비사업 평당 아파트 공사비가 108%가 뛰었고
0: 두 배가 뛰었어요.
1: 왜냐면 물가가 뛰면 한 박자가 있다 인건비가 뛸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금값. 금값은 186%가 뛰었어요. 물론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보다 덜 오른 것도 있지만 더 오른 것도 매우 많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회사 근처에 있는 점심 식당 가격이 폭등한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0: 엄청 올랐어요.
1: 그렇죠. 그래서 뭐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오른 거는 뭐 일반적이거든요.
0: 굶고 다닙니다. 돈이 없어서.
1: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0: 예.
1: 뭐 좀 약간 국밥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직장인들이 많이 먹는 회사원들이 많이 먹는 거가 어지간하면 15,000원 넘는 게 되게 많아졌거든요.
0: 예,
1: 뭐
0: 예.
1: 광화문이나 맞아요. 여의도나 이런 일대 같은 경우는
0: 만 원 이하가 없어요.
1: 그렇죠. 만 원 이하는 거의 없고 15,000원, 2만 원 사이 정도가 이제 점심값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기억을 복기해보면 동학개미 운동과 코스피 3000도 다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1차는 자산 가격이 뛰어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모든 주식과 부동산,
0: 알겠습니다.
1: 유럽의 모든 주식과 주상 뛰었는데
0: 예.
1: 한 박자 있다가 실물 가격으로 인상되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압축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정리를 네. 하자면은 다 뛰는데 부동산 가격이라고 안뛰 재간이 있느냐. 쉽게
1: 그렇죠.
0: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그래서 지금 이 이제 뭐 진보 정부가 하도 이제 부동산으로 뒤인 적이 있어가지고
0: 예.
1: 야 이게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는 어떤 과도한 의지라 그럴까? 그래서 실은 이경이 풀렸는데 부동산 가격을 안 뛰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0: 그럴 것 같아요.
1: 예.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무리한 정책을 쓰면서 이게 왜 오르는 거지? 다주택자 때문인 것 같아. 뭐 때문인 것 같아. 강남 때문인 것 같아. 뭐 고가 때문인 것 같아라고 하면서 부작용이 일어나다가 특히 이제. 다주택자와 관련된 부작용이 오히려 전세 월세를 뛰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원인인 거예요?
0: 원인이 다르다. 일단 아파트 매매 가격이 뛰는 거는 저렇게 돈이 많이 풀려서 이해가 됐어요.
1: 그렇죠. 이경이 풀려서.
0: 예. 그런데 전세 월세가 뛰는 거하고 다주택자 규제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다 1주택자잖아요.
0: 예.
1: 그래서 한 유주택자 50% 전월세가 50% 정도 되거든요. 인구 전체에서. 그리고 그 집 가진 사람을 100으로 놨을 경우 그중에 75%가 1주택자고 25% 정도가 2주택 이상인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 이콜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생산적 역할도 한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0: 예.
1: 다주택자 이콜 전월세 공급자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서울의 다주택자가 빵명이 되면 전월세 살 수 있는 분이 한 명도 없게 될 거 아니에요.
0: 그 대신 자가 보유율이 많이 올라가겠죠.
1: 그쵸.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고. 예. 그래서 다주택자의 기능이 하나는 전월세 공급자. 또 하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최초로 받아주는 수요자 역할을 해요.
0: 예.
1: 근데 만약에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너무 많이 주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너무 많이 부과하면 다주택자가 점점 사라질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전월세 공급이 점점 사라지는 거랑 같은 말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쪽 이거를 이제 옹호하는 분 일부에서는 야,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무주택자가 사는 거 아니냐.
0: 그러니까요.
1: 그게 정서적으로 호소력이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0: 아니, 그럼 1인 주택 보유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포인트는 전세 가율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0: 전세 가율.
1: 전세 가율은 뭐냐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에요.
0: 보통 뭐 한 50에서 80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1: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예. 같은 경우는 최근 한 50% 정도 했어요. 예. 50%대. 물론 이제 강남은 40%대고 마용생이 한 3할 5초 정도 되고 강북권 같은 데는 이제 한 60% 초반 가까이도 되는데 대충 서울 평균으로 한 50%대로 나오거든요.
0: 예.
1: 50에서 50% 뭐 초중반 정도 나오는데.
0: 쉽게 얘기하면 10억짜리 아파트는 5억에 전세 든다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예. 쉽게 이제 생각을 해서 직장이 마포에 있는 어느 직장인 A가 있을 때 이분이 5억밖에 없어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이제 세대로 살고 있었다.
0: 예.
1: 근데 아까 말한 이유로 전세값이 뛰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전세값이 만약에 7억을 뛰었다.
0: 예.
1: 그러면 출퇴근 거리가 1시간 가까이 되는 뭐 약간 서울 변두리 그쪽으로 7억짜리 한 1억 정도 얹어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사거나
0: 예.
1: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사거나 뭐 아파트든 아니든 간에 아니면 아예 야 이거 전세 너무 많이 뛰니까 내가 자가를 사야 되겠다 하려면 어디냐면 남양주나 광명쯤에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6.27 대책과 10.11호 대책이 나왔을 때는
0: 예.
1: 한강벨트 가격이 폭등을 했었어요. 상대적으로
0: 예.
1: 가격을 주도한 것이. 근데 지금 가격 주도가 상승률이 제일 높은 곳이 서울 변두리와 서울 변두리와 만나는 경기도 일대예요. 남양주 광명 같은. 그런데
0: 예.
1: 요거는 왜 올랐냐? 다주택자 규제를 과도하게 해서 그래서 유주택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에요.
0: 예.
1: 어디서 하냐? 1시간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거죠.
0: 아니 근데 다주택자가 마포나 예를 들면 강남에도 집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집을 안 내놓나요 거기?
1: 근데 아까 말한 전세 가율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전세를 사는 거는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억짜리를 내가 갑자기 그 내가 5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0: 예.
1: 갑자기 10억짜리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아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건 근데 누군가가 내놓고 누군가가 사는 건 있을 거, 사는 사람은 있을 거.
1: 그렇죠.
0: 돈이
1: 근데 대신
0: 많은 사람은
1: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뒤로 밀리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자가는 올라갈 수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0: 예.
1: 그런데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불 능력이 없는 분들, 소득이 딸리는 분들은 이제 점점 변두리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자가 소유는 자가 소유죠.
0: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이 와중에 지금 정부가 이제 보유세 강화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7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있다라는 말씀하셨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유세 자체와 거래세, 우리나라는 지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다주택자들은 엄청 과중한 세금을 매기고 있거든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정도의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그래서 보유세를 좀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자라는
0: 예.
1: 거는 좀 학계의 다수설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그래서 그거는 뭐 충분히 나라마다 보유세를 좀 더 높은 경우도 있고 거래세가 높은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0: 예.
1: 그거 자체는 할 수 있는데 보유세를 보통 이 시가 대비 뭐 지금 0.3%든 0.5%든 1%든 그걸 좀 올린다 해서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0: 가격을 잡는 방법으로 세금은 효과가 없다.
1: 그러니까 세금 자체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에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좀 뭐 좀 다주택자인 분이나 아니면 이제 고가인 경우는 좀 더 부과할 수 있는데
0: 예.
1: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좋은 취지로 하려고 노력했던 거긴 하겠지만 그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서 그 5년 중 4년 동안에 15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세금을 통해서 가격을 잡으려 보니까 나중에는 서울 지역 아파트 네 채당 한 채가 종부세 대상자가 돼요.
0: 예.
1: 일종의 한강벨트 인근은 전부 다 거의 전부 종부세 대상자가 돼버린 거죠.
0: 조세 저항이 그때 좀 심했죠, 그러니까.
1: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종부세라는 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부동산 부유세 성격으로 만든 성격이 강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런데 서울 지역 아파트 네 채당 한 채를 우리가 부유세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잖아요.
0: 예.
1: 그런 식으로 뭐 조금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거를 가격을 잡으려는 방법으로 쓰는 거는
0: 예.
1: 아무래도 이제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0: 근데 뭐 조세정의 차원에서 좀 올려야 된다라는
1: 그런 건 충분히 토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자체를 반대할 일은 아닌 거죠.
0: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로 가격을 오르는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에서 이걸로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
1: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은 네. 학습 효과가 있는데 과거에 올리기 시작해서 실은 한 5번, 10번 가까이 계속 올릴 거라는 어떤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0: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그럼 어떤 거를 지금 바꾸거나 전환을 해야 되는지
1: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서 처음 얘기했던 거랑 이유인데요. 매매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이경이 풀린 거에 시간차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0: 예.
1: 그거는 어떤 방법에서도 못 막아요.
0: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못 막는다.
1: 이경을 풀어놓고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거는 우리 냉면 가격, 짜파게티 가격, 그 브라보콘 가격 잡기 어려운 것처럼 이경을 풀고 가격을 잡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0: 게다가 최근 우리나라 주식도 활황이라서 그것도 그렇죠. 영향을 많이 주고
1: 그래서
0: 있어요.
1: 그래서 그거는 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예.
1: 이게 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0: 김용범 정치실장이 고물가는 뭐 피할 수 없다라고 했다가
1: 여차저차한 이후로 차분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대신 지금 전월세가 오르는 원인은 다른 원인 때문에 오르는 건데 그거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0: 예.
1: 그럼 단순한 거예요. 매매가격 오르는 건 그냥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자. 다주택자 규제는 하나씩 걷어들이는 거죠.
0: 아.
1: 그게 다주택자 규제의 큰 틀이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710 대책이라는 건데
0: 예.
1: 핵심 내용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중과를 다 때린 거예요. 엄청 과하게. 그래서 점점 이제 다주택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점점 똘똘한 채 한강 배출이 집중하게 된 거죠. 그것도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전월세도 그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풍선 효과로 뛰고 있는 거기 때문에
0: 예.
1: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된 710 대책과 10.11호 대책 두 가지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종합적으로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였습니다. 또 정부에서 어떻게 볼지 궁금하네요.
1: 일단 뭐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는 분은 연락을 드리면 제가 데이터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0: 예, 지금까지 최병천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6월 29일 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구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6: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7: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8: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7: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내내 성격도 순하고 서글서글하면서 세상 너그러운 성격이었다가 지난 주말부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까칠함이 툭툭 튀어나오고 욱하거나 버럭하셨나요? 다른 문제 아닙니다. 더운 날씨 탓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멍해지고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막 이러면서 기억이 깜빡깜빡 하신다면 그것도 더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현상입니다. 날씨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나만의 방법으로 이 더위를 통과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여름이 될 겁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이한철 그리고 안예은이 함께 부른 여름 좋아 들려드렸습니다. 자, 6월에 벌써 마지막 주네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예, 잘 시작하셨죠? 주말부터 조금 더워졌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름 날씨 느낌이 좀 나죠? 오늘은 또 폭염주의보던데, 아 진짜 6월 내내 날씨 너무 좋았죠, 여러분. 날씨도 좋고 바람도 솔솔 불어서 그랬는지 그랬나봐. 짜증도 잘 안 나고 성격이 내가 좋아진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더워지면 괜히 바럭바럭하게 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날씨에 영향받는 성격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나 성격 안 좋은가? 나만 이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더우면 사람이라면 더우면 다 똑같아져요. 네, 그러니까 내 탓 아니고 날씨 탓으로 돌리기도 하면서 다가올 폭염을 스트레스 해소하며 보낼 각자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이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주말에 보니까 와,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했다면서요? 어우.

0: 부럽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다의 풍덩 한번 온몸을 던져보고 싶네요. 광고 듣고 갈게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들려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킨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생 특혜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또 여행 선물 마련하고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선물 은하철도 우주철도 999 우주철도 999가 마련돼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 여행을 위해 철도운임 50% 할인에 고흥 사랑 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소중한 선물 좋은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3014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빵 어플 리뉴얼 중이라고 하네요. 당분간 문자로 합니다. 아하, 네. 그동안 이 빵 어플 참여가 쉽지 않다는 그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많았어서 아마 개선 작업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금성님께서 중대님 새로운 한 주 시작합니다. 상추 겉절이와 김으로 저녁 먹고 바나나 슛 과자 먹어요. 아이고. 아니 금성님 저녁은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으로 잘 드셨는데 디저트로 이 단 과자 드시는 거예요? 아 요것만 아니면 최고인데 아 조금만 드세요. 과자 아시겠죠? 과자 많이 먹으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늘어가는 뱃살, 몸무게 네 과자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4922님께서 월요일을 즐겨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다 무너지고 퇴근하면서 닭발 주문 오늘은 저녁 안 챙겨도 되는 날이라 혼자 매운 닭발 먹으며 스트레스 날리고 있어요. 거기다 쫑디 목소리까지 여기가 천국입니다용. 아... 참 그 여성분들 닭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닭발이 무슨 맛일까? 저는 닭발을 안 먹어봤어요. 일단 그 생김새가 생김새가 약간 저는 그래서 닭발을 아직 안 먹어봤는데 진짜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언젠간 저도 한번 시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만 아는 닭발 맛집 있으시면 추천해주세요. 김수정님께서 쫑디 오셨습니까? 저 6169 애청자예요. 오빠 저 키캡 키링 샀어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스트레스 해소된다는 키캡 키링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거 맞아요 맞아요. 요즘 초등학교 조카들이 그냥 이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물로 몇 개 사줬는데 이 조카 사주면서 저도 몇 번 눌러봤거든요. 뭔가 있긴 하더라. 뭔가 이 심신의 안정에 도움이 된달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누르고 그 소리 듣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쁜 거 사셨네요. 박효진님께서 요즘 이웃사촌 샘과 카풀에서 샘차로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어린 잎 새싹채소 듬뿍 넣은 연호회 덮밥 허겁지겁 먹었어요. 오늘 모니터 뚫어지게 쳐다보며 미친 듯이 일하느라 눈이 너무 피곤하네요. 안마의자 좀 하면서 귀로만 들을게요. 아유, 네, 거기가 바로 천국이네요, 효진님. 아유, 누리세요. 오늘 애쓰셨습니다. 신지원님께서 중디 저 요즘 조금 해요. 운전 조금 해요. 아들냄 다리 부러져서 물리치료를 가야 해서 오돌오돌 떨면서 다니고 있답니다. 근데 제 뒤에 보면 거의 차가 없어져요. 지원님 초보 운전이라고 차 뒤에 크게 써붙여져 있는 거 맞죠? 네. 그래도 어쨌든 뒷차들이 알아서 잘 피해 다닐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운전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미님께서 오늘 저의 생일인데 저는 저의 생일을 모르는 지인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오늘은 동네 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 진짜? 야, 너무 좋은데요? 어미님? 이야, 진짜 이거 좋은 것 같아. 굳이 내 생일이라고 알릴 필요도 없고 그러면 좀 부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오늘 좋은 날이라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거잖아. 이야, 좋네요. 너무 멋지다. 동네 동생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원미 언니.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오늘도 잊지 않고 음저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세븐 데이즈의 내가 그댈 준비했고요. 이어서 페이지의 Love is Blue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가수가 가수에게 선물한 노래 두 곡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곡 모두 원래는 작곡한 가수가 직접 부르려고 했던 노래였다는 사실인데요. 결국 마음을 바꿔서 후배 가수에게 건넸고 그 선택은 최고의 결과가 됐습니다. 먼저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입니다. 2002년에 발표된 이 곡은 윤종신이 작사 작곡했는데요. 윤종신 씨는 이 노래를 완성하고도 과연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통할까? 뭐 이런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가수들에게 들려줘도 모두 거절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아 그냥 내가 불러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요. 마침 성시경 씨가 새 앨범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이드 녹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성시경 씨가 흔쾌히 부르겠다고 했고 윤종신 씨는 곧바로 이 곡을 넘겨주게 됐죠. 당시 윤종신 씨는 속으로 아 성시경 정말 감이 없나 본데? 이런 노래를 고르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넌 감동이었어. 이 노래는 성시경을 대표하는 발라드 가운데 한 곡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승기의 데뷔 히트곡 내 여자라니까 입니다. 2004년 20살도 되지 않았던 이승기를 단숨에 스타로 만들어준 노래죠. 이 곡은 싸이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처음에는 싸이 자신이 직접 부를 생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승기 씨가 노래하는 모습을 본 뒤 이 노래의 주인은 바로 저 친구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기꺼이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노래의 영감을 얻게 된 배경이에요. 싸이의 친누나가 실제로 연하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고 우연찮게 두 사람이 주고받는 문자와 데이트 모습까지 보게 되면서 가사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은 누나였다고 해요. 그런데 서른도의 누이를 연상시킨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의 제목으로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작곡가가 직접 부를 수도 있었지만 결국 가장 잘 어울리는 주인을 만나 더 큰 사랑을 받게 된 노래 두 곡 함께 감상해 볼까요?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가수가 가수에게 선물한 노래 두 곡 만나봤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도 가수가 가수에게 선물한 노래로 히트를 했던 가수잖아요. 유희열 씨는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가수거든요. 노래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 본인이 하고 싶었지만 저한테 줄 수밖에 없었던 그 노래들이 유열 씨 최고의 히트곡이 됐죠? 아니 오늘 이 성시경 씨하고 이승기 씨 노래 듣는데 괜히 그런 생각이 나네요. 차경옥 님께서 중디 닭발 꼭 드셔보세요. 너무나 맛있어요. 하지만 한 번 맛보면 계속 먹게 돼서 계속 배달시켜 드실걸요? 차경옥 님뿐만이 아니라 진짜 거의 빵톡의 모든 그 분들이 닭발을 완전 강추하고 계시네요. 아 그러니까 닭발이 맛있나봐요. 맛있나봐 그게. 생긴 건 흉측하게 생겼는데 아 무슨 맛일까? 그냥 그 간장 저 뭐야 고추장 양념 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제가 맛 보고 얘기할게요. 진짜 그 요즘에 그 닭발 살만 이렇게 발라낸 뼈 없는 닭발 뭐 이런 거 있다면서요? 그걸로 한번 맛 보고 말씀드릴게요. 2846님께서 음악 중간 중디의 목소리 완전 기쁜 한 주 시작하세요 중디 제작진 여러분 모두 모두요 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노래 중간에 그 곡명 잘못 얘기해가지고 수정할 때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2846님 제가 다음부터는 곡명 실수 안 하고 잘 할게요. 이렇게 돌려가기 같은 사연인데 자격지심인가 내가?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박진경님께서 오빠는 내 남자니까 요래 개사에서 불러줬던 기억이 급 어허 야 진경님 지금 남편분한테 그렇게 개사에서 노래 불러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와 은근 로맨티스트인데? 배주원님께서 쭝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더운 하루인데 음자풍 들으며 힐링해볼게요. 네 주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0077님께서 애 안과 병원 갔다가 이른 퇴근 후 팔순엄마께서 힘들게 해주신 깻잎조림 마늘종에 시원하게 밥 말아 먹으며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은 행복을 자꾸 누려야 하는데

이건 뭐 작은 행복 정도가 아닌데요. 팔순 어머니께서 이런 맛있는 밑반찬 해준다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그것보다 팔순인 어머니가 이렇게 나한테 밑반찬까지 해줄 수 있을 만큼 건강하신 게, 그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죠? 어머니 계속 오래오래 그렇게 건강하고, 딸과 작은 딸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5899님께서 안녕하세요. 마트 반찬 코너를 지나가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두부무침과 양념에 버무려진 두부무침을 보는데 같은 두부인데도 참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문득 사람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전해진 마음은 따뜻하게 붙여지고 전하지 못한 마음은 어딘가에 묻혀 긴 여운으로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네요. 이 시간 같은 추억을 떠올리고 싶은 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김영중의 그랬나 봐. 신청합니다. 네. 5899님. 이렇게 긴 사연 보내주셨는데, 당초에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쏙 들어오진 않네요. 두부무침인데, 네. 두부무침이 전해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 전해지면 그 마음은 여운으로 남고, 뭐 대충 뭐 이런 느낌 같은데, 네, 어쨌든 마음은 이렇게 숨기지 말고 자주자주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해주지 않는 마음을 받아주지 못한다고 서운해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먼저 많이 전해주는 그런 거 우리는 했으면 좋겠네요.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5899님 사연에 어느 정도 좀 호응이 되는 거죠? 자, 잘 모르겠고 신청해 주신 노래 김영중의 그랬나봐 함께 듣죠.

음자푼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290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중디, 제가 요즘 일하며 번아웃이 왔는지 많이 피곤했거든요. 그러다가 스스로에게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캘린더 어플을 보다가 저도 모르는 7월 초 여행 계획이 적혀 있어서 이게 뭐지? 한참 고민했거든요.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제가 지난 1월에 얼리버드로 오사카 왕복 항공 티켓을 사놓은 겁니다. 여행사 어플과 달력 어플이 연동돼서 티켓 구매와 동시에 달력에 입력이 됐던 거예요. 왕복 14만원 결제했던 그 순간이 어떻게 전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죠? 지금 떠올려 보니까 졸릴 때 비몽사몽 상태로 결제 버튼을 눌렀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몸도 피곤해서 여름휴가 안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스스로에게 여행을 선물한 나 자신을 대견스러워하며 칭찬해 주려고요. 이무진의 별자리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보내주신 2902님의 신청곡 이무진의 별자리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잘하셨네요. 얼리버드로 왕복 항공권을 미리 사두신 거. 요즘에 그 같은 티켓 살려면은 유류할증료 때문에 엄청 비쌀거려. 이렇게라도 해야지. 억지로라도 바쁜 일상 속에 시간 쪼개서 여행이라도 다녀올 수 있죠. 우리 2902님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들 가끔 이렇게 주면서 생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여행,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내 마음의 풍경의 사연 소개되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1부 끝곡으로요 원슈타인의 밤이 되니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는 음악과 함께 시간여행 떠나는 차트업과 뮤직고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과연 어떤 노래들 함께 싱어롱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최근 인기 K-POP에 맞춰서 춤을 추는 5060 세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 트렌드를 이끄는 춤은 바로 셔플 댄스입니다. 문화센터, 주민센터에도 시니어 셔플 댄스 수업이 생겨나고요. 중장년층 셔플 댄스 동호회가 곳곳에 늘어나는 중인데요. 이 셔플 댄스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왜 예전에 유행했던 꼭지점 댄스와 비슷합니다. 음악에 맞춰 바닥을 쓸 듯 그 양발을 앞뒤로 움직이면 되고 쉽고 반복적인 스텝을 밟다 보면 하체 근력 강화에 또 심폐 지구력도 향상되는 유산소 운동인 셈이죠. 현재 5060 셔플 댄스 동호회를 이끄는 함소희님은 은퇴한 시니어들의 즐거운 여가 생활을 위해 고민하던 중 이 셔플 댄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셔플 댄스 모임에 대한 공지를 올리자 자영업자부터 은퇴를 앞둔 직장인, 주부까지

살아온 길이 제각각인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고요. 매주 열심히 함께 춤을 추고 있는데요. 올해 60살이신 정윤희님은 스스로 몸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발만 움직이면 된다는 이 셔플댄스를 알게 돼서 모임을 찾게 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음악을 더욱 사랑하게 됐고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졌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59 되신 김금덕님은 처음엔 한 발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았는데 셔플댄스 동호회에서 꾸준히 춤을 췄더니 몸이 가벼워져서 가족들도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셔플댄스를 시작한 많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또 단순한 취미 이상의 큰 선물을 받게 됐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자신감을 되찾고 어느새 일상의 즐거움을 마주하게 해준다는 셔플댄스. 당장 시작하기 어렵더라도요. 어디서든 리듬 타고 신나게 스텝을 밟으며 앞으로 나간다면 신나는 순간은 금세 찾아올 것 같습니다.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이럽션의 원웨이 티켓이었습니다. 요즘 이 셔플 댄스가 5060 세대들에게 인기 취미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줌바나 에어로빅보다도 동작이 더 쉽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하체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 고관절을 풀어주고요. 유산소 운동이 또 되니까 체력 향상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아, 참. 그리고 하체를 많이 쓰면 왜 진짜 하체 근육이 좀 더 튼튼해질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 하체 근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운동이고 취미인 것 같은데. 왜 그리고 또 이 춤 같이 추고 배우다 보면 이 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 음악들, K-POP 음악들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예, 홍대 연습실에서 셔플 댄스 춘 다음에 끝나고 다 같이 홍대 거리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홍대 쪽에 그런 모임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런 그 중장년층 모임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그렇게 많대요. 아유 참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다들 젊게 사시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춤을 잘 못 추는 사람이라서 춤을 잘 추고 싶긴 한데 못 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쉬운 춤 뭐가 없을까 막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왠지 이 셔플 댄스는 내가 좀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셔플 댄스 스텝만 잘 해주면 꽤 춤 잘 추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저도 한번 집에서라도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셔플 댄스 동호회 주변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김수정님께서 정대 셔플 댄스 추고 싶구나. Everybody shuffling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이거 맞나요? Everybody dance now 뭐 이거를 지금 셔플링으로 바꾼 거죠? 7429님께서 저도 닭발 싫어해요.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더울 땐 물회가 최고입니다. 포항으로 오세요. 물회 생각만 해도 침난다. 세상에서 제가 그 회 종류 음식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여름에는 그냥 그 회 먹는 것보다는 물회가 진짜 아우 올여름에 물회 저도 많이 먹어야겠어요. 0661님께서 안녕하세요 쫑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저녁밥 텃밭에 직접 키운 상추, 깻잎, 계란 프라이 넣은 비빔밥과 오이 냉국 먹었어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아, 다들 정말 맛있는 거 드시는구나. 이 메뉴도 아주 그냥 침이 절로 고이는 메뉴네요. 오이 냉국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네, 오이 냉국은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오이 냉국이 정말 아 그런 맛. 아무데서도 먹어본 적, 맛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올여름에 오이냉국 좀 부탁드려서 싸와야겠네요. 자, 월요일 2부 차트업과 뮤직고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은 또 어떤 노래들 함께 즐기면서 싱어롱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음악에 몸과 마음을 실으면 자연스럽게 그때 그 시절로 이동하는 시간 여행이 펼쳐집니다. 차트 업고 뮤직 고! 매주 월요일 2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가요, 팝 차트를 소개하는 시간 차트 업고 뮤직 고! 자, 오늘은 지난주 그 테스 형에 대한 뜨거운 반응 때문에 펼쳐지는 차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트로트는 어떤 노래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TJ 노래방이 집계한 트로트 인기 차트 탑 10. 자, 이 순위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실제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곡을 기준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TJ 노래방 인기 차트는 종합 차트는 물론 가요, 팝, 발라드, 댄스, 락, 힙합 등 장르별 순위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애창하는 트로트 베스트 10을 만나보도록 하죠. 자, 준비되셨죠? 10위부터 만나봅니다. 10위는요, 영탁의 막걸리 한 잔. 이 멜로디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구수한 트로트 감성과 진한 가족애가 어우러진 노래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요. 영탁 씨의 진심 어린 가창으로 더욱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 노래 10위를 차지한 영탁의 막걸리 한 잔. 이 노래로 가볍게 몸을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멜로디를 잘못 불렀는데 네 김주원님께서 깜짝이야 처음 들은 노랜데 익숙한 멜로디라 초면 같지 않아요. 초면 같지 않아요. 네 양수정님께서 오늘따라 쫑디 목소리 들떠있던 게 트로트 차트 때문이었나요? 김수정님께서 전 박상철 아저씨의 무조건이랑 남진 아저씨 둥지 자주 불러요. 네, 아무래도 이 트로트란 장르는 우리 모든 온 국민의 아주 그 뭐랄까 즐거운 버튼 뭐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참 트로트 잘 부르고 싶은데 트로트란 장르는 아무나 쉽게 잘 부를 수 있는 장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트로트 가수들 진짜 존경합니다. 자, 음악과 함께 떠나는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 고. 오늘은 트로트 애창곡 베스트 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9위는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한모르 파티 짜짜짜짜짜짜짜짜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담은 국민 트로트죠. 쿨, 터보, 영턱스 클럽의 히트곡을 작곡한 히트곡 제조기 윤일상 씨가 작곡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발표 당시엔 별 호응을 얻지 못하고 묻히는가 싶었지만 2017년부터 입소문을 타고 역주행에 성공했고요. 지금은 세대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노래방 애창곡이 됐습니다. 자, 이제 8위입니다. 8위는요. 진성의 보릿고개. 당차고 솔직한 사랑 고백을 담은 경쾌한 트로트죠. 시원한 가창력과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중독성 강한 후렴 덕분에 노래방과 각종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인기 곡입니다. 자, 7위입니다. 7위는요.

0: 내게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대는 그게 매력이에요.
1: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 6년간 무명 가수로 활동한 서주경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1996년 히트곡이죠. 원래 제목은 술 한잔 사주실래요 였는데 심의가 반려될 것을 우려해 제목을 바꾼 것이라고 하네요. 당차고 솔직한 사랑 고백을 담은 경쾌한 트로트입니다. 시원한 가창력과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중독성 강한 후렴 덕분에 노래방과 각종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인기 곡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 9위를 차지한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7위를 차지한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 이렇게 두 곡 함께 즐겨볼까요?

배주원님께서 아모르 파티 들으니 몸이 저절로 들썩거리네요. 김지원님께서 맞죠 맞죠 신이 난다 신이 나. 양수정님께서 정디 밥송 차트 할 때랑 너무 다르게 꺾기 척척. 고마 손 한번 잡아주이소. 네, 자 월요일 저녁에 떠나는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 고. 오늘은 6월에 노래방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트로트 애창곡 베스트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6위는요 장윤정의 사랑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을 담은 트로트죠. 장윤정 씨 특유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어우러져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5위는요 문희옥의 평행선. 가까이 있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는 사랑을 평행선에 빗대어 표현한 노래죠. 문희옥 씨의 구성진 창법과 애절한 감성이 더해져 중장년층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4위는요.

기분이죠. 장윤정의 초혼. 떠나간 이를 향한 그리움을 담아낸 장윤정의 대표 발라드 트로트죠. 김소월 시인의 초혼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어졌고요. 애절한 멜로디와 깊은 감성으로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곡 함께 또 들어볼까요? 먼저 5위를 차지한 문희옥의 평행선, 그리고 4위를 차지한 장윤정의 초혼.

박진경님께서 와 올해 한평에서 나비 축제하는데 어느 누군가 평행성을 부르는데 흥이 많은 저는 막 춤춰댔는데 신랑은 그만 추라고 막 부끄럽다고 왜 그냐 그러고 있는데 기억이 근데 지금도 겁나 들썩들썩 중입니다. 진경님 즐기세요. 신나게. 사구이님께서 회식자리 분위기 띄우려 한 번씩 불러봤던 노래예요. 즐거운 멜로디에 긴장했던 내 마음. 0661님께서 장윤정의 사랑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100점 나오는 곡이에요. 아빠하고 같이 노래방 가면 100점 나온다고 아빠가 10,000원 주셨죠. 대단한데 이 0661님 트로트 100점 나오는 거 진짜 노래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듣고 싶다. 2846님께서 저녁 메뉴는 또 마침 국밥이고 오늘 한잔 해도 들려주실란가요? 멋진 저녁입니다. 자, 월요일 저녁에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곡 오늘은 트로트 애창곡 베스트 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3위는요.

자꾸 약속한 사람 진성의 안동역에서 2008년 발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12년 새롭게 편곡된 버전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국민 애창곡이 됐죠. 지금도 안동역에서는 열차가 도착하고 출발할 때 이 노래가 흘러나오고요. 역 앞에는 노래의 비도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진성은 안동역을 널리 알린 공로로 안동시 명예시민과 안동역 명예역장으로도 위촉이 됐네요. 자, 2위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배터리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사랑을 배터리에 비유한 재치있는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히트곡이죠. 홍진영씨의 밝고 상큼한 매력이 더해져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부르는 노래방 단골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이 두 곡 안 들어볼 수 없네요. 3위를 차지한 진성의 안동역에서 2위를 차지한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김시원님께서 그렇죠 배터리죠. 아까 쫑디 럭셔리하게 배터리라고 하시길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제가 인터넷에 가사를 검색해보니까 배터리라고 나오는데요. 사랑의 배터리라고? 배터리는 아무래도 심의에 걸리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 아닐까? 네, 김수정님께서 오늘 노래 산곡들이 좋다 춤추고 싶어요. 배주원님께서 흥겨운 트로트 곡들 들으니 노래방 가고 싶어지네요. 역시 이 노래방에서 스트레스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트로트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박진경님께서 1위가 누구려나. 자, 월요일 저녁에 음악 차트 여행 차트 업고 뮤직고, 오늘은 트로트 애창곡 탑10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위만 남겨두고 있네요. 자, 바로 1위 만나볼까요? 1위는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이문세 명곡을 임영웅 씨가 리메이크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작품이죠. 섬세한 감성과 깊은 음색으로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았고요. 특히 K본부의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OST로 사용되면서 폭넓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벌써 1년 넘게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트로트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1위 곡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함께 감상해 볼까요?

5348님께서도 임영웅 씨 노래 신청해 주셨었거든요. 네.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잘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양수정님께서 오늘따라 한 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가네요. 아쉽다, 아쉬워. 네, 이 시간 월요일 2부 차트 없고 뮤직고 이 코너는 특별히 시간이 더 빨리 가죠. 네, 저도 이 코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장르를 불문하고 실컷 그냥 따라 부르다가 보면 한 시간 훌쩍 가거든요. 노래방 가면 시간 빨리 가는 거하고 비슷한 이치 같아요, 그죠? 김수정님께서 임발라인가 임영웅 발라두. 아, 임영웅 씨는 정말 대단한 가수죠. 예, 더 이상 임영웅 씨를 트로트 가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장르를 불문하고 너무나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을 찰떡같이 소화하는, 예, 그래서 임영웅 씨가 그렇게 사랑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지원 님께서 진짜 순삭이에요. 자, 월요일 2부 차트 업고 뮤직고 함께 신나게 즐기셨나요?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요. 2846님께서 아쉬우셨는지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박군의 한잔해. 이 노래가 한잔해 한잔해 이거 맞나요? 맞죠, 그거. 자,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내일은 우리 노래 전시회의 특별한 코너지기가 찾아오십니다. 송골매 위대한 탄생의 전설의 베이시스트 이태윤님과 함께 할 텐데 내일도 저녁 7시 음자풍으로 찾아와 주세요. 자, 오늘 하루도 또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0: 1위 받을 수 있어.
1: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0: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문을 여는 월요일. 오늘 교회는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대축일을 지내고 있죠. 한 분은 흔들리기도 했지만 뭐 끝내 이름처럼 반석이 돼서 교회의 초석이 되어준 베드로, 또 한 분은 세상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입니다. 베드로는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힘을, 바울은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 오늘 우리 마음에도 베드로의 굳건함과 바울의 열정을 함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 이노주사가 부른 하느님 그리고 나 듣고 왔습니다. 예, 베드로와 바오로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두 분 모두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를 보지 않으셨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마음을 보셨고 회개의 눈물로 당신께 돌아오는 용기를 보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어떤가요? 지금 자신감이 넘쳐있나요? 네,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올려주는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그리고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올려주신 문자 또 어우 많이 왔네요. 보겠습니다. 2037님, 네, 어서 오세요. 저녁금 세실리아 소연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고 시간이 정말 더디게 흘러가는 듯 하는데 어느새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오솔길이 열리는 시간이네요. 얼른 들어왔어요. 아유, 말씀도 너무 이쁘게 하신다, 그죠? 예, 얼른 들어왔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네. 하대사님이 이제 오셨네요. 예, 집에 가셨다가 이제 당진 가셨겠죠. 예,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님, 네, 오솔길 함께 산책합니다. 저는 새벽 미사 참례하고 베드로 바오로 성인의 장엄 감복도 받고 당진에 내려왔어요. 하하하. 그렇군요. 열심히 하신 우리 정우록 하대사님이 새벽 미사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정말 베드로 바오로 성인 대축일인데요. 우리 교회의 기도, 두 기둥이잖아요. 그런 성인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고맙습니다. 당진 덥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무척 더우네요.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황베드로, 황상현님, 아이고, 오늘 축일이네요. 축하드리게, 많이 받으셨어요? 축하? 저도 축하드립니다.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어느 때보다도 베드로 성인의 모습이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자신의 주보 성인이니까 더 많이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아, 오늘은 또 여기저기서 축하해 주신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요? 예, 오늘 조금 더 거룩한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를 마음에 품고 예, 묵상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티나님, 네, 어서 오세요. 베드로 바오로 축일 맞이하신 형제님들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신자들 중에는 뭐 바오로, 베드로, 옛날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많았고요. 그 조금 지나서는 또 바오로도 많아졌고요. 저희는 뭐 바오로 딸 수녀원이니까 바오로 사도하고는 아주 친하죠. 그런데 원래는 30일이 바오로 사도의 축일이었는데 꽤 오래 전, 한 20여 년 전인가요? 뭐, 한, 그때부터 바오로 사도와 베드로 사도 축일을 하나로 합쳤어요. 아주 너무 가까이에 있는 축일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서 고유 축일이 저희는 30일이라, 내일, 바오로 사도 축일로 지냅니다. 고유 축일로. 바오로 가족들은 전부 30일로 지내는데요. 오늘 저희 은경축 맞으신 수녀님들 축하미사도 했어요. 11시에. 그리고 내일은 이제 또 부제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가 부릅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가 불렀습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또 어떠실까요? 수녀님, 사무엘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너무 더운 토요일 주일 오늘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일도 하고 미사 참례도 하면서 기쁘게 보내고 이렇게 잠시 인사드려요. 저의 신앙도 역시 실패가 있었고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길인지 찾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렇죠. 우리 오석길 가족의 매일 산책을 하면서 그 마음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그 고민했던 거 또 다른 곳에 가서 조금 머물러 봤던 거 이런 거 다 나눠주셔서 정말 잘 알고 있고 정말 고마운 우리 사무엘 형제님. 네, 그래요. 흔들리면 뿌리가 더 단단해진다고 하잖아요. 바로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바울의 사도도 그렇습니다. 은총 충만한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카엘 신동철 형제님, 네, 수녀님 반갑습니다. 베드로 성인은 주님을 닭이 울기까지 세 번 모른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셨잖아요. 피가 쏠려서 더욱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아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저도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지 생각해 봅니다. 수녀님, 어느덧 견증까지 받았지만요. 저의 신앙은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이제 영적 분별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굉장히 미카엘 형제님 겸손하시네요. 아직 멀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뭐 다 그러시죠. 나는 문제없어. 그럴 뿐 몇이나 되실까요? 예, 주님 앞에서는 모두 다 부족하고 약함을 바라보게 되죠. 네, 이렇게 솔직한 자기 심정을 또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대사님, 뭐에 또 오셨어요? 예, 지난 토요일에 저희 본당 출신 정현수 스테파노 부제님이 독일 뮌헨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축하해 주세요. 와, 그렇군요. 33일 기도를 수품자를 위해서 또 본당 창동성당, 창사동성당에서 시자들이 마음 모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신 포스터 비슷한 거 또 그림 찍어서 올려 보여주셨네요. 와, 33일 동안이나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뮌헨에서 거기서 이제 유학을 하시면서 계시다가 서품 받으시나 보네요. 오늘은 김태경 피디님하고 지금 함께 있는데요. 피디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신신우신 하시는 신부님도 이 새 서품 받으시는 신부님 잘 아시는 뭐 동기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독일 가셨대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셔서 뭐 좋겠다 독일까지. 그랬네요. 아우, 정말 축하 많이 거기서도 받으면 좋겠고요. 우리 창동성당에서도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이제 서품 받으시면 또 오셔서 인사하러 오시면서 뭐 어떤 만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좋은 만남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9715님, 네, 기쁜 소식 들어볼까요?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기도의 오솔길을 종종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성 바오로 수도의 황보협 안셀모 수사님이 내일 30일 오후 3시 부제품을 받습니다. 사제의 열망 속에서 충실히 준비하시고 바오로의 아들로서 살아가시려는 수사님의 앞날을 위해서 오솔길 가족님들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715님,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 성바오로 수도회 예, 황보협 안셀모 수사님 부제품이 내일이에요. 내일 30일 3시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에 사제얘기를 준비하시면서 쏟으신 노력과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셨을까요? 내일 부제품을 통해서 주님의 사제직 반열에 오르시는 중요한 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고 싶어요. 이 수사님이 저희 수녀원 바로 옆에 계시는 수도회 수사님이세요. 근데 저희 수녀원을 조금 빌려서 내일 부제품을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준비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구요비 주교님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석일 가족님들도 마음 모아서 정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황보협 안셀모 수사님을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6월 30일 부제품을 받는 황보협 안셀모 수사님을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제의 길로 불러주신 주님의 목소리에 기쁘게 응답하며 오늘까지 충실히 걸어오도록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제품을 통해 교회를 더욱 깊이 섬기게 될 안셀모 수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용기, 겸손과 사랑을 가득 내려주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씀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기쁠 때나 고통이 닥쳐도 첫 마음을 잊지 않고 항구히 충실한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수사님을 성장시켜 주신 성바오로스도의 공동체와 가족들께도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더해 주시고 앞으로 걸어갈 사제의 여정을 늘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주소서. 아멘. 예, 황보협 안셀모 수사님 부제품 축하하는 마음으로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추준호와 모란의 노래로 듣습니다. 예, 샛별에게

네.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은총 내려 주시죠. 음성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에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머, 제가 보겠습니다. 또 티나님께서 모든 수사님들, 수녀님들 사제를 위해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함께합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티나님의 그 열심한 기도 덕분에 정말 수사님들도 그렇고 오늘 또 은경축 맞이했거든요. 11시 미사일 저희 수녀원에서 우리 수녀님들 8분인데 두 분은 외국에 계셔서 함께하지는 못했고요. 아마 그 계신 곳에서 지내시겠죠?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참 마음이 뿌듯했어요. 저희 광구장 수녀님이신 김화순 트리포니아 수녀님도 오늘 은경축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축하를 많이 받으셨죠. 예, 아무튼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사무엘 형제님, 네, 부제품 받으시는 안셀모 수사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소명의 길을 따르심으로 착한 목자로서 기쁘게 부르심에 응답하며 걸어가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아, 정말 소명의 길을 따른다는 말이 왜 그런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뭐 한 대 가슴을 탁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 내가 잘 따르고 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아유, 죄송합니다. 바오로 사도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예. 7855님, 네, 황보협 안셀모 수사님의 부제품 받으심을 축하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여기 계룡도 너무 덥답니다. 수녀님과 오설길 가족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와, 충청도 계룡은 대전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근데 거기도 무덥군요. 오늘 그래서 뭐 경보 뭐 뜨는 거 있잖아요. 일기예보 너무 더워서 어르신들 나오지 말라고 그런.

것이 떴더라고요. 핸드폰에 두 번이나 떠서 나는 나도 나가야 하는데 근데 괜찮았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군요. 예, 2037님 황보엽 안셀모 수사님이 이제 부제품을 받으면서 주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하길 빌면서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정말 부재 서품, 네, 축하드려요 하셨어요. 이게 말이 참 부제품, 뭐 사제품이지. 10년도 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긴긴 세월, 정말 다져오면서, 갈등도 있으면서도, 그래도 주님 붙잡고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이 기적 같은 삶이죠. 사실 참 형제들에게는 더 힘들 거예요. 여성들보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본인이 그거를 잘 이겨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그만큼 손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고 이끌어 오셨겠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류회욱 신부님의 다마스쿠스 길에서 바친 바오로 사도의 기도. 주님, 당신의 빛은 큰 은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은 율법만을 신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이며 헛된 것인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당신은 제 안에 가득 찬 아집과 오만을 비우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빛으로 오신 그 순간 저는 세상에 다시 태어나 온전히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 하느님의 참 지혜로 저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목에서 당신이 제게 드러내신 빛은 어떠한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계시로 하느님 나라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도 한순간 환시 속에서 본 하느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는 한낱 아지랑이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스승이신 주님, 당신을 선교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닌 하느님의 일입니다. 저는 오로지 당신의 이끄심에 따라 앞으로의 긴 여정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엄하지만 인자한 아버지같이 저를 이끌어주십니다. 다시는 자만심으로 일을 망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머물며 당신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뭐 아무 문자든지 막 보내셔도 됩니다. 예, 뭐 난 글 못 쓰는데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분이 오셨네요. 7429님.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저리저리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재석 신부님이 부르신 사제의 기도. 저도 듣는 순간에 같은 뭐 수도자, 뭐 성직자 길을 가지만 왜 그런지 뭉클했네요. 정말. 아, 왜, 혹시 사제가 불러서 더 그랬나요? 아, 또 같은 비슷한 분 오셨네. 꿈동이님, 네, 이주원님께서 노래를 듣다 보니 울컥하네요. 수녀님과 수사님, 신부님들이 걸어가시는 길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점점점. 네, 그럴 때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되죠. 뭐, 그 힘으로 또 신부님들, 또 수사님들, 또 수녀님들도 열심히 살아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487님, 오늘 신부님들을 위한 기도가 많아서 저도 류성현 베드로 신부님의 영명축의를 위해 화살기도 보내요. 한국의 생명운동을 위해 생명윤리를 위해 굳건하게 서 계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명축의를 축하 메시지 기도 보탭니다. 축복 가득한 영명축의 되세요 하셨네요. 와, 정말 이렇게도 한국 생명운동 하시는 분이시군요.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 축하받을 만하기도 하고요. 구세계 뒤에서 네, 기도로 열심히 그 일을 하시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부님, 네, 유성현 베드로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네, 예, 해장 디오니시아님이 오셨습니다. 네, 성박 베드로 내성전에 있는 베드로 상이에요.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천국의 열쇠를 꽉 쥐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좋아서 찍어왔어요. 그리고 입을 꽉 다물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바오로 사도의 모습이 가슴에 확 꽂혀서 역시 예, 찍었는데 아이고 이 바오로 사도 칼 옆에 차고 예, 모든 신자들 어떻게 해보리라 하고 말 타고 가다가 예수님의 빛을 바꾸는 말에서 떨어져 버려서 또 눈이 멀었잖아요. 3일 동안.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눈이 이제 또 다시 뜨게 된 다음부터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겉으로만 다르게가 아니라 마음 내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예, 참 하느님이 하신 일은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이 사진, 예, 동상이죠. 동상의 사진 보니까 참 새롭습니다. 예, 베드로 사도 열쇠 구름이 딱 쥐고 계시는데 예, 정말 표현도 참 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동상을 잘 만들까요? 저분들 그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미켈란젤로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이 만든 거라 아, 가면 진짜 이 팔뚝에 힘줄이 뿔뚝뿔뚝 그냥 진짜 나와 있는 그대로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동상에. 자, 대단한 솜씨들입니다. 예. 예. 좋은 사진도 많이 봤고요.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아,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축일 축하라고 꼭 이거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대교구장님이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오늘 축일 축하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하늘나라에서 열린 동창회. 어느 날 이런 상상을 했답니다. 하늘나라에서 베드로와 바울로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베드로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형제, 나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지. 그러자 바울로도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정도면 양반이네. 나는 아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으러 다녔잖아. 잠시 둘이 마주보더니 함께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런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으니 정말 예수님은 사람 고르는 눈이 이상하셔. 그때 어디선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잘못 고른 것이 아니라 은총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란다. 네, 물론 상상 속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유머 안에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흠 없는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변화될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도 용기를 좀 내볼 만하죠? 나는 부족해서 안 돼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느님께 맡기면 무엇이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네. 여러분들도 용기 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가 남긴 가장 큰 희망은 과거 때문에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디까지 변화시켰는지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각자에게도 희망의 큰 축일입니다. 예, 오늘 끝곡으로 포어가 부르는 성전이 되리라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성바오로 딸소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우리 교회는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축일을 지냅니다. 이들의 축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내왔는데 축일을 이렇게 함께 지낸 이유는 이 두 사도가 우리 교회의 초석을 닦은 이들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는 교회를 떠받치는 이들이면서도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바오로는 열심한 바리사이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극히 평범했고 하느님을 향한 신앙은 있었지만 아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리사이였고 하느님과 율법의 가르침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제자였고 스승님의 승천 이후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었지만 바오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시 속에서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다른 두 사도였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했고 이 교회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맡겨진 사명을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시고는 이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모범 답안을 내놓습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건네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 그분을 신앙하는 나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본받을 점 많은 훌륭한 인물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분의 삶에 호감은 가겠지만 그 삶이 나에게 그리 의미 있게 다가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 내가 배울 만한 점은 배우고 현세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위로 정도를 그분께 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느님 나라를 향한 길을 걷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내 삶의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여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 작은 행동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께 현세의 삶은 물론이고 내세의 삶에 대한 나의 희망과 청원까지 모두 맡겨드리게 될 것이고 내가 임하는 인생 여정 역시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닌 하늘나라까지 나아가는 여정임을 더 깊이 의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각자에게 건네시는 예수님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는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러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의 끝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향한 두 사도의 사랑과 열정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1: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규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성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시작해도 될까 싶기도 하고 괜히 늦은 건 아닐까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시간이라는 건 내가 시작하든 하지 않든 어김없이 흘러가고 말더라고요. 만화가 허영만 씨는 관상을 주제로 한 만화를 준비하면서 공부만 3년은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포기할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3년은 흘러갑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시작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시작하지 않아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결과를 얻느냐보다 지금 씨앗 하나를 심어두느냐 아닐까요? 언젠가 싹을 틔울 그 날을 위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김동률의 출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를 하면서 10년 전 휴학을 준비하면서 짰던 가야 할 길의 계획을 세우던 때가 문득 떠오르네요. 학창시절 외우는 과목을 싫어해서 사회 쪽 과목들을 안 좋아했었고 그래서 지리 관련된 수업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여행을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맵을 켜놓고 머릿속으로 루트를 그리고 또 그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아니면 마음속으로 시작은 했지만 행동까지 움직이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때로는 그냥 일어서서 한 걸음 나아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관한 사전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하지만 시작이 반이기도 합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그 준비 기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그 꿈에 한 걸음 오늘 하루 좀 더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6월 29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디셈버의 발걸음.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2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하느님을 만나고 많은 것을 용서받았는데요. 또다시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친한 자매가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자꾸만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분명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한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뭘 하더라도 그 단점부터 보이고 쉽게 떨쳐지질 않더라고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자매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마음 깊이 남아있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상처가 깊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어떻게든 트집 잡을 것을 찾았나 싶기도 하고요. 하느님께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저 역시도 그 자매를 용서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매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자꾸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매의 단점이 보여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흔히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해라 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하죠. 하지만 하느님께 용서받았다는 게 그렇게 기계적인 의무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게 나의 가장 부끄럽고 예쁘지 않은 구석까지 하느님이라는 거대한 그 사랑의 품에 그대로 수용되는 안전함을 느껴보는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영혼이 그 안전한 품에 쉬어봤기 때문에 비로소 그래서 상처 준 상대를 향해 정면으로 마주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연자님께서 지금 그 자매의 단점이 자꾸 드러나는 거는 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자매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생각보다 깊은 상처로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도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는 내가 그런 건 알겠는데 그 감정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상처 입은 그 마음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써 그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하시는가를 또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상처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당신의 상처로 우리를 고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가는, 그래서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에게 있는 그 무시당해서 아팠던 내 마음을 하느님께 그대로 꺼내놓고 위로받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감정을 마주할 때 하늘을 잠시 바라보거나 눈을 잠시 감고 마음속으로 성호경 긋기입니다. 억지로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나를 위해 대신 상처 입고 나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닫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는데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정말 용서가 되려면 충분히 상처도 좀 치유되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충분히 그 위로를 받을 때 정말로 용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하느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굉장히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종의 시련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련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 다시 한번 또 이 밤에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잘 주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 1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임정희의
시계 태엽,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5723님, 제가요 잠이 많아서 잘 깨어나지 못하는 편인데 그래서 알람을 3번 맞춰놨어요. 1차 일어나야지 알람, 2차 진짜 일어나야지 알람, 3차는 오늘도 지각 축하합니다 알람입니다. 아침에 바로바로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 진짜로 신기해요. 저도 알람이 지금도 몇 개씩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있으면 좋겠는데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밤에 잠이라도 좀 일찍 일찍 잘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잘안 되고, 이게 그냥 그런 삶으로 본다면 저는 낙제점을 받고 있는 삶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그게 우리 모두의 일상이기도 하죠. 어떻게든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또 해나가고, 또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푹 쉬어줘야 하고,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삶의 사이클이라는 게참 쉽지는 않은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오늘 이렇게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걸어온 시간들이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또그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기쁨들을 마주했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912님, 밤이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는데요. 뭐라도 먹을 거 없는지 거실에 나가는데 깜깜한 부엌에서 라면물을 올리던 아빠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사실 며칠 전에 싸워서 서먹했는데요. 그 순간에 말없이 젓가락 두 개를 놓으며 화해했답니다. 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문득 마주쳤을 때,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감정들과 그것을 넘어선 욕구들을 마주하는 시간에서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문득 느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감정들이 갑자기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티격태격 살아가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되고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또 그렇게 눈이 마주치면서 또 기쁘게 화해했다니 또 너무 좋은 사연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좋게 좋게 잘 끝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2323님, 오늘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분명 출근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 퇴근 시간이더라고요. 오늘은 업무보다 회의실 입장과 회의실 퇴장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퇴근길에 나서니 이것도 나름 잘 살아낸 하루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직장인의 생존 신고와 함께 허회경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신청합니다. 우리가 쳇바퀴처럼 또 회사에 들어갔다가 회사에서 나오고 회의를 하고, 회의가 끝나면 또 다른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루가 나도 모르게 또 해가 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구나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시 한번 또이 밤에 주님과 함께 또 잠을 잘잘수 있도록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허회경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에 새길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의 양식. 내 마음에 지표가 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든든한 양식이 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록 갈레아 신부님의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영혼의 양식 이번 주에 전해드릴 말씀은 오늘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 복음 중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곡은 2025년 제1회 가톨릭 뮤직 어워드 영어 부문 최우수 찬양곡 수상작인데요. 록 갈레아, 로버트 갈레아 신부님은 1981년 몰타에서 태어난 신부님인데 13살 때부터 약물 중독과 반항, 우울증 속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다른 곳에서 하느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끝에 다다랐고 하느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후 독학으로 기타를 배워 세상을 떠난 친구를 위해 곡을 썼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음악을 병행해서 몰타 베스트셀링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음반사의 러브콜에 있었지만 사제의 길을 선택했고 7년간의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2010년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호주 엑스팩터의 출전에 주목받다가 본당 사목을 위해 스스로 하차했고 현재는 매년 전 세계 2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제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이 곡 Love You는 거창한 신학적 언어 대신 아주 단순하고 솔직한 말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상처받은 나의 모습 그대로 외면했던 것이 미안하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서진 채로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인 거죠.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도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과 같습니다. 밤 12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서 때로는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주님께 외치는 고백과도 같은 거죠. 주님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따뜻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테이의 같은 베개.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3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신부님께서는 메시지의 답장을 다 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상대방의 답장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마지막 메시지에는 반드시 제가 답을 하고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그게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해왔고 대화를 열어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읽고 답이 없는 것과 읽지도 않고 답이 없는 것에 유독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이른바 읽씹, 읽고 답이 없는 건 그나마 확인은 했다는 게 보이니 조금 낫습니다. 내용을 보긴 했구나, 바빠서 못 답하는 거겠지 하고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읽지도 않고 답도 없는 건 톡을 열어보지도 않은 건지 일부러 외면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더 답답하고 솔직히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걸까요? 이렇게 느끼는 게 저의 나이 때문인 건지 저만 유독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읽고도 답이 없거나 하루가 지나도록 읽지도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예전에 신학생 때가 좀 기억에 나는데요. 많은 신부님들이 답변이 굉장히 느려요. 월요일에는 문자나 카톡에도 답변이 없을 때도 많고요. 그게 어렸을 때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 답변 하나 보고 못해주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신부가 돼서 보니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마음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너무 많은 관계의 실타래가 엮여서 그런 걸까요? 하나하나의 관계를 풀어나가고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작은 일인데 거기 쏟은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요즘 더 어린 친구들의 경우는 생각 자체가 좀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여성들은 카톡이 매일 굉장히 많이 와서 그것을 다 읽고 답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일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무언가 답변을 늦게 받을 때 마찬가지로 저도 좀 짜증나고 불편하기도 하고 아, 읽었으면 그래도 좀 답변해줬으면 좋겠고 안 읽었어도 조금 빨리빨리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으로 살아본 건 또 아니니까 또 그게 정확히 어떤 마음일까? 사실 이것은 대화를 하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제가 성당에서 사목을 할 때 가끔은 이 단체 카톡방이라는 개념이 이게 도움이 되는 걸까? 가끔은 그룹 카톡방 때문에 서로 더 싸우게 되고 문제도 생기고 해서 저는 제가 무조건 그룹 카톡방을 잘 이용했었는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실은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은 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자꾸만 오해가 심해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빨리 답을 읽지 않는지,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연자님께 중요한 건 역시 내 마음에 드는 감정들 역시 가짜가 아니라는 거겠죠. 분명히 답답하고 짜증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닌 거죠. 하지만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지를 보는 게 우리 삶의 중심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짜증이 날 때 잠시 핸드폰 뒤집어 놓아보기입니다. 즉각적인 관계의 소통은 굉장히 편리하고 좋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하고 우리의 중심을 뺏어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도 다시 한번 잠시 관계를 끊어두고 온전히 지금 이곳에 있는 나에게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요한복음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프리스타일의 Why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스티비 원더의 레이틀리입니다.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라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친절을 베풀고 조금 더 여유롭게 상대를 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결국 내가 가진 것뿐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나눠줄 수는 없기에 때론 나를 먼저 채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겠죠. 자, 오늘은 잠시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먼저 채우는 시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그렇게 내 마음을 가득 충전해야 그것을 베풀 수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6월 29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정신이 부르는 선물 띄워드렸어요. 약간 어떤 생활성가라고 하면은 어떤 그런 생활성가만의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이 곡은 조금 다른 느낌이잖아요. 좀 재즈 같다고 해야 되나? 더 분위기가 있는 곡이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제가 나정신 자매님 목소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예, 좋아하는 곡입니다. 나정신의 선물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사실 저는 이제 선곡을 제가 제작 진행을 하니까 선곡을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곡을 좋아하시려나 이런 고민도 있고 그리고 또 성악계에서 이제 새로 나오는 음반들이 있고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성가들도 있고 요즘 나오는 곡들도 있고 전통적인 분위기랑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이런 곡들을 틀면서는 아, 그래도 좋아하시려나 싶은데 어떠세요? 제가 또 아침에 신나는 곡들을 많이 틀기도 하고 제가 같이 아침에 저도 졸리니까 정신 차리려고 신나는 곡들도 많이 틀기도 하는데 뭐 사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성가들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노주 사남, 같은 중창단, 김태진 신부님 이런 곡들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요즘 나오는 우리 열일곱이다나 아니면 CPBC 창작성가제에서 배출한 곡들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곡들을 좋아하시려나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신청곡들은 주로 또 이렇게 많이 알려진 성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곡들을 주로 또 들려드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곡들 괜찮으신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의견이 있는 분들, 아마 이용자 조사에 의견을 표현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의견이 있는 분들 샵 1053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의견이 있는 분들 또 아니면 이런 신청곡 좋아요 이런 곡 들었었는데 좋아요 하는 얘기들 나눠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좋아하는 곡들로 선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PBC 라디오 아침에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노래 두곡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4가 부르는 고백 듣고요. 이어서 포도나무 찬미 선교단 주여 더욱 가까이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공선옥 작가의 책 춥고 더운 우리 집에서 빗자루가 운다 함께 하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곡성 태안사에는 늙은 불목한이 처사가 살았다. 이 처사로 불렸던 할아버지는 틈날 때마다 태안사 주변의 대밭에서 대나무 잔가지를 모아다가 대빗자루를 만들었다. 이 빗자루를 만드는 것이 이 처사의 취미 생활이었다. 이 처사는 그렇게 만든 빗자루를 절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었다. 한 번은 번쩍번쩍 최고급 승용차에 대빗자루를 싣고 가는 사람도 보았다. 아무리 대빗자루를 주는 것을 좋아하는 할아버지도 어느 정도의 눈치는 있어서 나같이 허름한 사람한테나 주지 도시 사장님이나 사모님들한테까지는 주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사모님은 그날 평소와는 다르게 나 같은 사람이나 가질 대빗자루가 욕심이 좀 났나 보다. 대뜸 자기한테는 왜 안 주느냐고 귀엽고 달라고 해서는 한다는 소리가 이런 거 장식용으로도 너무 예쁘겠어요. 하루를 살다 보면 일상은 치우기의 연속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음식 먹고 나서 치우기, 입었던 옷 빨래해서 개켜서 정리하기, 읽다가 아무 자리에나 뒀던 책 제자리에 갖다 놓기, 썼던 물건 그렇게 하기. 이 인생이 별것이 아니다. 어지른 것 계속 정리하기에 반복이다. 어지르는 사람만 있고 정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상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꼴이 되기 십상이다. 이런 삶이 참으로 불만이고 회의스럽기 짝이 없다. 하루 종일 빗자루질하고 걸레질만 하다가 시간 다 가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청소기를 샀다. 그런데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화가 날 만큼 열심히 청소하며 살았던 것일까? 나는 그전에 그다지 청소를 하지 않고 살았다. 청소의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고 살았다. 청소하면서 화를 그다지도 바락바락 내지도 않았다. 청소해놓고 끊임없이 청소거리를 찾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다. 예전에는 청소해놓고 환해진 공간을 환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즐겼던 것인데 청소하면서 화내고 청소 다 끝내놓고도 환한 표정이 되지 않는 이유를 나는 알지 못했다. 그렇게 불쾌한 기분으로 청소하며 살았다. 청소를 하면 할수록 정작 마음은 더 더러워지는 기분을 억지로 구겨 넣으며 최근에 서울에 갔다가 예전 태안사의 장식 빗자루 사모님처럼 옛 물건이라면 뭐든지 최고의 인테리어 소품인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가게를 만났다. 부잣집 거실에 걸린 박수근의 가난한 여인들 같이 우리나라 시골 옛 시절의 물건들이 가게 안에 수척하게들 걸려 있었다. 달기 알을 품는 둥지, 길쌈할 때 쓰던 붓과 함께 걸린 수수 빗자루 두 자루, 강제로 거세당한 짐승을 볼 때 그런 것처럼 엄한 데서 엄한 쓰임을 당하는 물건들을 보며 민망하달까 참 거시기한 감정이 일어난다. 하긴 어떤 사람은 꼭두가 어디 쓰이는 물건인 줄을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쁘다고 자기 집 안방 침대 머리맡에 잔뜩 늘어놓았다가 나중에 혼비백산을 했다나 어쨌다나 물건을 제 용도에 안 쓰고 장식으로 쓰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사람을 장식용으로 쓰는 사람들 자기 낯내는 데만 자기 필요한 만큼만 쓰다가 물건 함부로 버리시듯이 버리는 사람들을 어찌할 것인가.
그럴 때 어디선가 대빗자루가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시원하게 쓸어버리고 싶은 쓸기 본능을 쓰지 못해 그저 어디선가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대에게 평화를, 월요일 코너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공선옥 작가의 책, 춥고 더운 우리 집에서 빗자루가 운다.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강훈 바오로의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 청소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글을 음미하면서, 청소하라는 뜻인가? 우리 마음도 막 복잡하고 하니까 좀 청소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정리하라 이런 의미인가 하면서 읽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네요. 제 쓰임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물건 버리듯이 사람을 필요한 만큼만 쓰는 어떤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3302님이요. 주하리랑의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 들으면요. 조용히 기도하게 됩니다. 신청해 보아요 하셨어요. 그쵸. 이 곡도 또 아름다운, 가사도 아름다운 곡이고요. 시편에 나오던가요? 잠잠히라는 이 단어가 작곡가의 마음을 울렸다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주하리랑의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네, 주하리랑의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성인 중에는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오로가 있습니다. 오늘 또 축일이 많은 날이죠. 두 사도의 출발점은 달랐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한 사람은 벳사이다에서 태어난 어부였고요. 또한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철저한 종교 교육을 받은 바리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두 사람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어요. 어쩌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 중 일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 성녀 마리아, 성녀 살로메 등 8분인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베드로와 바오로 형제님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또 계시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이 계시고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의 성기원 바오로 신부님과 조승연 베드로 신부님도 모두 축일이시네요.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 중에도 또 축일 맞으신 분 있으면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오늘 축하드려요. 그러면 이재석 신부의 베드로의 고백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재석 신부의 베드로의 고백이어서 라파엘리아 주를 전하리였습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는 가장 먼저 뽑힌 것도 아니었고 또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함을 지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일을 하셨죠. 덕분에 또 인간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우리도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함께 하시면서 부족하고 또 약점도 많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흠뻑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끝곡으로 하늘 울림에 반석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0: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30일 연중 제13주간 화요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동작동 분당 보좌 장동우 인야시오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하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보살피시니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아모스 예언서 3장 1절에서 8절,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3: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이 너희를 두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데리고 올라온 시족 전체를 두고 한 이 말을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모든 시족 가운데에서 너희만 알았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지은 너희를 나는 벌하리라.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먹이가 없는데도 사자가 숲속에서 으르렁거리겠느냐? 잡은 것이 없는데도 힘센 사자가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미끼가 없는데도 새가 땅에 있는 그물로 내려앉겠느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는데 땅에서 그물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뿔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이 떨지 않느냐? 성읍에 재앙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냐? 정녕 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으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으랴? 나 하느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를 뒤엎어버리니 너희가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0: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끄소서.
0: 주님,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끄소서.
3: 당신은 죄악을 좋아하는 하느님이 아니시기에 악인은 당신 앞에 머물지 못하고 거만한 자들은 당신 눈앞에 나서지 못하나이다.
0: 주님,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끄소서.
3: 당신은 나쁜 짓 하는 자 모두 미워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자를 없애시나이다. 피해 줄인 자와 사기치는 자를 주님은 역겨워하시나이다.
0: 주님,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끄소서.
3: 저는 당신의 넘치는 자의 힘입어 당신 집으로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경배하나이다.
0: 주님, 당신의 정의로 저를 이끄소서.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예수님,
1: 찬미예수님.
0: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수의 풍랑을 가라앉히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강렬하기에 우리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적입니다. 빛의 화가라 불리는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에 이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긴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폭풍이라는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무력했고 제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예수님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생각납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때는 2020년 3월 27일. 코로나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기였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서 사망자는 각 나라마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고,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이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생중계로 전 세계에 특별 강복을 하셨는데, 성체 강복 강론으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복음 해설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읽으셨던 부분은 마르코 복음이지만, 이는 마테오와 루카 병행 구절과도 거의 비슷하기에 오늘 복음과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자들의 겁에 질린 모습에서 코로나 앞에 무력한 인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태도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도 주님은 배의 가장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배가 가장 먼저 가라앉는 곳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주무십니다. 교황님에 따르면 이 장면만이 복음서에서 우리의 스승님께서 주무시는 유일한 대목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는 매우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마침내 제자들의 외침을 듣고 일어나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왜 겁을 내느냐? 코로나라는 거대한 폭풍우 앞에 인류라는 배는 크게 흔들렸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그럴 때일수록 하느님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폭풍 때문에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을 때에 하느님을 믿으며 편히 주무셨던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그 돌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침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인생이라는 배 안으로 예수님을 초대합시다. 내 두려움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이기시도록 합시다. 그렇게 제자들처럼 주님과 머문다면 배가 난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동치는 배에서도 곤히 주무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희망합니다. 스승님은 지금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왜 겁을 내느냐?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0: 주님, 화해와 찬미의 제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이 제사의 힘으로 깨끗해져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0: 우리
1: 올립니다.
0: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0: 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뵈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저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행하는 이 성사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늘.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0: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09번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가수 하림 씨는요,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에는 흐른다는 표현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 싶었는데 정말요, 눈물, 강물, 뭐 시간, 그리고 음악처럼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들은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어느덧 2026년도 절반이 지나갔네요. 상반기의 마지막 날인 오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또 하반기를 맞을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는요, 상반기에 놓쳤던 순간의 아름다움까지 기억하는 근사한 날들로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작은 평화,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 띄워드렸어요. 그렇네요, 정말. 하림 씨도 시인 같다. 너무 멋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에는 흐른다는 표현을 쓴다.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아요? 저 수첩에 적어 놓으려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도 흘러넘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아닐까 싶어서 첫 곡도 골라봤습니다. 벌써 2026년이 반이 지나버렸어요.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엊그제 벌써 6월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6월 30일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뭐한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더 달려봐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시간 시작해요.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죠.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제치원과 천승재가 함께한 눈물이 흘러도 듣고요. 이어서 김시현의 견뎌내는 것 띄워드립니다.

뒤집어 쓴 이불 오로지 분노만을 토해내던 입술 도저히 맞춰지지 않는 세상의 룰 언제쯤일까 나의 화려한 외출 오늘도 난 이 광란의 밤을 나를 주저앉히는 이 세상을 저주해 한탄해 그리고 한참을 멍하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올 한 해 남은 여정에도 함께 하시며 저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 하반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당신께서 선물처럼 주신 새로운 시간이 펼쳐집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마주해 당황스러울 때는 당신을 먼저 찾게 하시고, 기대치 못한 일을 경험해 기쁠 때는 그 마음을 당신과 먼저 나눌 수 있기를 청합니다. 때론 실망하고 좌절하더라도 당신께서 주신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걸음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저희가 곁에 있는 이들과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을 느끼며 매일 당신을 따라 걷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그대에게 평화를 화요일 코너죠.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DES 워십 여정 띄워드렸습니다. 마호가니님이 안녕하세요 슬디, 재방듣다가 잠들곤 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본방송은 아침 6시 그리고 재방송은 새벽 1시에 하는데요. 혹시 아침에 신청했는데 놓치신 분들은 또 새벽에 잠깐, 새벽 1시 쉽지는 않아요. 그쵸? 저는 그때는 정말 꿈나라에 갈 시간이어가지고. 근데 잠이 안 오시거나 특별히 새벽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실 때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원현님은요. 밤새워 공부할 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적중해서 풀었을 때 그 시험장에서 문제가 술술 풀렸어요. 그때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말 겨루기 나갔을 때 엄마의 응원, 눈물나게 고맙고 행복했어요 하셨는데요. 정말요? 여기 이 프로그램에 나가신 거예요? 너무 대단하시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사실 아나운서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 보면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너무 어렵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맨날 풀어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아이들도 엄마 이것도 몰라 아나운서인데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나가셨다고 너무 멋있으시네요. 예, 이럴 때 또 지인들이 가족들이 응원해주면 너무너무 고맙고 막 힘이 나잖아요. 다 또 올 해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보내주셨겠죠. 올 한 해가 벌써 반이나 지났다니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 다시 전하면서, 또 6월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곡은 또 성령송가로 준비해봤어요. 나정신이 부르는 성령송가 듣고요. 이어서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쇄신연합의 성령송가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네, 성령송가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나정신의 성령송가 또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쇄신 연합이 부르는 성령송가까지 이어드렸습니다. 뭔가 예수 성심 성어를 보낸다고 하니까 6월 한달 동안 내가 과연 예수 성심을 생각하는 취해 있었던 그런 달이었나 생각해봤는데 그 양심의 손을 얹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이 시간 함께하면서 예수 성심에 대해서 잠깐씩은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로마 교회 초기 순교자들 중에 한 사람 성녀 루치나가 있습니다. 이 루치나 성녀는요, 로마에 살았던 이교도인이었는데 사도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성녀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돼서 수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감옥에 갇히자 자기 재산을 사용해서 필요한 걸 제공하면서 마음을 다해 수용자들을 돌봤는데요. 그러다 그들이 순교하면 또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이 마련한 지하 묘지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용기 있는 성녀인 것 같죠.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 오토 그리고 성 테오발도 등 11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은총 가득한 행복한 축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성일과 김태진 신부님 임두빈이 함께한 미칠이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17이다의 요한 17 띄워드릴게요.

0: 뒤에 말씀을 줬고 세상은 이들을 계속 미워했죠. 세상이 속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이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려가라 비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저 악에서 지켜주소서. 세상이 속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이 속하지 않는다는 것.
1: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좀 신나는 곡들로 띄워드렸어요. 미칠이라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열일곱이다의 요한 17이었습니다. 되게 느낌이 색다른 성가 맞나 싶은 곡들이었죠.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호수의 거센 풍랑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지 한마디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잠재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풍랑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두려움을 느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살면서 고난을 겪을 때 종종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주님께서는 나를 왜 그냥 이렇게 버려두시지? 주님께서는 왜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지? 이렇게 여기곤 하는데 어쩌면 주님께서는 잠잠히 계시는 그동안에도 우리의 간청을 기다리시면서 또 때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사랑의 날개에 주님의 배를 타고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7번, 주의 성심.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3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산을 좋아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는 어릴 적부터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백두대간 종주를 위해 산에 가시는 아버지를 따라 토요일 밤이 되면 산악회 버스를 타고 길을 나서 주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산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암벽을 타고 오르는 훈련을 하러 나서시는 아버지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로프 하나에 의지해 경사진 암벽을 오르는 이모 삼촌들 모습을 밑에서 지켜보던 저는 할 만하겠는데 생각하면서 나도 올라가겠다고 손을 들며 나섰습니다. 암벽 중반까지는 호기롭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올라왔나 고개를 들어 양옆을 보는 순간 아찔한 주변 풍경에 그만 겁을 먹고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암벽 아래에선 시원하던 바람이 거기서는 저를 흔들어 집어삼킬 폭풍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태로 로프만 잡은 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암벽을 얕잡아 봤구나 후회도 들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이모 삼촌들의 얼굴이 괜히 나를 놀리는 표정처럼 느껴져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올라가겠다는 나를 붙잡지 않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졌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면서 두려워하던 그 순간에 제 뒤에 로프를 붙잡고 웃으며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받쳐줄 테니 무서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하시는 아버지 말씀에 저는 용기를 내서 암벽을 마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화가 오늘 복음 속 이야기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 모르고 암벽을 오른 꼬마가 홀로 두려움에 빠지고 괜히 화내고 아버지를 원망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른 제자들도 큰 풍랑을 만나게 되자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어떤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 때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은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 안에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암벽 중턱에 홀로 있던 어린 꼬마의 뒤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던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힘만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하고 그저 분노하기만 하고 마냥 원망하기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였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께 모든 송사를 맡기는 믿음이 중요함을,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어떤 길로든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추는 것이 먼저임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늘 잔잔하고 고요하기만 한 바다가 없는 것처럼 누구나 살아가는 인생에서 풍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 풍랑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막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화도 내고 원망할 대상을 찾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곁에 계신 하느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닥친 일이 어떻게 되든 그 모든 짐을 진 나의 송사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나를 위한 길을 마련하시는 주님께 나의 진솔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인생의 풍랑을 마주하는 하느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아멘.
1: 연중제 13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중방성당 보좌 최규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최규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0: CPBC FM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3: 두 분이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4: 미사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0살이 된 지 반년이 지난 07년생들에게 물었습니다. 20살이 되니까 어떤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하는 질문이었죠. 제일 많이 하는 고민도 물어봤는데요. 그들의 대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대답은요. 그냥 19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나만 20살 사용법 못 받은 사람 같아요. 라는 것이었는데요. 혹시 우리 보기들 중에 인생 사용설명서 받은 분들 계신가요? 아, 진짜 저만 못 받은 거 아니겠죠? 누구나가 다 자신의 나이를 처음 살아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19의 연장선에서 29의 연장선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 처음 살아보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저 행복만 하자고요. 오늘을 더 활짝 열어볼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뽁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김동률의 출발로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그러니까 6월의 마지막 날 문을 열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상반기가 벌써 다 지나갔네. 2026년 시작한 거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나 지났네 싶으면서도 아직 반이나 더 남았잖아 하는 마음도 들지 않나요? 자, 우리 오늘은 상반기 결산,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하루로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른 아침 7시부터 라디오를 부지런히 켜신 우리 보기 여러분, 이미 너무 괜찮은 출발 아닌가요? 너무 칭찬해. 자, 7408님, 인생 사용 설명서 있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조금은 엉뚱한 상상을 해보면서 행여와 함께 출발합니다. 정말 상상이나 드라마 속에만 있죠. 인생 2회차, 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나? 뭐 이런 드라마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어른같이 행동하는 아이들을 보고 인생 2회차야? 한번 살고 왔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아, 얼마나 편할까? 한번 살아보고 인생 2회차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아, 2회차니까 더 열심히 놀아야지. 2회차니까 더 부지런히 쉬어야지. 다 인생 별거 없어! 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면서요. 7409님, 평방 라디오와 함께한 지 만 10년째, 살아온 삶은 41년입니다. 친구야! 인생은 길고 쓴맛은 종종 느끼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 7409님, 내 친구였네. 저 몰랐어요. 저 어르신인 줄 알았네. 항상 되게 멋있는 이야기만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르신인 줄 알았는데 친구야 반갑다. 7409님은 아, 우리 북디 언제쯤 철 드나 맨날 이러면서 라디오 들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 반갑습니다. 0381님 20살 사용설명서 그럴 수 있죠. 지금 우리 아이들 얘기인데 솔직히 부모님들이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가 짜준 플랜대로 살기만 하던 아이들. 당연히 해보지 않은 나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쵸. 복디가 20살 때 어땠나 생각해보면은 정말로 이 사용설명서가 필요, 이 말이 너무너무 공감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처음 맛보는 이 자유의 맛이 뭐 그렇게 달달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꽤 매운맛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면서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나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20살에서 뭐 한 22살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한 2년여 정도는 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그 전에는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였는데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이거를 뭐 심지어 수업까지도 내가 다 짜서 들어가서 성적 관리도 내가 해야 되고 그냥 마냥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취향도 찾아야 되고 나는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진짜 다시 아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도 한번 지나가는 듯이 얘기했는데 제 친구들이 군대 갈 때 되게 부러웠어요. 그냥 또 군대 가서 열심히 훈련 받고 시키는 대로 하고 밥 먹으라고 할 때 밥 먹고 이러면 되잖아요. 분명히 물론 훈련 받는 거 굉장히 힘들고 특히 이런 한여름에 훈련 받고 자유가 없는 삶 같은 게 되게 분명히 힘들었을 텐데 오죽했으면 저도 이거 뭐 내가 매니지 할 수 있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는 말에서 인생 사용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 너무 공감이 됩니다. 자,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 상반기 결산 해보는 겸 그리고 하반기의 시작을 앞두는 겸 오늘 화요일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의 결심, 오늘의 다짐 보기들과 같이 외치는 다 힘내볼지니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부에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할 김리훈 대표님과 함께 이리훈 서재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방,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 여는 말 듣고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8953님인데요. 복디 출근하다 행여와 여는 말에 눈물이 왈칵했어요. 아 힘들다 라고 혼잣말 내뱉던 직후라서 더 와닿았나 봐요. 맞아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행복해야겠죠? 복디 감사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8953님 오늘 아침 힘들었어요? 우리도 복디도 우리 8953님도 오늘이 처음이에요. 분명히 모두 둘 같은 생각으로 오늘 귀 기울이면서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복디도 힘들다. 오늘 출근 너무 힘드네 라면서 출근했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오늘 다 처음이니까 이겨내야죠. 견뎌내야죠. 버텨봐야죠. 자 반면에 우리 6573님은 신나신데요. 오늘 여는 말에 멘트가 하루를 신나게 하신대요. 저는 하루하루가 대부분 그날이 그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가다님의 말씀처럼 살아보지 않은 삶 날들의 연속이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다 한 마음으로 서로 토닥토닥하면서 잘하고 있다. 오늘 눈뜬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눈뜬 것만으로도 대견하다. 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 출발해봐요.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빅토스 하이모 한림제약 제공입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발효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7월을 하루 앞두고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올여름 처음으로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먼저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 23.4도, 광주 23.3도, 대구 20.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김천의 낮 기온은 33도, 공주는 34도까지 오르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 31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에서는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륙 곳곳에서는 오후부터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곳에 따라서는 빗줄기가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12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도 내려졌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지역,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오늘 실제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도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날이 많이 무덥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소나기가 내린다는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작은 우산, 가방 안에 챙겨서 외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보기들은 마음속에 품고 사는 나만의 명언이 있으신가요? 좌우명, 성경구절, 책 속의 한 줄도 좋습니다. 오늘도 나를 버티게 하는, 나를 붙잡아주는 그 강력한 한마디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 바람들이 모두 다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복디는 멋진 기도초 선물로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자, 기도초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당장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노래 우주소녀 이루리.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는 좌우명, 성경구절, 책 속의 한 줄, 그 강력한 한마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복디는 멋진 기도초 선물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에스파, Life is too short.

0: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뭉글뭉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한 초등학생이 그림을 그리고는 그 아래 이런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1: 그림은 망한 게 아니라 덜 그린 거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아이는 그림을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죠.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2026년 상반기가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았다고 해서 올해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7월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고 가을바람도 만나지 않았고 겨울이 가져다 줄 선물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둘러 내 삶에 망했다는 단어가 튀어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인생을 덜 그렸을 뿐이니까요.

그림은 망한 게 아니라 덜 그린 거다. 아우, 우리 초등학생에게 뭔가 한 수 배우는 느낌 아닌가요?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별것 아닌 일에도 아, 망했어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 망했다라는 세 글자 대신 평소 우리 마음에 간직해둔 나만의 명언을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 그럼 우리 보기들은 어떤 좌우명을 품고 사시는지 계속해서 받아볼 텐데요. 멋진 좌우명, 멋진 복음 말씀 보내주신 분께는 제가 기도초 선물로 준비하고 있을게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한 줌에 이어서 별의 Fly Again 듣고 오셨습니다. 자, 5455님께서 햇살한 줌 들으시더니 아우 초등학생이 철학자네요. 철학자라고 보내주셨어요. 초등학생 진짜 철학자죠. 그림 아래다가 그림은 망한 게 아니라 덜 그린 거다.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썼대? 대단해. 저는 항상 망했어. 저는 제 최선을 다해서 그렸을 때도 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아 망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초등학생은 망한 게 아니라 덜 그린 거다. 인생도 똑같죠. 망한 게 아니라 아직 다 안 살았어요. 우리 그죠? 7월에 아무리 막 상반기 다 끝났어. 벌써 반이나 지났어. 라고 하지만 7월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고 하반기도 남았고 가을바람도 이제 폭염 시작이에요. 이건 좀 절망적인가? 비관적인가? 어쨌든 가을바람도 만나지 않았고 흰 눈도 아직 2026년의 흰 눈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아, 내 삶 망했어. 인생망 이런 거 있었지 않았나? 뭐 그런 거 망했다는 단어다 보다는 그냥 덜 살았다. 아직 한참 남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좌우명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78하나님 사춘기 이후 제 신념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입니다. 오늘도 일터를 나가기 위해 즐겁게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고 저 또한 출근 준비 중입니다. 6월 마지막 날 2026년 반이 지난 날 모두 잘 마무리하세요. 사춘기 이후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와 어릴 때부터 엄청 되게 성숙하셨네요. 이분도 되게 철학자 느낌? 자, 1457님 오늘만 산다라는 각오로 출근합니다. 4746님 인생은 순간순간이 도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복디 말씀처럼 덜 그려진 인생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보고 그려보겠습니다. 제 인생 구절은요. 마태복음서 10장 22절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무 좋다. 진짜 뭐 되게 웅장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훅 하는데요. 저거 적어놔야지. 전가영님 복디 제가 요즘 꽂힌 글귀입니다. 책에서 봤는데 얼마 전 애니메이션 대사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수수께끼지만 오늘은 선물입니다. 선물 같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복디와 모든 분들께 응원합니다. 맞죠 맞죠. 이거 영어로 한번 읽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멋있다. 0353님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말씀이면 만사형통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저 제일 좋아하는 글귀 평화를 빕니다. 7165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내게 오라. 이 구절이 와닿네요. 백수연님께서는 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순간순간에 견디며 지나가게 해주는 문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톨릭 특강에서 우리 CPBC TV에 나왔던 가톨릭 특강, 사순 특강이었던 것 같아. 그 방중우 신부님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물론 고통스러운 일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통은 지나가고 또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도 있지만 너무 기쁜 일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다. 기쁜 일도 한순간이다. 그러니까 항상 매사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항상 고통이 있을 때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문구만 생각을 했는데 이 기쁨이 있을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한순간이다라는 거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에 되게 오, 맞아. 라고 이렇게 뒤통수를 딱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가 더 좋아졌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5687님 시편 구절이에요. 너의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시리라. 살만큼 살다 보니 내가 아무리 바둥거려도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분, 하느님이심을 깨닫고서는 크게 근심하지 않게 됐어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만 합니다. 오늘도 행복합시다. 8018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필리피서 4장 13절이요. 0349님,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수 있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 저는 18년 차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어요. 오, 이건 너무, 너무 딱 우리 0349님께 딱 필요한 말씀이셨나 보네요. 오, 너무 딱 선생님께 필요한 말씀이잖아. 너무 좋은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일을 하신다 하니까 너무 멋있으세요. 9047님, 성서 100주간 통독 모임을 하고 있는 세실리아입니다. 지난주 모임 때 뽑은 말씀 사탕 함께 나눌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기말고사 치르는 세상의 모든 고딩이들을 위해 기도를 청하며 신청곡은 커피소년. 행복해져라. 자, 오늘 이 성경 구절로 이 시간을 가득 채우니까 5645님께서 복디 너무 좋아요. 저는 양경 모신부입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신부님, 잘 지내고 계시죠? 건강은 어떠신가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 저는 어제 그 순교복자 수녀회 님달의 한평생 녹화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 수녀님께서 호스피스에 계신 호스피스를 오랫동안 담당하셨던 수녀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께 이제 항상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수녀님을 힘든 일에서 붙잡아준 견디게 해준 복음 구절은 어떤 건가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수녀님이 이제 그 뭐지? 종신서원 할때그 구절을 꼭 하나씩 뽑잖아요. 근데 스님이 항상 성경을 딱 펼쳤는데 시편 내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근데 사실 어둠의 골짜기가 딱그 어린 마음에 16살 때 종신서원 하셨어요. 그래서 딱 펼쳤는데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이거 나오니까 에이 무서워. 다른 거. 하고 다음 날또딱 띄겼는데 우리 수녀님이나 신부님, 어른 신부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띠꼈다고. 딱 띠꼈는데, 또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나와서, 에이, 막 주변 수녀님들도, 에이, 그거 하지마, 해가지고, 아, 이거 안 해. 했는데, 세 번째 이거 띠꼈는데, 죽음의 골짜기, 이거 어둠의 골짜기가 나와서, 안 되겠다. 이걸로 해야 되겠다. 운명처럼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은 구절이죠? 어제 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어제 수녀님 때문에 또 제가 울었거든요. 아, 수녀님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울었는데, 또 오늘 또 마침 우리가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나를 붙잡아준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복음 말씀이 무엇이냐? 좌우명이 무엇이냐? 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어제 수녀님이 해주신 이 시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드리는 전례 조각초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볼게요. 자, 9047님.
맞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0349님, 필요할 때 다른 이의 형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저는 18년차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 말씀 품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신 0349님께 선물 드리면서 9047님의 신청곡을 보내드립니다. 커피소년 행복의 주문.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들 하셨나요? 뭐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4311님. 자, 오늘의 다짐. 매주 한 번 시부모님께 전화하기. 오,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4311님, 화이팅. 일단 뭐 매주 한 번까지 아니어도 생각난 김에 오늘 한번 전화 때리세요. 자, 9151님, 남편한테 말 한마디. 수고하세요. 꼭 하길 다짐해요. 남편 고생해 라고 아주 다정하게 한마디만 하면 또 오늘 알아요. 퇴근할 때 치킨 사올지. 화이팅. 9151님, 꼭 성공해서 내일 문자 보내주세요. 5491님, 억지 미소도 도움된다. 항상 입꼬리 치켜 올리려고 노력한다. 입꼬리 따라 마음도 움직인다. 오, 엄청 중요한 다짐 해주셨는데요. 진짜로 이 억지 미소, 입꼬리를 치켜 올리는 것만으로도 뇌는 행복하다라고 착각을 한대요. 그러면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사쿠 하나님, 우리 입꼬리 억지 미소, 억지 미소. 에이, 오사쿠 하나님, 억지 미소 말고 진짜 미소까지 우리 한번 지어보자고요. 에이, 뭐 그거 미소 짓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 복디 목소리 들으면서 억지 미소 말고 진짜 미소. 자, 우리 5491님의 미소 응원하면서 성시경의 미소천사 보낼게요.

고객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선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세피비스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자,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눠보는 시간, 다 힘내볼 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워줄 특별한 가족 뮤지컬 숲속 100층짜리 집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무대 위로 옮긴 이번 공연, 숲속 100층짜리 집을 따라 올라가면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고 상상 가득한 모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머시브 가족 뮤지컬입니다. 아이와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가족들을 위해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1인 2매, 그러니까 한 분당 두 장씩 총 다섯 분께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공연입니다. 숲속 100층짜리 집 뮤지컬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선물 오늘까지니까 꼭 오늘까지 공연이라고 쓰고 앞에다가 공연이라고 달고 사연을 함께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샵 1053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 힘내볼 지니 사연 만나볼게요. 8685님,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행여와 파이팅. 복디 파이팅. 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이거 WYD 2027년 그거 또 용기를 내어라. 이거 아닌가?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야죠. 자, 용기. 용기 중요합니다. 용기. 자, 3046님, 복디. 6월 마지막 날 축하해주세요. 정년 퇴직하는 친구들 조정현, 김은숙. 고생했어. 제 2의 인생 함께하자. 사랑한다. 라고 보내셨어요. 멋지다. 함께하자. 사랑한다. 친구들아, 사랑한다. 고생했다. 자, 3046님. 친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축하드립니다. 0840님. 6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부당한 처우에 욱 하고 상사에게 들이대고 관뒀네요. 그리고 이직한 회사가 집에서 1시간 10분 거리예요. 고속도로 구간이라 과속하지 않고 앞차 너그러운 마음으로 끼워주자. 화내지 말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출근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네요. 1시간 10분 거리. 고속도로 구간 과속하지 마시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덕을 베풀리니 하면서 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분의 외침이 복대하기 닿았을지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진이는 자, 우리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8685님께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행여와 파이팅. 복디 파이팅.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물 드릴게요. 자,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1부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이 노래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6916님 오늘도 저 파란 하늘 밑에서 여행하듯 행복하게 나이는 잠시 잊고 출근하렵니다. 헤헤. 이수미님 6월이 다 가네요. 7월이 훅 오겠죠? 또 잘 살아가야죠. 같이 잘 지내봐요 우리. 7408님 모든 일에 감사해요. 지금 이 순간 행여아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제가 어제 그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 그 마떼암재단에 계신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을 뵙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녀님이 인터뷰 중에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이제 임종을 앞둔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분들이 하늘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 하면서 해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임종을 앞둔 자매님의 이야기였어요. 이 자매님이 수녀님 저는 3년만 더 살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니 아 3년 너무 길다. 1년? 아니 3개월? 하시더니 정말로 임종 직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건강하게 딱 하루만 살고 싶어요. 하루만 살 수 있다면 눈 뜨자마자 이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주 예쁘게 씻고 예쁘게 옷을 입고 일단 성당에 가서 성당 청소를 하고 싶어요.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걸 보답하고 싶어요. 성당에 가서 예쁘게 청소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장을 봐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아주 맛있게 밥을 먹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정말 누군가는 그렇게 귀한 하루, 딱 하루인데 내가 너무 이 하루를 아 피곤해 하면서 살진 않았나라는 그런 죄책감과 반성의 마음이 들어서 저는 울었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좀 와닿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 꼭 해드려야겠다 어제 마음먹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누군가는 정말 간절한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하루 아주 따뜻하게 나를 위해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웠나? 자, 얼른 2부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굶주린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워줄 김리훈 대표님의 이리운 서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른 광고 듣고 올게요. 국제구조위원회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 ENL 하루틴 키움증권 하이모 한림제약 제공입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7: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똥떨어 똥똥.

0: 현미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한스밴드 오락실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아, 이거 이때 진짜 귀엽지 않았어요. 여기 세 자매. 자매가 드럼, 기타, 그리고 뭐였지? 피아노였나? 그래가지고 막 롯땡리아 햄버거 막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 눈웃음이 엄청 예쁘고 쌍꺼풀도 없고 막 눈웃음도 예쁘고 막 이런 그 한스밴드 세 명의 이 소녀가 막 이렇게 교복 입고 나와가지고 연주하는 거 들으셨죠? 시험을 망쳤어. 오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자, 오늘 오락실 이 가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죠. 우리 보기 키즈들 시험 잘 보시라고 어른 보기들이 망친 시험 다 가져가려고요. 자, 보기들은 학창시절 시험 망쳤을 때 무엇을 하셨나요? 에라 모르겠다 친구들이랑 일단 놀자 하셨는지 아니면 내일 시험은 잘 봐야지 하면서 심기일전을 하셨는지 우울하면서도 추억 돋는 그 시험 기간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디는 열심히 공부했죠. 누가 알아?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한스밴드 오락실 듣고 올게요.

0: 복작복작 한스밴드 오락실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보기들은 학창시절에 시험을 망쳤을 때 아니면 요즘 우리 자녀들은 시험을 망친 것 같을 때 무엇을 하는 것 같으신가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윤아님, 우리 딸도 시험이에요. 오늘 세 과목. 고3 마지막 내신 파이팅!
1: 고3!
0: 와, 그 무서운 고3. 세 과목 내신, 마지막 내신 화이팅. 정말 복디 이모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1334님. 열받아서 노래방에 들어갔어. 저 때는 노래방이 유행이어서요. 노래방. 아, 맞죠, 맞죠. 노래방 유행이었죠. 코인 노래방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막 10,000원? 12,000원? 이렇게 드리면은 아, 그 사장님이 엄청 시간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꼭 애들이 제 고등학교 때 심지어 저 중국에서 고등학교 갔잖아요. 근데도 고등학교 한국 친구들은 항상 뭐 시험 끝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우리 모임할까? 이러면은 밥을 먹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중국에도 한국 노래방이 있었어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꼭 부르는 게 코스였는데 지금은 노래방이 아주 작아지다 못해 한두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코인 노래방이 생겼죠. 6199님 시험을 망쳤어. 그날부터 밤새서 공부했어. 새벽에 통 트는 거 보고 잠들었어. 시험 성적을 만회했다고? 크, 모범생이다. 6199님. 김정배님. 시험 못 보면 도서관에 갔어요. 그리고 잤어요. 도서관에서 꿀잠자죠. 우리 숙면, 숙면. 이사구 하나님, 전 학창시절 시험 기간에 늘 한결같았어요. 시험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다음날까지 잤답니다. 아, 시험 마치고. 시험을 뭐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험을 마치고 숙면. 3368님, 시험을 망쳤어. 오,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아서 농구 한 판 더 했어. 농구를 하셨다. 잘못 본 시험은 땀과 함께 날려버리고 샤워 후 한숨 자고 다시 내일 시험 공부 시작합니다. 오, 못 본 시험은 그 못 본 시험 못 봐서 찝찝한 기분은 땀과 함께 날려버리고 다시 한숨 자고 일어나서 다시 리프레시하면서 시험 공부 시작했다. 5156님. 한강에 있는 다리를 무작정 걸었어. 마음이 심란할 땐 걷는 게 최고였죠. 지금도 그렇죠? 뛰거나 걷는 게 최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볼게요. 장원은요? 자, 열받아서 노래방에 들어갔어. 자, 노래방 유형이었다. 문자 보내주신 1334님께 선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복작복작 마무리하고요. SAS, Just a Feeling 듣고 화요일 코너 이리온 소재로 돌아올게요.

0: 배고픈 건 참아도 마음이 고픈 건 못 참으시겠다고요.
1: 굶주린 마음 든든하게 채워드릴게요.
0: 미련사제. 매주 화요일 좋은 책으로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행복을 여는 아침에 여신님 김리온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0: 대표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네. 한 주 또 바쁘게 출장도 다녀오고 우와. 열심히 일도 하고. 저 근데 처음으로 그 연밭에 연꽃을 봤어요.
0: 에? 연밭? 연밭? 네. 연못에 떠있는 연꽃?
1: 어, 그쵸, 그쵸. 그쵸? 네, 그걸 연밭이라고도 하고,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연못에 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이 잔뜩 있는 곳은 뭐라고 하나 궁금했는데, 그래도 연밭이라고도 하고, 연농장이라고도 하나 봐요.
0: 아, 그래요?
1: 그 경기도 안성. 안성에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네. 보통 출장 가면은 바빠서 일만 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힘드니까 뭐 다른 그쵸, 거 하고 그쵸. 싶지도 않고. 근데 우연히 밥을 먹으러 간 곳에 그 연밭이 있더라고요. 근데 6월 말부터 7월이 연꽃 축제 기간이라면서.
0: 몰랐어요.
1: 저도 몰랐어요.
0: 연꽃 사시사철 피는 줄 알았네. 아. 아니에요? 철이 있다니.
1: 네, 설마 사시사철? 딱 그래서 출장 간 날부터 그 연꽃 축제 기간 이제 그 제가 간 곳은 연꽃 축제는 안 했지만 그 기간이어서 마침 딱 연꽃이 필 때래요. 그래서 연꽃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0: 연꽃 아름답잖아요.
1: 그러게요.
0: 그 잎도 너무 예쁘고. 네.
1: 근데 그 연잎이 잔뜩 있는 게 되게 장관이더라고요. 초록색으로 꽉 차 있는 게.
0: 저는 연잎만 보면은 개구리 생각이 나요.
1: 아, 그 개구리 우산. 어릴 때 우리의 만화. 네. 전 그거 아니면 핫도그?
0: 왜 핫도그죠? 핫도그, 연잎, 그 핫도그 파는 두물머리 거기?
1: 네, 네. 거기 핫도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맛있겠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일까요?
1: 네, 오늘은 피천득 작가님의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가져왔습니다.
0: 오,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이게 작년 12월에 민음사에서 세계문학 전집으로 출간이 됐어요.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M본부 예능에서 네. 한 출판사 편집자가 네. 김국진 씨한테 이 책을 선물해드렸나 봐요. 소개하고 그래요? 선물해드리면서 그래서 요즘에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0: 이 피천득 작가님은 진짜 한국인이 다 사랑하는 그런 유명한 작가시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니.
1: 그렇죠.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제목이 아니죠.
0: 네네.
1: 그 이게 이따가 뭐 책 내용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0: 네네.
1: 2년에서 나온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피천득 작가님의 수필 2년. 2년에서 나온 문장이고 이걸 가지고 책을 만드셨더라고요.
0: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1: 저도 이번에 다시 읽고 보니까 문장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리고 사실 뭐 피천득 작가님은 그뿐 아니라 이제 문체나 주제, 인간관, 뭐 시대성까지 함께 설명돼야 하긴 하지만 읽고 나면은 감동이랑 여운이 커서 그래서 이렇게 세대를 거듭해서도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오늘 햇살 한 줌 비롯해서 일부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붙들어준 문장이나 뭐 복음 말씀이 뭐 있냐라는 거에 많은 분들께서 막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것처럼 오늘도 이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피천득 작가의 수필에서 뭔가 한 문장을 건져낼 네. 수 있을지 낚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18님께서 오늘의 책 기다리고 있었어요. 골라주시는 책 보니까 진짜 많이 애쓰신다는 게 느껴져요. 기대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는요. 비악수.

0: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훈 대표님과 이리훈 서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피천득 작가의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라는 책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작가님을 먼저 소개해야 될겠죠?
1: 네, 이름은 사실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피천득 작가님이 우리나라의 수필가이자 시인이고 영문학자이십니다.
2: 어, 영문학자?
1: 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1: 네, 1910년도에 태어나셔서
2: 네. 2010년도.
1: 네, 1910년에 태어나셔서 2007년에 타계하셨는데요.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0살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0: 너무 어린 나이에 네, 그렇죠. 부모님을 잃으셨네요.
1: 네, 그래서 이 조실 부모의 경험이 그 이 피천득 작가님 수필 전반의 어떤 슬픔의 근원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그 중국 상하이 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셨고요.
0: 네.
1: 일제 강점기에는 경성 중앙 산업학원에서 교사로도 근무를 하셨고 광복 이후에 경성대 예과 교수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했고요.
0: 네.
1: 1950년대에 하버드대학교에서 영문학 연구를 하셨어요.
2: 우와.
1: 그리고 또 돌아오셔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주임 교수를 지내셨고 2007년도에 향년 97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0: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 호는 금아라고 검은 고 금자의 아이 아자래요. 아.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춘원 이광수 작가님 있죠. 그분께서 그 피천득 작가의 엄마가 검은고를 잘 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검은고랑 함께 노는 아이로 커라 하면서 금아라고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0: 우와. 자, 그러면은 피천득 작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책은 어떨까요?
1: 네, 이 책 제목 얘기를

0: 하시는지. 아니요. 그럼 이것도 저도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네. 이게 피천득 작가님의 수필인데요. 17살에 일본에 가서 묵을 일이 있었대요. 그때 묵게 해줬던, 재워주셨던 선생님 부부가 있는데 일본인 부부고 거기에 어린 딸 아사코라고 있었는데 아마 짐작컨대 피천득 선생님 17살 때 한 10살 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그 예뻤던 아사코랑 잘 지내고 그래도 뭐 그때 17살이랑 10살은 애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헤어지고 30 즈음에서 또 다시 일본 갈 일이 있어서 만났었대요.
1: 우와, 20년, 20, 30년이 지나고
0: 거의
1: 만난 거죠?
0: 거의 10몇 년이 지나고 그때 이제 아사코는 대학생이고 아사코가 다니고 있는 대학도 구경하고 같이 이제 둘이 좀 이야기도 하고 어떤 서로 묘사는 안 했지만 좋아하는 감정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네. 어렸을 때 친구를 다시 만나면 다 커서 만났으니까 그렇죠. 애틋하죠.
0: 네. 그리고 나중에 뭐 보니까 나중에 둘이 대화할 때 둘이 대화 장면 중에 나중에 우리 뭐 이런 곳에다가 이런 집 지어서 살아요 이런 대화도 했다는 거 보니까 어떤 연애를 하진 않았어도 그런 감정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 후에 이제 또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세계 제 2차 대전도 끝나고 전쟁 후에 미국 갈 일이 생겼대요.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그 피천득 선생님께서 마흔 즈음에 그 마흔이 넘어서 미국 갈 때 일부러 일본을 들르셨대요. 그 선생님 부부가 그 집에서 아직도 그대로 살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아사코 소식을 물었는데 혹시 이제 뭐 결혼하고 남편이 전쟁 때 죽진 않았을까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근처에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때 세 번째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근데 남편도 보고 인사도 하고 아직 아사코는 30대니까 한창일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표현이 좀 시든 백합 같다는 느낌이 있었대요.
1: 새하얀데 좀 시든 것 같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자세히 묘사는 안 했지만 어떤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서로 안부 나누고 헤어지면서 그때 나온 문장이 서로 여러 번 절을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보고 싶은데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한 번 봤다가도 또 다시 이어지는 인연도 있고 근데 아사코와 그 세 번째 만남은 사실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만남이었다고 그런 수필인데요. 거기서 나온 문장이니까 그렇게 따뜻하고 그런 문장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좀 비장감이 드는.
1: 그렇죠.
0: 근데 이거를 제목으로 선택하셨더라고요.
1: 그러면은 이 책 안에는 인연이 있는 건가요?
0: 네, 인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피천득 선생님께서는 살아계신 동안 100여 편의 시와 100여 편의 수필을 쓰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많은 수필들이 담겨 있습니다.
1: 수필 몇 개나 있을까요? 와, 진짜 많이 있네요.
0: 네, 100편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수십 편이 들어있고요. 좀 달라진, 그동안의 책이랑 좀 달라진 게 있다면은 수영이에게라는 파트가 들어갔다는 게 달라졌는데요.
1: 수영이에게?
0: 네. 이게 피천득 선생님 하면 사실 서영이라고 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들 수영이에게 보낸 편지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더라고요.
1: 우와!
0: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편지를 읽는 재미가 이 흥미로운 독서 지점이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딸 서영이에게 쓴 편지와 사뭇 다르더라고요.
1: 아들과 딸을 대하는 태도 온도차가 좀 있군요.
0: 네. 딸에게 쓴 편지는 서정적이고 문학적이고 그리고 정말 너무 절절한 사랑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편지였다면 아들에게 쓰는 거는 좀 더 담담하고 일상적이에요. 아들이 이제 1977년에서 80년도까지 편지인데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의 편지더라고요. 근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을 멀리 두고 이제 홀로 지내는 노년의 적적함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냥 뭐 건강을 당부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또 저는 재밌었던 게 매번 그렇게 키우는 강아지 이야기를 쓰시는 거예요. 편지도 짧은데 거기에다가 강아지가 짖지를 않아서 너무 걱정이라고. 근데 낯선 사람을 보면 꼬리를 흔들고 우리 가족을 보면 짖는다.
1: 아, 귀여워. 강아지 마저 귀여워.
0: 아이. 이름이 갑돌인데 심지어 옆집 대낮에 옆집에 도둑이 들었다가 담을 타고 우리 집을 거쳐서 도망가는 거를 다른 사람이 목격했나 봐요. 근데 그 도둑한테 꼬리를 흔들었다고 하더라. 얘 아무래도 쫓겨나야 될 것 같다.
1: 아니,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을 반가워하고 나를 이뻐해 주러 왔구나.
0: 그래서 딸 서영이에게 쓴 거는 뭐 두세 배, 워낙에 수필을 짧게 쓰시거든요.

0: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뭐 수필 보면 다 두세 페이지 아주 짧은 페이지로 써 있는데 아들에게 쓴 편지는 더 짧아요. 그냥 한 페이지
1: 메모.
0: 네네. 한 페이지 겨우 넘기니까 뭐 꽉 찬 한 페이지도 아니에요.
1: 이 정도면 엽서네요.
0: 엽서에 써도 쓸 정도. 네. 항상 뭐 건강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마지막은 또 귀엽게 안녕 안녕 아빠 이렇게 꼭 쓰시더라고요.
1: 안녕 안녕 아빠. 와 이렇게 편지글도 있고 수필도 있고 네. 이 중에서 우리 작가님, 우리 대표님이 인상적이었던 몇 편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작가님께서 항상 수필에 많이 쓰시는 게 어머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딸 서영이에 대한 거랑 그 인생에 두 여자가 있다면 자기 나의 엄마와 딸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 그 엄마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10살의 여의였으니까 굉장히 일찍 엄마가 그쵸.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옛날에 엄마 사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 항상 그 흑백 속에 엄마, 젊은 엄마가 있고 필천득 선생님께서 엄마가 나의 엄마였다는 게 자기의 타고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 아이고 정말 애틋하다.
0: 네, 그래서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엄마에게 받은 것이고 자신에게 만약에 결점이 있다면 그건 엄마를 일찍 잃어버려서 엄마의 사랑 속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새 한 마리 죽이지 않고 살아온 것은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 덕분이고 햇빛 속에 웃는 자신의 미소는 엄마한테 배운 웃음이라고 그런 표현들이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1: 지금은 엄마를 만나서 잘 살고 계시겠죠?
0: 그러게요. 그리고 또 네. 이제 그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피천득 선생님 하면은 많이 얘기하는 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랑 춘원 이강수 선생님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피천득 선생님이 중국 상해로 유학 간 것 중에 이유가 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 근데 그 피천득 선생님께서 늦은 나이 77세에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만날 때는 이제 그 세례 받았을 때는 아니죠. 젊었을 때 유학을 갔으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고 뭐 용모 풍채 음성이 다 고상하고 우아하고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나간 틈을 타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모자도 써보고 자리에도 앉아보고 네. 비슷한 지팡이도 자신이 와. 구입하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1: 롤모델이 안창호 선생님이야.
0: 그렇죠. 네. 자신의 첫 번째 스승이라고 하는데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일본 경찰 감시가 무서워서 장례식을 참석 못했대요. 그거를 글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베드로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1: 어머,
0: 마음에 얼마나 걸리셨으면.
1: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보기들에게 네. 문제를 하나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0: 네. 오늘 피천득 작가님은 가톨릭 신자셨는데요. 자연을 사랑하고 청빈한 삶으로 잘 알려진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갖고 계십니다. 과연 피천득 작가님의 세례명은 무엇이었을까요?
1: 1번
0: 프란치스코,
1: 2번
0: 베네딕토,
1: 3번
0: 아우구스티노.
1: 자, 자연을 사랑하고 청빈한 삶으로 잘 알려진 성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피천득 작가님의 세례명은 무엇이었는지 맞춰주세요. 1번
0: 프란치스코,
1: 2번
0: 베네딕토,
1: 3번
0: 아우구스티노.
1: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힌트 노래는요. 이분이 불렀죠. 이분도 이 세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클립스 소나기.

0: 네, 이클립스 소나기 듣고 왔는데요. 문민정님께서, 아, 깜짝 놀라서 포탈 검색하고 왔잖아요. 진짜 변우석 씨가 신자로군요. 더 좋아지네요. 아, 여러분, 오늘의 퀴즈는 핀천득 작가님의 세례명을 맞추는 퀴즈지, 이클립스의 세례명을 맞추는 퀴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뭐, 더 좋아진다고 하시니까 뭐, 제가 말릴 수야 있나요? 어머, 오유나 님도 그러네. 변우석 배우님이시다. 천주교 신자신가요? 헐이라고. 여러분, 자, 퀴즈 다시 한번 내주셔야 되겠네요. 안 되겠다. 지금 다들 계속 이클립스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변우석에게 집중하고 계시네요.
1: 네, 어쨌든 같은 세례명인데
0: 네.
1: 오늘 피천득 작가님이 가톨릭 신자인데 자연을 사랑하고 청빈한 삶으로 잘 알려진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과연 피천득 작가님의 세례명은 무엇이었을까요?
0: 1번,
1: 프란치스코,
0: 2번,
1: 베네딕토,
0: 3번.
1: 아우구스티노.
0: 네, 이제 이게 어려운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일단은 피천득 작가님이 이 세례받은 그
1: 네.
0: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게 77세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예수회 김태관 신부님께서 그 갑자기 그냥 세례성사 세례 받아라 이러면서 세례성사를 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 중세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이분
0: 땡땡땡땡,
1: 네
0: 네.
1: 땡땡땡땡 이분을 닮고자 이걸 택한 것도 있다고 하시고 이 세례명을
0: 오.
1: 택한 것도 있다고 하시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수도의 회칙에 깊이 공감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오래전에 제자한 사람이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로 시작하는 이 여기에 평화를 구하는 기도가 적힌 그 족자를 선물했던 게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77세에 세례를 받으셔서 세상 떠날 때까지 영어 성경을 가죽 표지가 다 다를 정도로 읽고 또 읽었다고 해요.
0: 영문과
1: 네.
0: 스케일.
1: 그렇죠. 근데 귀여운 이라 그러니까 그 피천득 선생님을 얘기할 때 모두 소년 같다고 하고 돌아가신 날까지 검소한 생활을 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0: 미소가
1: 그렇죠.
0: 책에 이
1: 그렇죠.
0: 사진이 실려 있는데 미소부터가
1: 네.
0: 소년이에요.
1: 그 예전에 저 그게 생각나요. 그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국에서 돌아가시고서

0: 다큐멘터리에서 이혜인 수녀님께서 피천득 선생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소년같이 항상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셨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면 항상 네 이렇게 받았다고 그거를 여러 번 흉내를 내시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인상을 딱 봐도 소년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끗한 문장을 쓰셨는지 이해가 가는 인상이잖아요. 근데 그 순수함을 이야기해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고해성사 보기 위해서 성당 고해소를 간 적이 있대요. 근데 죄를 고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판공성사표만 놓고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그 젊은 신부가 피천득 선생님은 모르고 막 네. 고해실에서 뛰쳐나와서
1: 뭐 하시는 거냐고
0: 할아버지 성사표만 내고 가면 어떡하냐고 막 따졌대요. 네. 그랬더니 그 피천득 선생님께서 내가 죄가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젊은 신부가 야단을 치면서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했더니 이제 피천득 선생님께서 자신이 매우 교만하고 죄를 성찰하지 못했구나 이런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1: 그래서 그렇게 죄를 또 고하시고 나오셨나 보다.
0: 그렇죠.
1: 피천득 작가의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양은숙님께서 책 내용에 쏙 빠져드네요.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이 책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거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이게 그 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절절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1910년생이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딸에 대한 사랑으로 너무 아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앞서간 분이었던 건지 구분은 안 가지만 네.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따님이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물리학자시래요. 그러니까 그때 서울대에 들어가서 물리학 공부를 하시고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편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공부를 계속할 것인지 그냥 뭐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 결혼을 하지 않고 너만의 삶을 살아도 된다. 그거는 너에게 달려있고 네가 책임지면 된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게 딸 아빠들의 공통된 얘기라서 이게 앞서가신 분의 얘기인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1: 굳이 결혼이라는 걸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0: 네. 그러니까 네가 여자라 못할 게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결혼해서 뭐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제가 그때도 궁금했었어요. 이게 그냥 딸이 결혼하는 게 싫은 건 아닌가?
1: 그냥 남한테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싫은 거 아닐까?
0: 네. 근데 이 피천득 작가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절절한 사랑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딸이 결혼하는 거를 바라지 않으셨던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살짝 들더라고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또 그 당시에 어른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제 여자 내 귀한 딸 그렇죠. 능력 있는 내 귀한 딸이 한 가정에 매여서 네. 주부로 사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아닐까. 그때는 정말 여자의 롤이 주부밖에 그렇죠. 없었으니까 그렇죠. 옵션 자체가 네. 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마지막 순간이 있잖아요. 네.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게 될까요?
0: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엄마와 딸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떠오르고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스승이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피천득 작가님이 진짜 작은 이야기들 세상에 진짜 뭐 꽃 하나 사람 한 명 한 명 내가 만났던 작은 인연들 이런 거를 다 크게 느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구 뭐 엄마도 떠오르고 아이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결국에는 내 주변의 인연들을 다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1: 그 스피의 제목처럼
0: 네. 그래서 이 작가님처럼 어떤 내 작은 인연들 내 작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내 일상을 이루고 있고 내 삶 전체를 이루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삶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었던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군요.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른 시대에 굳이 시간을 내서 이런 수필을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0: 이게 특히나 이 피천득 작가님은 이 깨끗한 문장으로 이게 아름답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그렇게 가족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뭐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바뀌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 작은 것들이 우리 일상을 이루고 있다.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다. 이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이 수필이라는 게 꼭 읽혀야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또 작가님 말씀 중에 저 그게 좋았는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냥 피천득은 사랑을 하고 갔구나. 라고 한숨 지어주기를 바란다 라고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은 그냥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책을 읽고 나면. 그리고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우리가 건전하기 때문에 그 소설감이 되고 기사거리가 되는 거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 작가님은 그 사람을 믿는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서 이런 책을 읽으면 우리가 요즘에 뭐 자꾸 힘든 이야기들 많이 읽고 인류애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쵸. 이 책을 읽으면은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1: 뭔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이런 책인 것 같습니다. 5455님 소개를 들으니 이 책을 꼭 읽어봐야겠다 생각합니다. 맛깔나는 소개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배지민님께서는 이리온 서재에서 추천해준 오늘 내일 하는 사이 다 읽었어요. 탁월한 피해자도 어제 도착했네요. 이번 책도 흥미진진합니다. 늘 좋은 책 추천 감사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7009번님께서는 건의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네. 다음 소개해줄 책 먼저 알려주시면 읽어보고 방송 들어보고 싶네요. 함께 쏙 빠져들어 함께 해보고 싶어요. 라고 아 진지하게 그냥 독서 모임을 같이 합시다.
0: 그렇죠. 그렇죠.
1: 라는 식으로 네. 같이 읽어보고 같이 어떤 부분에 공감했는지 공유하면 재밌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참고해주세요.
0: 네.
1: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요.
0: 1번 프란치스코입니다.
1: 네, 이탈리아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의 세례명을 피천득 작가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식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리온 대표님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궁금해요.
0: 이 미국에서 딸한테 쓴 편지인데요. 아빠가 부탁이 있는데 잘 들어주어 밥은 천천히 먹고 길은 천천히 걷고 말은 천천히 하고 내 책상 위에 천천히라고 써붙여라. 눈 잠깐만 감아봐요. 아빠가 안아줄게. 자, 눈 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글로 품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포옹이죠.
1: 네.
0: 그러니까 삶 놓치지 말고 행복 놓치지 말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글로 이제 눈 감고 아빠가 네. 안아줄게.
0: 네.
1: 뭔가 애틋한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오늘 화요일 코너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 이리온 서재, 피천득 작가의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기 듣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0: 예, 보기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 천천히 살아요. 제가 외롭지 않도록 책으로라도 여러분을 안아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우리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 변진섭의 아빠가 딸에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진딧물, 나방, 노린재, 외래 해충까지 이대로 괜찮을까?
4: 걱정 말고 청단으로 싹 잡아!
3: 우와, 경농 청단이 신의 한수였네.
4: 진딧물, 나방, 노린재부터 외래 해충까지 청단으로 판을 뒤집는다.
5: 과수형 종합살충제 경농 청단.
6: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 2000번 IS동서.
7: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8: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7: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8: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7: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9: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7: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랫말이 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서 그래서 도망가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도망가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요, 가만 보면요, 사랑만 도망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월도 늘 도망갑니다. 잡으려 해도 손에 잡히지 않게 늘 저만 치 앞서 가버리는데요. 6월도 어느새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빳빳한 새 도화지의 마음으로 시작했던 2026년이 벌써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병오년 적토마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던 한 해 잘 달려오고 계신가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